0: 인천 등 수도권 곳곳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일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2018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 208명이 발생해 총 환자는 2,66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가축은 34,939마리, 양식 어류는 117,310마리가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해 버티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유에서 거주에 정책 초점을 뒀지만 정작 전월세 대책은 빠졌다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8.5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가 100 미만이면 분양 시장 전망을 나쁘게 판단하는 주택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아파트의 전망 지수는 개발 호재와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덕에 94.2로 직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축구협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20분쯤 사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접대는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 탄도미사일과 신형 240mm 24관식 방사포,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창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회의에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에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2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는 만큼 한화 큐셀과 OCI 등 한국 태양광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온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현지 시간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 약 30억 원을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와인, 골프장 사업을 하는 베이스 그룹으로 계열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39도, 대전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3도, 습도는 6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에 다시 시선이 쏠렸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애초에 요 며칠 사이에 오르긴 했으니까요. 살짝 쉬어갈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제도 도박판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기존 ISAA의 혜택은 일부 줄이고 국내 투자에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걸 신설한다는 내용이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다고 하죠.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논란이 훨씬 큰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대단히 커진 상태고요.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곧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글쎄요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임대차 시장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 전월세 대란을 부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소식은 어떤 거였는지 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지 잠시 뒤에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설아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1: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예.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0: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1: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0: 일단 그래서 만능 절세 계좌다.
1: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1: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네.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네.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

0: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 증시도 상장뒤에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하는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2: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1: 네.
2: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1: 그렇죠. 예.
2: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1: 움직임. 확실하니까요.
2: 예,
1: 이게.
2: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지금 사실은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 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라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거죠.
1: 아니, 그렇죠.
2: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긴 않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아닐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 예.
2: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네.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교수님 화나셨어.
0: 네, 맞습니다.
2: 네. 어제 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해서
1: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2: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 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2: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원금이 네.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분리들씩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아하.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1: 이게 복리효과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5년,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것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0: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 뭐
0: 갔다가
1: 카지노죠 이제 네,
0: 5천 6천 이제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래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네.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0: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예. 가입자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2: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네.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1: 저도 한 1년에 네. 4천만 원 못 내요.
2: 네, 그 사실은 굉장히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를 한다던가 육아 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현금 흐름이 예.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봤을 때 사회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이제
1: 그렇죠.
2: 좀 적응을 네.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입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그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2: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0: 출시하거나 아동용 IS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다주택자와 대출 규제, 여기에 이어서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사실 집을 가진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퀴즈를 내볼까 하는데요. 누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사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다른 이는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거 문화에서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줬던 게 사실이기도 하죠.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요. 그 집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계약이 끝나면은 전액을 도로 돌려받게 되니까 집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대단히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서울에 이것이 시가 말랐다라는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미우세, 2번 전세. 1번 미우세, 2번은 전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UP,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터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미우세, 2번은 전세구요. 우물정의 공구사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기자, 저희 거의 크루에 이제 가까우신 분인데,
1: 네.
0: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론칭했거든요. 구독자 네.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2: 아, 제가 미처 예. 한 제가 봤을 때 한 2천 몇백 명 정도.
0: 아, 그래요? 네. 5,800명 정도.
2: 죄송합니다. 네.
0: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0: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지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3: 제가 줄 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0불 정도 주고 싶습니다.
2: 10불이면 낙지잖아요, 거의.
3: 그래도 뭐 네.
4: 10불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3: 네, 있더라고요.
2: 그래요?
3: 네.
2: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통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제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4: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 뭐 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4: 네.
2: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막 네.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4: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에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아 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2: 나가세요.
4: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나 넓은데 가 하셔서 공기 좋은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4: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2: 맞아요. 특히 성당, 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안 이후에 좀 강남에서 70억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그렇죠. 뭐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흙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3: 매매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걷어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 지역으로부터 수요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 절반이 넘네요.
3: 그래서 매매 시장을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 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가 있는 거죠.
2: 네네.
3: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2: 예,
3: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2: 불안하기도
3: 있었고
2: 불편하고
3: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숨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 때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3: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네. 물론 이제 30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0: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 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대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1: 그렇죠.
0: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0: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네,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2: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이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 영끌이네, 영끌.
2: 예, 영끌 왜냐면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예,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1: 그렇죠.
2: 실제로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정원, 영등포 구로중공업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2: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에 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도 뭐 얘기될 수 있는 거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 근데 129 공급 대책 때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돼 이러고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0: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의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1: 네.
0: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
1: 네.
0: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광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니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1: 그치. 네.
2: 시점에서는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일조 적자, 이딴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2: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 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0: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약 3천억 원의 추가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최근 일회용 인공 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그런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의 박준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눈에 문제가 많아서 이 일회용 눈물을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앰플이나 세럼을 일회용 눈물로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1: 네, 올해 2월 최근 유행하는 PDRN 성분이 함유된 세럼을 인공 눈물로 착각하고 저만해서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소비자 유해 감지 시스템에 접수됐습니다.
0: 예.
1: 해당 화장품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눈물 인공 눈물 용기와 외관이 매우 흡사한 구조였는데요. 최근 5년간 타 제품군을 인공 눈물로 오인해서 안구에 넣은 사례도 21건이나 발생됐기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인공 눈물 형태로 포장된 화장품의 판매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0: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일회용 눈물처럼 생기면 분명히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사 제품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1: 네, 청취자분들께서 인공 눈물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투명한 용기 입구를 톡 꺾어가지고 한 방울 쓰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총 4개 제품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흡사한 용기를 사용해서 오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모두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다, 눈에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뭐 글도 조금 해서 안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공 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4개 사업자 대상으로 품질 개선 등을 권고하였는데요. 이 중 1개 사업자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3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하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 그 성분 자체는 눈에 넣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눈에 넣으라고 만들어진 제품, 넣지 말라고 만들어진 제품, 이건 또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1: 네, 세럼,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 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서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이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 층인 각막 상태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의할 점, 소비자들에게 당부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우선 오인 점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봉 전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품목명과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포장 박스는 버리지 마시고 인공 눈물 등의 의약품과는 분리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용기 모양을 착각해서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용을 자제하시고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하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눈에 잘못 넣으셨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박준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전세였죠. 0808번, 3314번, 208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에 담긴 문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와, 이게 정말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5757번 쓰시는 분, 3번 벼락거지. 아, 느낌표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757번,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고 임대인에게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전향적인 대책은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착한 임대인 이런 제도잖아요. 이번에 세제 혜택 줄어들었습니다. 7770번 쓰시는 분, 결혼 뒤 20년 동안 새해 살다가 전세값이 올라서 여기저기 떠돌다 영원히 내 집장만 못할까봐 작년 10월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집을 샀는데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대출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요, 어쩌면 이것도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안 나오고요, 대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대법까지 손을 내미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아, 정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3969번 쓰시는 분, 10년 동안 전세값 안 올리고 살던 때가 좋았네요. 지금은 전세값도 걱정, 기간도 걱정, 어정쩡한 내 집도 세금으로 걱정, 다 걱정뿐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의 정책 기조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라는 거는 서서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지만 이걸 연착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8909번 쓰시는 분, 고령이 돼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청년들은 그 고소득, 그 고가의 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흙수저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겠고 제주 해안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니까요. 물가 접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15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수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진출로 무인차로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수습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파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노포분기점에서 부산요금소 구간 차로를 교대하면서 작업 중인데요. 주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열대야가 이어진 어젯밤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5: 경기 양주시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캄캄한 어둠에 잠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바깥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7: 너무 덥죠. 당연히 덥죠. 부채만 있어요? 얼음물도 누가?
8: 정전 아파트 주민.
7: 내가 뭐 열렬히 떠드니까 얼음물도 한 통 주셔갖고 그 좀 나눠 먹고 좀 있기는 한데.
6: 옥상 저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한밤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5: 정전이 발생한 1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일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9: 당황했죠.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자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오고요. 불편해요.
6: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공장 근무자 등 30여 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도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던 코스닥도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고요?
10: 네, 오늘 코스피는 1.09% 오른 6,365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워서 한때 장중 6,400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300선 근처에서 등락을 오가는 등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확실성과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라 약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런 여건에도 우리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주가 약세 선반영과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2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74% 오른 808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4: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0분쯤 1423.6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 상황,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김열수 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And we'll see those days pretty soon again.
4: 제가 본 모든 것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시절을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4: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5: 전쟁을 2월 28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 3월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1: 네.
5: 3월 한 달 동안 12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사이에 또 60일 휴전 기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5개월이 지나오면서 수십 번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여전히 이제 희망

0: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하고 또뭐 미국 국민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제 저게 정말 사실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발언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1: 네.
2: 예.
1: 정작 언제 어떻게 또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려면 전 세계 그 원유 수송로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또 해결이
0: 네.
1: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그 오만이랑 새로운 항로를 합의했다 이런 그 소식이 타결돼서 전해져서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0: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1: 네.
0: 초안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그것도 이제 오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이란에서 일부분이 흘러나온 거죠. 그 흘러나온 것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뭐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데 한 60일 동안 재개방하자라고
2: 예.
0: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입과 진출과 관련되는 겁니다. 진입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영해를 따라서 진입을 하고 진출할 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오만 영해를 따라서 나간다라고
2: 예.
0: 하는 거죠. 그래서 진입과 진출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느 항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통제를 하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당연히 이란 영해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란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갈 때는 이제 오만 영해를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만이 통제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란과 오만이 동시에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합의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서비스료든 뭐 통행료든 뭐 7%를 내니 안 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이런 정황들을 볼때 하루 이틀 만에 타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이제 미국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2: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롭게 다니던 저 통로인데 갑자기 저 통로에다가 문을 만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나가 이렇게 지금 이란과 오만, 미국까지도 생각들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 왜 그렇게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핵무기급으로 자기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굳이 안 가지더라도 저런 호르무즈 해협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적대국의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통행료를 또좀 받을 수 있으니까
2: 예.
0: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7%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한물에 7%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아침에 일찍 좀 와가지고 계산기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배들은 굉장히 큰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20만 톤, 30만 톤 정도 되는 배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실을 수 있는 그 원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200만 배럴입니다.
2: 예.
0: 그래서 200만 배럴인데 이것이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1배럴당 그냥 가장 낮았을 때로 한 60불, 지금은 이제 80불이 넘잖아요. 60불 정도로 따지면은 200만 배럴 정도 되면은 1억 2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거
2: 예.
0: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7%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84만 불 되거든요. 배한 척당
2: 예.
0: 84만 불이면은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13억 불에서 한 117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이곳을 운행하는 배들이 한 140여 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 원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수만 100척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이게 100척으로 따지면은 84만 불 정도 되는데 100척이면은 8,400만 불이잖아요.
2: 예.
0: 8,400만 불을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조 1,300억 원부터 1조 1,700억 원까지 되거든요. 이것을 곱하기 365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뭐 이란의 재건도 필요할 거고 그러는데 미국이 또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혁명수비대로 가가지고 혁명수비대에 재건에 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0: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에서는 이 부분을 설적설적 흘리지만 오만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1: 네, 뭐 이란과 오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
2: Hormuz 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글쎄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해군이 주도하는 봉쇄가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만 이란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기를 소지하거나 기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기뢰 하나라도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배를 타고 가다 실수로 기뢰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딜레마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뭐 이란의 통행료를 인정해주면 이제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거부를 한다면 이제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글로벌 유가가 또 폭등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속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분석하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물라카 해협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물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료를 내는 거거든요.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라 발언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종전 시점이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존의 낙관론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짚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년간 도단한 암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눈을 감으셨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던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오고요.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상속사건 이제 다루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 겪는 의뢰인들 종종 만나게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령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그 간병인이 아버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0: 네, 네.
1: 이렇게 되면 그 간병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자녀분들 의뢰를 받아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제 자녀가 사연자분과 배다른 동생 이렇게 두 명인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상속분이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 배다른 동생한테 어머니 유산 반이나 나눠줘야 되는 걸까요?
1: 네, 배다른 동생이라면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것이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 친자녀가 아니죠. 다만 배다른 동생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연자분께서는 이것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즉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이제 내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인 걸 같은데요. 이미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도 가능한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다투어야 하는 이 친생자 관계 직접 당사자, 그 부모 자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기타 이해 관계인이 제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가족 관계 등록 부상 기재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이 배다른 형제 사이에 친자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상속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시거든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 어머니와 그 배다른 형제의 친자 관계는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즉 배다른 동생은 원래부터 어머니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상속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 친생자 관계가 근데 이제 부존재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서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알려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친생자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적어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것은 입양 합의가 있을 것,
0: 네.
1: 또 뭐 15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 승낙이 있을 것, 또 실제로 신분적 생활 사실, 즉 같이 생활을 하였다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1: 이 판례의 취지는 양자를 입양했는데 입양 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 나머지 입양의 요건이 갖춰 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입양은 아닌 것 같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단독 상속권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간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사연자분께서 배다른 형제의 얼굴도 한 번을 못 봤다고 하셨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이거는 감호 양육 등 생활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하시면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사연자분께서 단독 상속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옆집에 임산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운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담배 연기가 계속 옆집으로 흘러들어갔고 피해 부부는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는데요. 내 집에서 피운 담배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사적인 공간이어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안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사실 확인과 함께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흡연을 계속한 행위가 이웃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한 주민은 남편에게 50만 원, 임산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 모두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간접흡연 피해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사무소 민원기록과 피해일지 그리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집에서 하는 행동이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비롯한 수도권 영서, 전주, 광주, 광양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고요. 더 확대됐습니다. 대구, 경북, 호남 곳곳으로도 점차 폭염 중대 경보 넓혀지고 있는데요. 기온이 점점 치솟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요. 절기상 입춥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그런 절기인데요. 보통은 절기가 꽤 우리 날씨에 맞춰보면 정확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절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온열질환 누적 사망자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가축도 힘듭니다. 3만 4천여 마리, 또 양식 어류도 11만 마리가 추가 피해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다 전국이 열기로 들끓고 있고 모두 힘듭니다. 아직 가을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선선한 가을 바람은 불어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이 극한 더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를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양평군수입니다.
0: 저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경기도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오늘 YTN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게 됐는데요. 우리 양평군 경기도에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매력 넘치는 양평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력 넘치는 양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배지를 달고 오셨잖아요.
1: 네.
0: 거기에 매력 양평이라고 내자 써 있습니다. 언제부터 달고 다니십니까?
1: 제가 이제 재선을 했습니다.
0: 네, 네. 네.
1: 제가 민선 8기에서 군수가 되면서 우리 슬로건 하나 만들자. 우리 양평이 매력적이지 않냐. 그리고 또 매력을 채워가야 되고 매력을 또 완성시켜 가야 되고 라는 의미로 매력 양평이라는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0: 아하, 굉장히 매력적인 이 양평을 알리시기 위해서 직접 배지를 늘 달고 다니시는 건데 잠시 후에 도대체 양평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9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한 달 정도 네. 지났는데요. 물론 8기 때도 이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또 이제 9기의 시작과 함께 마음가짐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민선 8기 시작할 때는 어쩌면 기쁨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군수가 되고 보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우리 양평군을 다른 지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곳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요새 그래서 고민도 많습니다.
0: 고민이 더 많아지셨다네요.
1: 예, 예.
0: 소감 한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은 이제 고민으로 어깨가 무거워지셨겠지만 우리 또 군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는 또 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1: 네.
0: 어떤 이유로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셨다 생각하세요?
1: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늘 부지런하게 다녔다. 우리 양평군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보였다. 참 고마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뭐 거기에 근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양평을 한 번 더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를 택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맞으실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또 다른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1: 네.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민선 8기 때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네. 양평 이것이 슬로건이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양평이 자연과 친환경을 떠올리는 곳이 됐는데 구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여쭙겠습니다. 양평만의 매력, 가장 큰 매력 뭔가요?
1: 네. 그러게요. 이제 매력이라고 하면 뭐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이 다 마음에 들어야 매력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0: 네.
1: 선남 선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0: 네네.
1: 들어요.
0: 이런 얘기 재밌습니다.
1: 네,
0: 선남 선녀.
1: 네. 이제 친구 배우자 될 사람을

0: 부모님한테 가서 소개할 때 부모님이 너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해라고 하면 아 코가 이뻐요 얼굴 이뻐요 할순 없잖아요. 아 그냥 좋아요. 그 그냥 좋아요가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양평은 뭐 하나하나 꼽으면 다 좋기도 하지만 그냥 가깝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가면 또 친환경 농산물도 하고 있고 가면 체험도 할수 있고 또 캠핑장도 있고 뭐 많은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좋아한다.
1: 네.
0: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매력 양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이 그냥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0: 예,
1: 맞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유를 항상 찾잖아요. 사람 저 사람이 왜 좋아? 그냥 좋아. 이 음식을 왜 좋아해? 그냥 좋아. 그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평은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살짝 이제 언급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친환경 이제 농산물 말씀하셨어요. 친환경 농업 특구인 거잖아요, 양평이. 그
0: 맞습니다.
1: 부분도 살짝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사실은 친환경 농업특구를 만들 때좀 애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우리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는 곳이 팔당댐이잖아요.
1: 네.
0: 팔당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농약을 쓰고 제초제를 뿌리면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양평 당시 군수께서 야 우리는 그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자, 농약 뿌리지 말자, 제초제 뿌리지 말자, 화학 비료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친환경이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양평의 별칭이 물맑은 양평 이렇게 됐고. 그 친환경이 또 지금은 농민들에게도 효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것들의 그런 그 역사성이 있고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국민들이 친환경 하겠다고 많이들
1: 맞습니다. 지금은
0: 나서십니다.
1: 점점 그런 방향으로 다 흐르고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친환경 농업 특 특구로 지정된 양평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힐링 휴식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경관도 자랑도 해주셔야죠.
0: 우리가 흔히 이제 지리 공부를 할 때, 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 어디지? 긴 강이 어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이 가장 긴 강이고 큰 강이잖아요. 바로 그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이 모두 흘러가는 곳이 우리 양평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 이제 강이 지나가면서 우리 농토도 기름지게 만들어줬고 지금은 풍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용문산이라는 또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과 강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다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1: 맞습니다.
0: 뭐 두월머리,
1: 맞습니다.
0: 용문산 은행나무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광인데 이제 제가 한강을 이용해가지고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경관도 좋고 힐링 휴식지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럼 교통이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0: 양평에 KTX가 선다. 아시는 분이 있겠죠?
1: 그렇죠.
0: 예, 경의 중앙선으로 가는데 KTX도 뭐 청량역에서는 한 27, 8분이면 도착을 하고 또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돼가지고 고속도로도 이용해서 양평을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육봉국도가 좀 막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1시간 27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쪽에 오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져서 완공이 되면 송파 지역에서는 15분 내지 20분이면 양평에 올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 교통이 좋은 곳이 됩니다.
1: 맞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도시까지 닿는데 1시간 안팎이면 충분히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런 곳이 양평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매력 양평 예, 매력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자, 민선 9기 이제 핵심 공약을 좀 여쭤볼게요. 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그 용문산 사격장 부지 내에 예, 예. 경마 테마공원 유치거든요. 예, 예. 어떤 사업입니까?
0: 이제 정부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경마장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양평의 최적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경마공원을 만들려면 한 70만 평이라고 할까요? 뭐 많은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격장으로 국방부와 우리 양평군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쉽게 부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사격장을 이제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서 부지가 이제 경마 태워공원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돌 수 있고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성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가 산속입니다.
1: 네.
0: 말들이 조용해 잘 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네. 아주 조용한 자연이 잘 갖춰진 거기 때문에 우리 양평으로 오면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1: 경마 테마공원 유치, 용문산 사격장 부지 내에 지금 네. 이 사업을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신 건데
0: 네.
1: 지역 경제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0: 뭐 얘기 들어보면 지금 과천에서는 세수가 뭐 한 500억, 600억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런 그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1: 그렇죠.
0: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양평이 이제 더 이렇게 경제 효과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에 그 파골프장 있는 거 아시죠?
1: 파골프.
0: 네. 네. 파골프장이 전국의 메카입니다. 거기에
1: 네.
0: 연결되면
1: 네.
0: 관광객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양평군에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경마 테마공원 유치 사업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양평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네. 찾아가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교통현안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게 정부하고는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0: 이제 그 지난 2023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단된 이후에
1: 네.
0: 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금년 3월 달에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재개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1: 네.
0: 우리 양평군에는 어떤 방향으로 와야 제일 고속도로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각은 고속도로가 생기면 IC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IC가 우리 군내에 꼭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앞으로 그 고속도로가 향후에 더 이어진다면 우리 양평군의 동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더 영향을 줘서 강원도 홍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1: 예. 정부하고 협력은 뭐 기대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0: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제 금년도에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우리 군도 우리 군 나름대로 용역을 한번 해서 군의 의견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고 정치권에도 자료를 이렇게 알려드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오늘은 전진선 양평군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곳 양평의 또 환경 교육도시를 새로운 브랜드로 지금
0: 예,
1: 키우고
0: 예,
1: 계시잖아요. 그런데
0: 예.
1: 여기 보니까 환경 교육선 사업이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이 환경 교육선이라는 게 뭔가요?
0: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강이 지나가도
1: 네.
0: 이제 호수로 거의 만들어져 있는 팔당호가 양평도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이렇게 좋은 호수에 왜 배가 없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1: 아, 이게 배군요.
0: 예, 그래서 교육선, 선이 배선.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가, 아니 환경부가, 이제 그런 이제 전기로 만들어지면 환경 오염이 없다. 그리고 이걸 환경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배로 운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두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10월이면 환경 교육선이 해외 가면 유람선처럼
1: 네.
0: 보여지잖아요. 그런 배가 다 유유히 남한강을 떠다닐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 내년 10월 정도면 내년 가을부터는 직접 이
0: 예.
1: 환경 교육선이라는 배를 타고 거기를 둘러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이름이 환경 교육선이라는 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직접 그 물을 떠서, 한강물을 떠서 탁도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볼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배에서 내려서는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1: 네네.
0: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했던 곳에 가서, 그 장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그 재활용 교육을, 저희들이 자원순환 교육을 하게 되는 곳을 만들어 놨고요. 또 가장 지금 환경에서 어려운 게 일회용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회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축제 때마다 쓰고, 그것을 다시 수거에다가 저희들이 세척 장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척해서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자원순환의 교육 장소가 있고요. 또그 우리가 하수물을 정화해서 다시 한강으로 내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부터 지금 현대식 환경 그 이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환경 교육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한몇명 정도 탈수 있을까요?
0: 100인승을 예,
1: 100인승인가요?
0: 준비했습니다. 좀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큽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건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학교들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그
0: 예.
1: 코스를 어떤 교육 내용 안에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예.
1: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고, 친환경 교육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0: 예, 맞습니다.
1: 예, 환경 교육선 여러분 내년 가을 예, 목표로 이제 거기 한강이 뜰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의 대표 관광지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있는데요. 국가정원 계획 갖고 계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수도권 최초?
0: 예.
1: 예, 이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0: 세면이나 두물머리를 이렇게 모르시는 수도권 주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할
1: 그렇죠.
0: 정도로 그 유명한 곳이고, 또 국가정원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 국가정원은 남부지방에 순천과 태화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에도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이 준비된다면 아마
1: 네네.
0: 많은 분들이 더 기뻐하실 거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이 가장 최적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면과 두물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정원이 되면 그 두물머리에 지금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참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고 한다면 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어떤 볼거리를, 즐길 거리, 또쉴 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네요. 국가정원이 그러고 보니 남부지방에는 있는데
0: 네.
1: 수도권에는 그동안 없었군요.
0: 맞습니다.
1: 근데 두물머리가 여러분 최근에 유엔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0: 예.
1: 최적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날, 유엔이 지정하는 최고의 관광 마을로 우리 국내에서는 7번째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화가 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1: 예, 국가정원도 기대가 되고요. 수도권 최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0: 예.
1: 올 가을입니다. 오늘 10월에 또 양평에서 열릴 예정이죠.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도 굉장히 볼거리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소개 좀
0: 맞습니다.
1: 해주세요.
0: 예. 이제 이 정원문화박람회가 경기도에서 각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14번째가 이제 양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도심 중심에서 정원문화 박람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양평은 두물머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세 명과 같이여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박람회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물머리를 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정원문화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사색이라는 건 색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그래서 봄 색깔도 있고 여름 색깔, 가을 색깔, 또 겨울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또 사색 그러면 이렇게
1: 사색한다.
0: 그렇죠. 사색한다.
1: 산책하면서 사색한다.
0: 예. 예. 그런 곳이 두물머리가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10월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양평에서 열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활에서 절실하게 체감하는 거 바로 의료 인프라입니다.
0: 예, 예.
1: 군립병원 설립 핵심 공약으로 세우셨어요.
0: 네. 예, 예.
1: 계획 말씀해 주세요.
0: 우리 군이 서울에서 가깝게 있으니까 의료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서울 쪽으로 다 치우쳐서 양평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가 13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의료 시설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응급센터가 완비된 병원이 없어서 아프면은 다 서울로 떠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양평을 떠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군립병원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응급센터는 물론이고 뭐 산부인과나 이런 그 시설들이 또 소아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병원들을 완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참 민선 9기 앞서 이제 맞으신 그 소감으로 고민이 많다 하셨거든요. 왜 고민이 많으신지 알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0: 예,
1: 네.
0: 예.
1: 자, 앞으로 또 4년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 어떻게 이제 군정하실지를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내가 앞으로 이것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YTN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양평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매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뭐 수도권에서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민선 9기에는 더 멋진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최고 우선입니다. 고속도로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진선 양평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큐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앞서 이 문자를 소개를 못했네요. 군수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3861번님이 군수님이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양평의 진심이신 군수님을 예, 모두들 잘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시면 이게 각 곳곳에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0: 무엇인지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하고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자나 양산 없이 바로 햇빛을 맞기엔 무척 뜨겁습니다. 그늘로 다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5.2도, 대구 32.7도, 전주 3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점점 오르겠고요.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사고 소식 계속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성수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고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철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문경세제 나들목에서 정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호남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까지 올라 닷새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 전주 39도, 춘천도 38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뜨겁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타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HL만도 평택 사업장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지침이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당시 작업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무고죄 피해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정명석은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지난 2023년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자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SRBM을 발사하면 보통 다음 날 오전 사격훈련 등의 형태로 관련 사실을 전해왔지만 무력과시나 선전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이며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오늘 달력 보셨습니까? 오늘 날짜 옆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이것. 바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을은커녕 오늘 서울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고 체감온도는 38도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문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인데요. 원래 이 절기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옛 어른들이 계절 바뀌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 탓에 이 절기만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했던 옛 말도 통하질 않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뜻을 가진 오늘의 절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입구, 2번 입추, 3번 입학, 4번 입맛 돋구는 열무 비빔국수. 1번 입구, 2번 입추, 3번 입학, 4번 입맛 돋구는 열무 비빔국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앞서 제가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말을 했거든요. 보통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바람이라던가 어떤 기운, 분위기에서 사실은 느껴지잖아요. 아, 그 절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 절기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는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날씨인데 오늘이 절기상 이것입니다. 뭘까요, 절기상 이것? 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더위를 피하십니까? 여러분이 더위 피하는 방법도 좀 함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을까? 알려주세요. 1번 입고, 2번 입추, 3번 입학, 4번 입맛 돋우는 열무 비빔국수. 역대로 가장 긴 보기가 아닌가. 4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더위 피하는 방법 알려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품인 평양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고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 폼 경추백에,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샵0945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절기상 이날입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이날. 가을을 뜻하는 한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입구, 2번 입추, 3번 입학, 4번 입맛 돋우는 열무 비빔국수.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다 보내주고 계시고요. 7625번님, 카페에서 커피 한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이거를 보내주신 거를 같아요. 5092번님은 열심히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새싹 문자시네요. 어서 오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찾아와 주세요. 4568번님은요.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예,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어디에 있느냐. 조금 시원한 곳에 계시는 게 좋겠죠? 5881. 더운데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더위 이겨내시길. 예, 이렇게 안부 문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물 많이 섭취하라고 하더라고요. 덥지 않아도,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 섭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3139. 아유, 이 절기면 뭐합니까? 기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더워요. 일손 놓고 기온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중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진짜 너무 더울 때,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쉬래요. 쉬라고 합니다. 일하면 안 된대요. 멈춰야 된대요, 여러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은요,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입니다. 뭘까요? 1번 입구, 2번 입추, 3번 입학, 4번 입맛 돋우는 열무 비빔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노래 전해드릴게요. 마버레츠가 부릅니다.
가을이 오네.

0: 지식재산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를 내는 걸 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지식재산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작년 10월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승격을 했는데요. 거기에 초대 처장을 맡은 김용선입니다. 네.
0: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처장님.
1: 네. 초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초천장님이십니다. 네. 네. 발음이 없네요. 초대 처장님입니다.
1: 초대 처장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오늘 시간 기대됩니다.
1: 예.
0: 예. 지식재산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 그 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 처장님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뜩이실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업무보고 테마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테마는 이세돌 교수 바둑이었어요.
1: 네.
0: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1: 글쎄요. 바둑 아주 오래된 3, 4천 년 된... 가장 오래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둑이 사실 인간이 고안한 게임 중에서 수가 가장 많은 아주 전략 게임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간 창의성과 통찰을 극대화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의, 창작, 상상력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발명이랄지. 또 저작권, 그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결국 인간의 창의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게임, 이 바둑. 결국 이 인간의 창의성을 서로 활용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바둑을 이번 업무보고의 테마로 삼았습니다.
0: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예, 다들 굉장히 신박하다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표현이 있었습니다.
0: 보통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다른 데서도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하나요?
1: 예, 정말 요즘 업무보고 보면요,
0: 네.
1: 굉장히 그 기발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그렇군요.
1: 아마 그 굉장히 뭐 딱딱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0: 예.
1: 국민들에게 편하게 또 그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사실 바둑이라는 게 예전에 그 이세돌 교수가 알파고랑 싸웠었잖아요.
1: 네, 10년 전, 2016년에.
0: 그리고 얼마 전에 신진서 기사도.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창의성과 그 아이디어와
1: 네.
0: 이 머릿수, 그야말로 이게 지식재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걸 AI와 겨룬다는 게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AI 시대 인간의 역할, 또 결국 뭐 우리가 뭐 정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결국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고, 또 AI는 결국 저희가 질문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0: 맞네요.
1: 무용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0: 맞네요.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 그죠? 질문, 상상력. 그걸 잘 저희가 견제하고 있으면
0: 맞습니다.
1: AI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AI는 수단일 뿐이죠.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 그 가치를 더 확대하고 지켜주는 부처가 바로 지식재산처인데요.
1: 네.
0: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가요?
1: 그동안 지식재산, 뭐 특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 어떤 권리 보호의 수단, 뭐 관리 대상으로 상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지향하는 바는 이 특허 같은 지식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 수익화의 원천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대국이거든요. 이제 R&D 투자

0: 러시아가 세계적인 수도 아니겠습니까? GDP 대비 세계 2위, 뭐 전체 총량 대비 세계 5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많은 IP가 뭐 특허 같은 지식재산 IP가 있습니다. 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1조 달러로 갑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거든요.
1: 아, 한국이요?
0: 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0: 예, 보이지 않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나라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걸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 그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마중물이 되는 자금 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이런 뭐 해외 특허를 확보하거나 전문기업 육성하거나 또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 특허 같은 지식재산이 수익을 창출하고 뭐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지식재산.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4위의 강국인데, 사실 이게 지식재산이 돈으로 연결이 되어야 좋은 건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 지식재산 그 수익화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아직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0: 그렇습니다.
1: 부분을 이제 확대 나가겠다. 돈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이 이제 그
0: 네.
1: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이 지식재산이 굉장히 이게 누군가 빼앗아 갈 때도 있잖아요. 그 가치를.
0: 예.
1: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술 경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인원도 확대가 됐잖아요.
0: 네. 기술 경찰 들어보셨습니까?
1: 저희가 지식재산처 시간에 나와서 종종
0: 아,
1: 설명을 해
0: 예.
1: 주시긴 했는데 한번더 소개해 주시면 좋죠.
0: 지식재산처에는 기술 경찰이 있는데요. 기술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하죠.
1: 네.
0: 특사경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법, 제도,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기술의 진심인 전문가들이 1,3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 모든 기술은 특허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수사 전문성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기술경찰은 한마디로 기술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경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기술 범죄가 막 기술 유출이랄지 기술 탈취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저희가 신속하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2배 이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더 기술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수사기관이랄지 관계 부처에 기술 자문도 또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해가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나 어떤 탈취 사건이
0: 네.
1: 발생하면 바로바로 지식재산처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0: 네.
1: 일이 없도록.
0: 기술 범죄는 기술 경찰에게. 예.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0: 그렇습니다.
1: 위조 상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해외에서. 초코파이가 요즘에 베트남에서 여러분 제사상에 오르고 있답니다.
0: 네.
1: 해외에서 K브랜드 제품들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위조 상품을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0: 네.
1: K브랜드 보호 시스템 내놓으셨잖아요.
0: 예. 저 해외 나가보면 정말 우리 무엇보다 K컬처 정말 대단하죠. 영화,
1: 그렇죠.
0: 드라마, 음악 어디 가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K컬처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위주한 K브랜드를 위주한 짝퉁, 위조
1: 그러니까
0: 상품도 많이 들어가고
1: 짝퉁이에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이나 뭐 식품이나 패션이나 유상품이 돌게 되면 각 개별 기업들이 대응을 했어야겠거든요. 그다음에 현지 당국들이 미온적으로 나가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죠. 이번 저희가 새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은 K브랜드 정부 인증 상표입니다.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상표를 부착하게 하고 만약 그 침해됐을 경우에는 기업과 함께 정부가 같이 대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 그 상표를 등록을 할 거거든요. 70개국에 등록할 건데 98%를 차지합니다. 우리 수출 대상국에.
1: 네네.
0: 위성품이 만약 K브랜드를 침해한 위성품이 돌게 되면 기업과 함께 정부도 상표권자에서 당당하게 해당국에 수사 또 조사 내지는 통감.

0: 정품이야.
1: 네.
0: 라는 거를 누구나 알게 하고 그런 정품 마크가 없는 것들은 이게 단속이 되는 건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 거기 인증 마크에는 정품 인증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0: 위조할 수 없도록, 그죠?
1: 예,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위조가 되면 국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아, 정말
1: 국내에서
0: 필요한
1: 어느
0: 거네요.
1: 지역에 어느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업한테 알려주고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당국에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0: 그렇죠. 너무
1: 그렇습니다.
0: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K브랜드 보호 시스템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쭉 저희가
1: 네.
0: 핵심적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특허 등록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1: 네.
0: 청년 창업자의 특허는 좀 빨리 해주시나 봐요.
1: 네. 특허 한건 봤는데 보통 작년에 14.7개월? 근데
0: 1년이
1: 평균이고요.
0: 넘네요.
1: 근데 사실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2년도 걸리고 더
0: 그렇군요.
1: 많이 걸립니다. 아, 근데 그 특허를 빨리 받아야 또 투자도 받고 글로벌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데, 만약 청년들이 창업을 해도 특허 받다 보면 하세월이 특허 받는데 하세월이면 어떻게
0: 그렇죠,
1: 이게 버틸 수
0: 그렇죠.
1: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AI랄지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신속하게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해주는 초고속 심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청년 창업가에게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특허를 빨리 받고 그걸 활용해서 투자도 받고 또 그걸 활용해서 그걸 담보로 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을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과감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청년 창업자의 특허는 그래서 빠르면 한
1: 네.
0: 달만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거를
1: 예.
0: 좀 개선해 주신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화면을 저희가 처장님과 대화하는 이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계속 보셨으면 화면 안쪽에 아래쪽에 초록색 병들이
1: 예.
0: 보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지식재산처가 지역의 소주기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1: 네.
0: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또 파란색이 담긴 병에 또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 지역별로 이제 고유 브랜드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런 뿐만 이런 상품만 아니라 지역에 가면은 빵이랄지 또
0: 네.
1: 전통시장이랄지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고유한 향토 자산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
0: 많죠.
1: 향토 자산을 IP, 결국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를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창업도 하고 라이센싱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결국 이렇게 향토 자산 특화 지역의 특화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IP를 입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창업이랄지 수출이랄지 관광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자.
0: 네.
1: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지식재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지금 이 보면 이병 뒤에 보면 라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1: 네.
0: QR 코드가 있죠.
1: 예.
0: 그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 예. 거기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랄지 또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너무
0: 어렵죠.
1: 어렵죠. 그러니까 그
0: 어렵습니다.
1: 지식재산을 내가 좋은 아이디가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죠? 아니면 또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죠? 요거는 여기 대한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각 지역 26개별로 지역 26개 지역에 지역 지식재산 센터 있거든요.
0: 네.
1: 그걸 그때 주변에 있는 지식재산 센터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저녁에 삼겹살에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다가 이래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찍어봐. 찍어서 여기 가까운데 지역지식센터가 있네. 가면은 도움 받을 수 있네. 무료로 여러 가지 치료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네. 누가 내 아이들 뺏어갔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지? 가면 상담받을 수 있네. 이렇게 저희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0: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금 가지고 오신 건 지역별 대표 주류 이제
1: 네.
0: 기업과 지금 함께 한다는 이제 그걸 보면서 라벨을 보시라고 이제 그거를 병을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건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향토
1: 네.
0: 음식 같은 거 많잖아요.
1: 예.
0: 브랜드 같은 거를 다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국민들이 그때그때 나 이게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데 QR코드 찍으면 바로 자세한 내용도 아실 수 있는 거고 방법도 알수 있는 거고 굉장히 접근성이 생기는 이제
1: 네.
0: 그런 지금 정책 캠페인 진행
1: 네.
0: 중이시다 이런 말씀이

0: 인데요. 오, 진짜 지식재산처가 앞으로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제가 그 초대 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현장을 돌아보면 국민들께서 또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렵게 만든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든 기술이 있는데 뭐 남이 무단으로 빼앗아 갔다, 뭐 탈취해 갔다 이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지식재산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기술을 제대로 키우게 하고 또 그다음 지키고 또 이걸 지켜야 하는 게 권리지 않습니까? 그걸 또 권리화시켜서 보호하고 이걸 활용해서 그냥 단순히 묵혀둔 대상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또 창업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어떤 가치 창출, 수익화를 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는 또 경제 성장에 또 동력이 될수 있게 하는 그게 저희 과제라고 합니다. 좀 코주부라고 하는데
0: 네.
1: 코인,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이 지식재산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예, 여러분.
1: 네.
0: 여러분의 지식재산도 마음껏 좀 내보이시고 그럴 때 지식재산처가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었습니다. 초대 처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 달력 2026년 8월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세하 사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더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제가 생각해도 고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세종은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1: 세종도 덥고 서울도 정말 덥습니다.
0: 근데 세종도 원래가 더운 곳이지 않아요?
1: 네, 좀 덥습니다.
0: 오늘 서울 39도까지 간다던데요. 네. 세종은 몇 도까지 찍었어요?
1: 아,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38도나 39도나 37도나 다 덥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덥다고 네. 하는데요. 아, 더위 잘 이겨내시길 네. 바라고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오늘 핵심 키워드 뭔가요?
1: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팥빙수입니다.
0: 어, 노래가 늘었어.
1: 아, 그래요?
0: 노래 잘하네요. 아, 자, 여러분. 네. 그럼 팥빙수, 빙수라고요?
1: 네. 야. 녹지 않는, 네. 맛있는 정책 이야, 가져갔습니다.
0: 폭염에 어울리는 팥빙수 같은 녹지 않는 빙수 정책들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우리 폭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입추인데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더위에 오래 있다 보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물, 그늘, 휴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온열 질환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0: 물, 그늘, 휴식.
1: 네.
0: 예, 이런 폭염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 그늘, 휴식. 증상, 만약에 내가 좀 온열 질환 증상 있는 것 같다. 막 두통, 어지럼증 막 이러면 바로 휴식 취하고 증상이 더 심하다 119 신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부도 무더위 쉼터, 거점 경로당 이거 확대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참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서 쉬어가세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앱 또는 지도앱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집 안에서 온열 질환이 생기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경로당 가운데 6,300여 곳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9월 30일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집 안은 충분히 시원한지 여쭤보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거점 경로당 위치도 함께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0: 맞습니다. 이런 폭염, 이 정말 극한 더위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극한 더위에서는 일단 우리 어르신분들 네.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8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어디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도 온열 질환 걸릴 수 있다.
1: 맞습니다.
0: 집 안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가족들이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화라도 수시로 하고
1: 맞습니다.
0: 늘 좀 상태 좀 살펴봐 주고 그래야 됩니다. 안부 전화 꼭 부모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까운 무더위 쉼터 거점 경로당 요거 많이 정부가 확대했다. 요거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요 위치는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찾아보면 될까요?
1: 네. 그런 데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지도 앱에서 무더위 쉼터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타납니다.
0: 예. 폭염 피해서 이제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시원한 데를 찾아서 시원한 걸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는 분들 계신데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 많이들 이용하실 거거든요.
1: 네.
0: 고속도로 좀 돈 들잖아요.
1: 네.
0: 그거 좀 부담 덜 수 있는 거 있다면서요.
1: 네. 아이들과 떠나는 주말 나들이 더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아이가 둘 이상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가 셋 이상이면 지난 화요일부터 통행료 20% 할인이 시작됐고요. 아이가 둘이면 8월 22일부터 통행료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0: 아이가 셋 이상이면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 아이가 둘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하신다면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주세요.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됩니다. 아이 셋 이상이면 20%, 둘 이상이면 1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도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0: 네, KTX와 SRT 그동안 시간표 알아보고 예매할 때 앱을 따로 써야 해서 번거로웠던 경험 있으셨을 텐데요. 코레일과 SR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9월 승차권부터는 KTX와 SRT 모두 코레일 플러스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하실 수 있게 됐어요. 앱은 이번 주 월요일에 오픈했고요. 기존 코레일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하거나 또 앱스토어에서 새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더큰 혜택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승차권 가격은 SRT 수준으로 맞춰서 기존 KTX보다 평균 10% 정도 낮아지고요. 좌석과 운행 횟수도 늘어나는데 특히 그동안 표 구하기 어려웠던 수서역을 오가는 열차 좌석도 30%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1: KTX와 SRT, 그동안 앱을 따로 해서 예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통합된 앱이 오픈이 됐어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0: 네.
1: 기존에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게 있나요?
0: 아, 네. 코레일과 SRT 중에서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먼저 코레일과 SRT에 모두 가입하셨거나 SRT에만 가입하신 분들은 두 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통합 회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코레일만 가입하신 분들은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통합 회원이 됩니다.
1: 아, 코레일만 가입하신 분은 그냥 놔둬도 되네요.
0: 네.
1: 근데 따로 가입해서 쓰셨던 분들은 좀 절차가 있어야 되네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내가 돼 있겠죠?
0: 네.
1: 그 절차 들어가시면 회원 절차, 전환 절차는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달이면 추석이거든요. 그럼
0: 네.
1: 승차권 예매하실 거잖아요. 미리미리 좀 전환을 회원 전환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미리 해두시면 이제 그 예매할 때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1: 네. 왜냐면 추석 기차표도 빨리 매진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예. 여름방학이죠, 지금?
0: 네.
1: 네. 청년들에게도 이제 방학, 뭐 아이들에게 되게 즐거운 시간인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0: 네.
1: 이건 뭔가요?
0: 06-07년생이거나 주변에 있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1인당 연간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공연과 전시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영화와 도서까지도 이용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지난 2월에 1차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 2차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지원 대상은 2006년생, 2007년생입니다. 다만 1차를 신청했거나 2006년생 가운데 작년에 포인트를 사용한 청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2006년생과 2007년생만 해당입니다.
0: 네.
1: 아니, 5년생이랑 8년생 왜안 돼요?
0: 인생에 단한 번. 네.
1: 자, 2006년생과 2007년생은 지금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 2차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 기간일 것 같고,
0: 네.
1: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청년문화예술 2차
0: 맞습니다.
1: 신청이 하시면 이제 공연 같은 거, 전시 같은 거, 또 영화, 도서까지 올해는 또 이용 범위가 넓어졌네요.
0: 네.
1: 좀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2008년생은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2005년생은 했었어요? 받았어요? 혜택을?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제도가?
0: 제가
1: 뭐.
0: 작년인 것 같은데 그건 좀
1: 아.
0: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어쨌든
0: 네.
1: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금 2008년생 어린 분들은 언제 나도 이제 곧 받겠구나,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도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늘 우리 또 사무관님이 챙겨주시는 게 우리 장바구니 부담을 좀 덜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가지고 오셨죠?

0: 네, 휴가철에는 아무래도 먹거리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월에는 가공식품 최대 57%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심, 팔도,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오리온, 샘표식품, 빙그레 등 주요 식품기업 10곳이 참여하는데요. 라면, 즉석밥, 국수, 냉동식품처럼 한끼 식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부터 음료,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휴가지나 집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까지 총 3,800여 개 품목이 해당합니다.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판매처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장 보실 때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의 행사 품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가공식품 할인 행사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그래서 여러 기업들, 식품기업 10곳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품기업 10곳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좀 싸게 간편하게 좀 할인을 받아서 사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주 이용하는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이제 이런 곳에서 한번 행사 품목 비교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0: 이건 따로 확인할 곳은 없고요.
1: 아, 그냥 네,
0: 본인이 직접 가시는 이용하시는 이런 앱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네, 바로 그냥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여름 휴가철입니다. 또 이제 휴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전해주세요.
0: 네. 청취자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챙겨왔습니다. 먼저 날씨와 재난정보는 기상청 날씨알림이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고요. 바다나 해수욕장에 가신다면 안전의 앱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름철 바다나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게 일명 역파도라고 불리는 이안류인데요.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다시 번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잔잔해 보여도 사람이 순식간에 먼 바다 쪽으로 밀려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해 앱에서는 이안류 지수와 물때 정보, 해수욕장 위험 구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여행 중 갑자기 아프다면 응급 의료 포털 이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까운 응급실 또는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주셨어요. 안전해 앱이 있군요. 앱 이름이 안전해.
0: 네.
1: 안전해 앱에서 뭐 이안류 지수라든가 물때 정보, 해수욕장 위험 구역 같은 거 다 찾아보실 수 있대요. 그리고 여행 중에 아플 수 있잖아요. 응급 의료 포털도 있습니다. 이젠 홈페이지입니다. 이젠이 그냥 한글로 이젠이라고 검색해도 되죠?
0: 네, 검색해도 됩니다.
1: 근데 영자로 이 그리고 젠이거든요.
0: 네.
1: 그 홈페이지 앱에서 여기서 뭘 보실 수 있냐면 가까운 응급실, 문 여는 병원, 약국 이런 거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휴가지 떠나실 때 이런 앱 같은 거는 꼭 깔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해 앱과 응급 의료 포털 이젠 앱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외로 떠나신다면 좀 챙겨야 될 서비스가 있을까요?
0: 네. 급마음 먹고 해외로 여행 떠났는데 갑자기 아프면 말도 안 통하고 막막하잖아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의학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해외에서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응급처치방법, 복약지도, 현지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어요. 전화는 국가번호 82-44-44-320-0119번으로 하시거나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채널을 추가해 채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에 나갔는데 아프다.
0: 네.
1: 그러면 진짜 난감할 것 같은 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곳에 의료 서비스 어떻게 받아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재외국민을 위한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서비스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죠.
0: 네. 그 카카오톡에서는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1: 아하.

0: 카카오톡에서는 응급 의료 소방청?
1: 네, 소방청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
0: 네, 그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82-44-320-0119. 이거 기억하셨다가, 이건 해외에서도 바로 전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안내사항 같은 거 급할 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휴가 준비를 사실 너무 더워서 이거 준비하는 것도 좀 힘이 들어요. 너무
1: 맞습니다.
0: 덥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뜨리지 않도록 뭔가 휴가 준비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네. 공유놀이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공유놀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주 쓰지 않아 사기는 애매한 텐트, 캠핑의자, 랜턴과 같은 캠핑용품부터 구명조끼 같은 레저용품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캠핑장이나 휴양림 같은 공공시설도 한눈에 찾아보고 예약 가능한 곳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달력 단골 정책인 숙박세일 페스타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인기 많은 영월, 공주와 같은 전국 85개 비소득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떠나시면 숙박비를 최대 7만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17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기간 안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이 정책 달력 시간에는 여러분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꼭 다시 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유용한 걸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거 좀 적어두고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공유누리 알려주셨습니다. 공유누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서비스고요. 진짜 단골 정책이죠. 숙박세일 페스타. 요것도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숙박세일 페스타
1: 네.
0: 검색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바쁘게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세종에서 서울까지 지금 폭염 속에
1: 네.
0: 와주신 우리 이세아 사무관님,
1: 네.
0: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이세아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SAT 정답은 입추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이번 한 주 너무 더워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워서 시원한 음식 자꾸 찾게 되시죠. 그래도 여름이라서 탈이 날 수 있어서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늘이나 차 안에서 틈틈이 쉬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4.7도, 부산 35.3도, 광주 3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5차로와 영동선 진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진출로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인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과 허점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추가 공급책을 포함해 바람직한 정책, 제도 설계 방향 등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나올 거라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 탄도미사일과 신형 240mm 24관식 방사포,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보통 다음 날 오전 사격 훈련 등의 형태로 관련 사실을 전해왔지만 무력 과시나 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이며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회의에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인근의 북한 최전방 군사기지 주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백 채의 주택이 파괴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에서 23일 사이 황해북도 신계군 군사기지 일대의 단층 주택 380여 채가 홍수에 휩쓸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남 포병부대 인력과 가족들이 머물던 주거지가 쑥대밭이 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체는 군사기지 인근 왕당 2호 저수지댐이 파손되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덮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는 사실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작전통제권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최상병 순직까지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폭염 중대 경보 속에 오늘 낮 기온이 39도로 예보됐습니다. 밤더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보름 넘게, 제주는 3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 이어

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호남, 전북과 경북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춘천과 광주 38도, 전주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40도에 달하는 찜통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4.7도, 습도는 50%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가 폭염을 이유로 5일과 6일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틀치 경기가 전체 취소된 건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으로 경기장에서 관중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4일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 경기에서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8회 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9분간 중단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BO는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로 발표한 상태였는데요. 폭염 주의보에는 경기 정상 개최, 폭염 경보에는 경기 시작 시간 최대 1시간 지연 가능, 폭염 중대 경보에는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 중에 응급 상황이 잇따르자 KBO는 5일과 6일의 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잠실, 광주, 인천, 대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0경기가 미뤄졌습니다. KBO는 6일 긴급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경기 운영기준과 안전대책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 취소된 경기들은 추후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입추의 폭염은 절정인데요.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1: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폭염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이 폭염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2: 네, 우선 서울은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이 기온도 매일 조금씩 오르면서 어제는 37.9도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39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8월 들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해 봤는데요. 예. 이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점점 번지더니 이 붉게 차올라서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인데요. 오늘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에도 바짝 다가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아직 서울에는 40도 넘은 곳은 없는데 오늘은 그럴 가능성이 또 있나요?
2: 네, 2018년에는 자동기상 관측 장비에서 강북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이 40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아직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용산구 이촌동이 39.9도까지 올라서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곳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네, 오늘은 정말 한낮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폭염의 위력을 실험해보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베이컨이 익는 폭염이죠?
2: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그제와 어제 이 한낮 폭염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2시간 정도 올려뒀더니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었고요. 예. 이 얼린 버터도 바깥에 내놓은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빠르게 녹아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옷 색깔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요. 처음에는 두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지만 10분 뒤 검은색은 57도.
0: 예, 그리고 57도가 지키네요, 진짜.
2: 네, 흰색은 46도까지 올라서 10도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1: 네, 더워도 너무 더운데 그래도 오늘만 넘기면 주말부터는 이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요?
2: 네, 서울의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오늘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이 주말인 내일은 35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33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이 33에서 35도도 여전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0: 근데 그 지금은 좀 선선한 날씨다 이렇게까지 느껴져요? 33도라
2: 네,
0: 그러면?
2: 예. 이 태풍이 가까이 오면 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더위를 몰고 왔지만 또 더위를 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이 주변 기압계의 배치를 바꿔놨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는 상층 일기도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남쪽에는 이렇게 태풍이 있고요. 북동쪽에는 이 덩어리 찬 공기 덩어리입니다.
0: 네.
2: 이 찬 공기 덩어리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공급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위에서 나오는 찬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북한 쪽에는 구름대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2: 이 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도 이 강한 햇볕을 일부 가려서 일사를 줄여주면서 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 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0: 동해안에는 반가운 비 예보가 있던데 비가 뭐 폭우 형식으로 온다고요?
2: 맞습니다. 일기도 하면 다시 보실까요?
0: 예.
2: 이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가 이 북쪽에 있는 고기압도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동풍을 오게 됩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서 동풍이 강화되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 이 동해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굉장히 따뜻하다 보니까 이 바람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2: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기상청은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자, 태풍은 결국에 중국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강풍, 풍랑 이런 거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요.
2: 네, 태풍 돌핀은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현재 강도 3의 세기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쪽 해상에는 최대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선박 운항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중국으로 향하고 나면 그 이후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2: 네, 태풍은 지나가면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번 돌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비 예보는 없지만 일부 수치예보 모델들은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북쪽의 찬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예. 폭염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중 고기압이 강화돼서 폭염이 재차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0: 재난 수준의 폭염 견디느라 참 이번 주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더위가 좀 꺾인다니까 다행입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인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순직의 원인이 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임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4: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들에게는 금고형을, 중대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사실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임 전 사단장의 발언들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대대장과 중대장의 현장 지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역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은 현충원에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0: 네, 기간으로 따지면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거군요.
4: 네, 이번 선고는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으로 오늘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심은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은 아직 증인 신문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12명이나 돼 쟁점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기일은 오는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0: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개장한 뒤 장중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던 코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장중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5: 네, 앞서 코스피는 1.09% 오른 6,365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워서 한때 장중 6,400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락 전환에 현재는 6,200대에서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증시는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더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140만 원대로 내려오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74% 오른 808로 출발해 815까지도 올랐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800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 1419.3원으로 거래되며 장중 141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41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가게에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훈훈 듀오입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0: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저런 전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0: 네, 뭐, 원론적인 말일 순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던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0: 예.
2: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하는
0: 송영훈 전
2: 말이라면
0: 국민의힘
2: 이것은
0: 대변인입니다.
2: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은 보안수사 완전 폐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은 역시 보안수사 폐기 이후에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2: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이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그리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 폐기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우 지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뭐 예를 들어 뭐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다는요.
0: 네.
3: 일단 형소법 개정안에
0: 성지훈
3: 따라서
0: 민주당
3: 10월 2일에
0: 부대변인입니다. 네.
3: 공수처와 공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부칙을 또 개정할 수 있고 뭐 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보자. 그리고 혹시나 그 시행 그 출범한 이후에도
0: 예.
3: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은 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0: 예.
3: 지금 그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또 이념에 의해서 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거에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이랬던 게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0: 네.
3: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 실패다 막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국민들의 이런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3: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레버리지 ETF가 될 수도 있고요. 세제 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0: 네. 모든 정책은 고칠 수 있다. 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요. 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그래요.
2: 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예. 이렇게 되면은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삶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집권 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0: 목동이라든가 예. 또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이런 학군지에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어떤 편견 또는 아집, 독선 이런 것으로 국민의 삶을 굴절시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에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세제 개편은 당장 백지화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이제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뭐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당장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세의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죠. 근데 아까 예. 말씀하신 뭐 목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거긴 예외 조항으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근을 간다던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다 예외 조항으로 넣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어제 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예. 이거보다 그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무조건 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세제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예.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1: 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2: 그쵸?
1: 거죠.
2: 그렇죠. 총선을 예. 생각 왜냐면은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요. 아닙니다. 안. 그러니까 11월 말, 거의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를 할 거고 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 여당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1: 이거 바뀔 수도 있다고
2: 그럼요.
1: 보세요?
2: 그럼요. 그러면 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큰 틀. 뭔가 세금을 통해서 초고가 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이 원칙은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아마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서울시에 계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견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 조정이나 좀 더 확대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토론회 열었는데요.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거 일종의 뭐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시민 여러분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그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서 닿더군요. 정부는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 임대 공급자들에게 어떤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당연한 정책 철학이 돼야 되는데 금융과 세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풀면서 과연 이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뜻인지
4: 계속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의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뭐 대권 후보다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서울시정 자체는 계속 난맥을 겪지 않겠어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걸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오세훈 시장 계속 지금 주거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거잖아요. 그게 뭐 6만 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5월까지 뭐 1만 5백 개 안 못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비판이에요?
0: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공약을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이번 그 조세 정책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게 되면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건 예. 앞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 두 번째로 조세 전가가 발생합니다. 그 비거주 1주택자는 자신들의 보유세가 특히 종부세 중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살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조세를 전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반전세로 돌려서 일부 그 월세 전환분으로 세금을 충당하거나 혹은 이미 월세라면은 그 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해서 결국에는 그 종부세는

0: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게 봐야 될 것은 2029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거주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할 때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9년부터는 시장은 집을 팔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팔고 다음 세제 개편 때까지 버티면서 아주 극심한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념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예. 현실을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 초대를 안 해주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따로 이제 본인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저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 비판의 맥락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일단 저 토론회에서 한 얘기도 그렇고 네. 또 김용범 실장도 만났잖아요. 정책실장도 제가 알기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나온 발언을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는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개발 재건축만 해주면 다 되는데 막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까 김남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정말 여야가 좀 다르지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정치적 악용보다는 호흡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용곤 실장과의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발언을 언론에 알리는 것부터가 예. 이거는 학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공약부터 지키셔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탓할 것 같아요. 야당이라서 정부가 맡고 있어서. 근데 오세훈 시장 3년은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때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 본인이 26만 호였나요? 상당히 많은 가구 도입하겠다고 예. 했는데 그거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어떻게 서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발휘하기보다는 뭔가 정쟁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0: 제가 우리 성 부대변인님 입장은 충분히 예. 존중합니다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 임기 중에 왜 이렇게 신규 공급 물량이 적느냐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거는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한 2, 3년 전에서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인구가 줄었으면 그건 언제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됩니까? 한 9년, 10년 전에 결혼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착공 물량이 최근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건 한 9년, 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대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할 만한 지역들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에 그 후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원인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한 말씀을 드리면요. 맞죠. 근데 오세훈 시장 지금부터 다시 도전해서 되신 지가 5년이 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10년 정도 평균 10년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웠던 게 신통 정책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 축약하겠다, 그걸 줄이겠다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신통 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거를 만약에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1: 네. 오세훈 때냐 박원순 때냐 이 논쟁이 또 시작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화두를 이제 던지고 있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3: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이거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죠?
4: 네, 맞습니다.
3: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4: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5: 차성인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4: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3: 이건 아이들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 네.
6: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네.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들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1: 네. 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교육에 관해선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기사 댓글에 보니까 그 학생들로 보이는 그 네티즌들이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관식이면 어떻게 찍냐 뭐 이런 뭐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예.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예. 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이 교육 전문가가 됐다가 그 뒤로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많이 그 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1: 뭐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죠.
0: 의견을 예. 낼 수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제발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한참 논의했던 부동산 증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조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받기 겁난다잖아요.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무리 있어도 재계약할 무렵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건 계약갱신 청구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발표되면서부터 집주인들이 앞으로는 들어가서 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전화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굴절됩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입시 정책이 또 바뀌면은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고 그 아이들의 삶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생 계획까지 영향을 받고 굴절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우리 국민의 삶을 함부로 굴절시키려는 말들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1: 성추윤 대변인님, 네. 진짜 객관식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2: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예.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프랑스의 입시제도인 뭐 바칼로레아 얘기를 저는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좀 그걸 도입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입이 어렵던 거는 이 저는 이른바 공정성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객관식은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점하기 편하고 뭔가 공정성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1: 그렇죠.
2: 저도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좀 내보면 객관식을 낼 때가 제일 편해요. 그다음이 단답형이 편하고 그다음이 예. 서술형.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점수를 부여하면 무조건 문제 이 점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옵니다. 예. 왜 본인의 점수가 그렇게 됐는지 예. 부분 점수를 왜 더 주지 않았는지 좀 행정 편의적, 교사 편의적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충분히 담론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바로 지금 그 정책 당국이 바로 교육 정책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최소한 저는 뭐 글쎄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게을리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진전하지 못해 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이걸 듣고 그럼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1: 아이디어 차원이다.
2: 그렇죠.
1: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건 이제 5년 후 계획으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니야?
2: 5년이라고 생각되면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예. 생각은 요즘은 뭐 유치원 때부터 사실상 입시 방향이 예.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걱정은 여전히 안 하셔도 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네, 아이디어 네. 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예. 덧붙이자면 저런 입시제도 개편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에 발발한 조국 사태 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복권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식이 아닌 아주 다종다기하고 알기 어려운 방식의 입시에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입시 비리 저지르다가 걸려도 감옥에서 잠깐 살고 나오는 그런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셨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을 봅니다.
1: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주관식 위주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논의가 되다 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또 어떤 좀 수정 단계를 또 거치게 될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지금 이렇습니다. 쇄신파가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세의 명분을 잡은 당권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사퇴하라는 당내 여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권파의 표적이 된 개혁파, 대안과 미래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세를 낮추자. 이런 모임, 쇄신파 모임도 당분간 좀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투톱, 지금 지도부 투톱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징계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점정식 원내대표는 징계보다는 재발 방지가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건수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윤리 이 징계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징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조경태, 권영진, 진정호 이 세 분이었어요. 근데 앞에 두 분은 좀 스스로 자초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진정호 의원에 대한 건 너무한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진정호 의원이 명분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징계를 받고도 남을 만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셨고 거기에 또 추가된 서범수 의원 역시 공교롭게 또 비당권파입니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마치 명분이 쌓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위가 이분들을 징계 논의하는 거는 이제 타당해졌다고 저는 봅니다만 윤리위 자체가 전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고 전 보여집니다. 윤리위원장부터 해서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당권파가 아무리 명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당권파의 칼이 돼버린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당권파나 쇄신파의 목소리가 줄어들기보다는 그쪽에서 오히려 윤리위의 정당성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권영진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범수 의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쇄신파의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는 듯하다가 동력이 확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난맥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안수사 폐지, 뭐 부동산 세제 개편 네. 등등.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존재하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범쇄신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 의원의 발언을 그 자체를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각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그동안의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피해자 김진주 씨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보안수사 폐지 문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징계부터 하자고 보자는 그런 태도가 과연 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끝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발언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경태 등 징계 대상자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출마의 길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소장파 친한계 지목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더니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치니까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는 거 아니냐.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고 즉각적인 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범수 의원, 진정호 의원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의원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두둔해주거나 변호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 맞고 그분들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떤 무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인용되었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시피 한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상실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도 박탈된 상태죠. 그러면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왜 누구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얼마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평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가 예. 많은 경우에 저도 메신저 공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경우만큼은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드립니다.
1: 네, 뭐 친한계에서 감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비판에 이제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또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 침묵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친한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계속해서 당권파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당권파가 내세웠던 논리가 지금은 대어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하지 말라. 지금 약간 친한계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형소법 개정안 이거에 집중할 때다. 지금 그 관련된 발언의 설화 이건 피해자가 인정을 했으니 용서를 받아줬으니 이거를 계속해서
7: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말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비당권파를 대상으로 한 징계 시도가 이어지며 징계는 내부 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9: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2: is FM. 삼성과 김수지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입추지만 극한 폭염으로 어디든 더위 열기가 강하고 서쪽 지역에서의 더위가 더 심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9도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어제보다도 날이 더 덥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드는 건 내일부터는 극심한 더위가 아주 조금은 녹으러들겠고요.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3도에서 6도 정도는 낮아지겠습니다. 휴가철답게 강원권으로 가는 차들이 오전 시간부터 좀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덕소 삼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차 간격 좁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강촌에서 가평계소까지 짧게 지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한평터널 영광 부근, 고창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경기권에서만 좀 밀립니다. 바란 부근 일직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어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까지 차량 속도 약간 떨어져 있고요. 멀리 부안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 터널에서 북선까지 더디고 강릉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에 강목이 떨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안산시 성곡동 공장에서 오늘도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의류 나륨용 화학소재 제조 공장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은 어제도 이산화 TO요소가 자연발화로 팽창하면서 터져 배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섰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서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3: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0: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입니다.
3: 그런 얘기 오갖고 어떠하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2: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4: 10개 구단 단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
0: 8대2로 KBO 사무총장입니다.
4: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2: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 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1년 전 이맘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원도 강릉에는 국내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0: 올해는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민관군 급수차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 강릉의 모습입니다. 당시 강릉 강수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었고 사상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수돗물 공급마저 끊겼고 주민들은 나눠준 생수로 버텨야 했습니다.
2: 작년 여름에 제한급수가 걸려가지고 30분씩 사용할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지금 이제 오봉 저수지를 지날 때는 아주 물이 꽉 찼나 보게 되더라고요.
1: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입니다. 1년 전에는 바닥이 드러나 제가 이 수문 근처를 걸어 다녔는데요. 지금은 물이 8m 넘게 차올랐습니다. 현재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70%대로 1년 전 저수율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최근 석달 동안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 덕분입니다. 초유의 가뭄 재난을 겪은 강릉시는 지하 저류댐과 유출 지하수 등 하루 6만 톤 이상의 대체 수온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하려면 대체 수온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에서 강릉이 가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빈도는 전국 시군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기상 가뭄이 농업용수와 저수지 물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3: 가뭄과 홍수를 일원화해서
4: 한정우
3: 통합적으로
4: 군산대
3: 관리하는
4: 토목공학과
3: 운영
4: 교수입니다.
3: 방안의 고도화가 필요하겠고요.
1: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물이 부족할 때 인접 시군이 용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계속 떠는 더위에 일부 상점은 문을 활짝 연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0: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건데 냉방 시설이 부족한 전통 시장은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어서 오세요. 어제 상점들이 많은 번화가를 다녀왔다고 하던데 어떤 풍경입니까?
5: 네, 어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명동 거리와 홍대를 좀 다녀왔습니다. 평소 여름철에 문을 열어둔 채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한창 취재하던 오후에 서울은 35도를 넘겨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지만 명동 상점가와 홍대 골목은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1층에 밀집한 상점가에서 워낙 냉방을 강하게 하다 보니 가게 바로 앞이 아닌 4m에서 5m 거리에 있어도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우려되지만 상인들은 매출 부담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7: 명동 화장품 매장
6: 힘이
7: 점장입니다.
6: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이 이미 넘어섰고.
0: 네, 근데 문 열고 이렇게 냉방을 하는 게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요?
5: 네,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의 개문 냉방을 단속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발표하면 이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지만 마지막 공고는 10년 전인 2016년이었고 이후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급이 제한 공고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만큼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지만 전력 수요가 많아져 수급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제 단속보다는 상인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4: 네.
5: 지적도
4: 뭐
5: 나옵니다.
4: 잘하는 건 아닌데 잘못한 건데 그래도 요즘에 매출이 워낙 안 나오니까 또 상인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는 좀 가고요. 전통시장 상황은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네, 맞습니다. 홍대와 명동과 같은 번화가는 상가 내부나 또 골목도 한결 시원했습니다.
4: 네.
5: 하지만 전통시장인 서울 영천시장의 취재진이 가보니까 이곳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바깥보다도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시장에 그늘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장 안에 기름이 튀기고 전을 굽는 곳이 많아서 내부 열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8: 시간이 아예 없어요.

0: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1: 이 때문에 사실상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고 휴가 기간에 또 들어갔고요. 네. 일부 남은 상인도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도 없이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2: 네. 또 건설 현장 노동자들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염에 이렇게 노출되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현장에 뙤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지금 체감 온도가 34도 정도인데 현장에서는 40도 넘는 체감 온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무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텐트를 세워 그늘을 만들어두고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너무 더워서 오래 일하기 힘들다 보니 최근 2주 동안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더워지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3: 네, 뭐 고층에다 지금 콘크리트까지 있고 하니까 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서 휴식을 좀 잘 취하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열질 환자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하루 200명가 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온열질 환자가 모두 20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사망자도 한 명이 포함이 됐고요. 같은 날짜인 지난해 8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 온열질 환자 수가 3배를 훌쩍 넘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1: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젖소 농가에 지금 방문해 있는데 젖소가 추위에는 강하지만 또 더위에는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젖소들이 사료 섭취량이 좀 줄었고 이에 따라서 원료 생산량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방문해 있는 농가에는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2,400리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900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장주는 지붕에 햇빛 가리개를 씌우거나 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도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들만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13만 7천여 마리로 집계가 됐습니다.
3: 야구는 강제 폭염 휴가인데 언제까지 취소된 건가요?
1: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앞서 폭염이 좀 이어지면서 SSG와 LG의 경기에서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그제와 어제 이틀간 야구 경기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KBO와 각 구단 단장들은 회의를 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일요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돔구장이죠. 고척돔을 제외하고는 경기 시작 시간도 저녁 7시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게 야구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예. 선수와 관객의 좀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 경기 관람은 다음 주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3: 네, 주말이면 또 더위가 조금 꺾인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야구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5: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실시간 투표율 조작 정황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모두 9곳의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실시간 투표자 수 5차를 맞추려 실무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합수부는 또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 문의를 하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조작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낸 중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지역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투표 통계 허위 입력 전후 선관위 관계자 휴대전화

0: 전화와 메신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개방침입니다.
1: 네, 뭐 부실한 관리 정황이 드러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중복되는 정황도 또 발견됐다고요?
0: 네, 합수본은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 세곳 투표소에서 무번호지 일련 번호가 다른 투표소에서 이미 인쇄 배부된 투표용지 번호와 중복 기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송파구 산둑 한 곳을 포함해 모두 4개 투표소로 늘어난 건데 합수본은 어떤 경위로 같은 일련 번호가 기재됐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등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해 덴마크 출장 준비 단계에서 공무원 한 명이 배우자를 수행하는 내용을 노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공무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노전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노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출장 비용 4,7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2: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HL 만도 평택 사업장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 업체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HL 만도 평택 사업장에서 금속 가공 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이나 공공택지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고를 수 있게 하겠다며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업부지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내탓 공방하기 바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분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1: 여당 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 우려가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3: 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단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세제 정상화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서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서울 공급 절벽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4: 정부의 공급 대책
5: 한경도
4: 후속
5: 민주당
4: 법안을
5: 대표 친구대행
4: 가로막고
5: 겸
4: 있는
5: 원내대표입니다.
4: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3: 다만 자칫 부동산 역풍과 2년 뒤 총선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0: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 비난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게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놓고선 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편안 발표 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부동산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2: 네, 각 당 현안도 좀 짚어보죠.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말에도 순회 경선이 있는데 후보들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0: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빙구도 수석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이 결국 핵심 승부처가 될 거란 공통인식이 있는 건데요. 송영길 후보는 광주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서, 김민석 후보는 전남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상임위 배분 항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종용국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동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윤리위원 는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내렸습니다.
3: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4: 경찰이 들이닥친 6.15 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고.
5: 근데 왜 졌어요, 그럼?
2: 최민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4: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뤄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접대는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이 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서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 많은 영화 팬들이 기다렸던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과 동시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놀란 감독이 또 해냈다라는 호평과 함께 오디세이 원작인 오디세이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윤성훈 영화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보셨나요?
2: 네, 봤습니다.
0: 아, 이게 뭐 평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실 거예요?
2: 저는 참고로 평점이 굉장히 짠
0: 예.
2: 평론가인데요. 9.5점 정도 줄것 같습니다.
0: 9.5점. 네. 거의 만점이네요.
2: 예, 뭐 0.5점이 뭐 어디가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0: 예.
2: 어디가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한 영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0.5점을 좀 남겨놨는데요. 그만큼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1: 호평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영화 오디세이는 실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았다고 볼 수 있나요?
2: 네, 사실 오디세이아라고 하면은 3000년 전에 그 호메로스의 대서사 아시죠? 네,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입니다.
0: 네. 네,
2: 트로이 목마 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도 20년 동안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의 어떤 귀한 담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0: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년을 이 영화의 압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디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 책 공부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책을 공부하고 가시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0: 예.
2: 책이 굉장히 두껍고 또 호메로스의 원작을 읽으시면은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정말 좋으시다면 또 책도 읽어보시면 확실히 어떤 부분에 이 감독이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뚜렷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이제 인터스텔라가 국내에서 1,000만이 넘었을 정도로 한국 영화 팬들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놀란 감독이 이번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3: As a filmmaker, you're looking for
4: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계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틈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현대적인 영화 문법으로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점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모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랑받아온 이유는 그 안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이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동안 놀란 감독이 만들어왔던 주옥 같은 영화는 또 다른 그런 모험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테마가 가장 중심적인 테마인가요?
2: 아까 전에 이제 문학 원작과 비교해 보면 감독이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아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 인간은 그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작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뭐 제우스의 이야기, 뭐 그 주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신들이 어떤 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그냥 어떤 천재의 지변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어 있고요. 이제 아테나 여신만 이제 어떤 현현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 영화 오디세이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장면을 이제 IMAX 필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2: 지금까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어떤 시각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다 디지털 기반의 그 영화 프로덕션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IMAX 70mm 필름으로 100% 촬영한 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 어떤 필름에 빛이 투사돼서 이미지가 맺히는 것은 화학적인 작용이고요. 그것은 이제 인간이 실제로 그 눈에 어떤 상이 맺혀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 카메라가 되게 무겁다라는데 제작진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 영화 볼 때는 IMAX 영화

0: 일단 이렇게 분장, 특수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 것을 이제 원극법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시각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많이
1: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로이 목만 나오는데 저것도 실사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CG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뭐 풍랑을 일으키고 네, 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놀란 감독하면 뭐 시공간의 마술사라고 하잖아요. 인셉션,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만 봐도 그 시간을 이해하는 감독만의 독창적인 철학이 묻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영화는 어떻습니까?
0: 네, 이번 영화도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적인 순서가 원래 원작부터 좀 뒤섞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 자체는 원작부터 좀 흐트러져 있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이 영화에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시간으로서 예를 들면 이 페넬로페 왕비가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 시간, 이 지루한 10년의 시간은 상당히 멈춰 있는 것 같은 예.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시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예. 라고 생각합니다.
2: 결국에 이번 작품에도 좀 시간과 관련된 어떤 장치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0: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2: 그 놀란 감독이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직접 썼다 그래요. 그 네.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보세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인간 중심의 서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웅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죄책감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본인도 돌아볼수록 본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그런 예. 감성도 갖고 있는 예. 그런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은 그 노인의 모습 예. 네,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하려고 예. 했다고 보입니다.
1: 제가 사실 오디세이를 영화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건 주인공이 연기 못하면 이 영화는 큰일 나겠다 그 생각했는데 믿고 보는 배우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맷 데이먼도 이번에 같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3: 감독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저한테 오디세우스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을 때 최고의 기회이자 제 커리어 최고의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감독님과 두 편을 같이 작업한 경험이 있었고 그 작업 과정이 훌륭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제가 바랐던 어떤 경험보다 위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이번에는 3000년 전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기는 워낙에 잘하는 배우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에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0: 이 연기는 일단은 굉장히 지치고 네. 힘든 이제 어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영웅의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맷 데이먼에게서 그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1: 원래 영화 나올 때마다 산전수전을 겪더라고요.
0: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도 마션 같은 영화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밝게 발랄한 모습들 얼굴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그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핍진성을 보여줬습니다.
2: 맷 데이먼 자체가 사실 뭐 기완 전문 배우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예, 왜 네. 그렇습니까?
0: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마이엄 일병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인터스텔라, 마션 같은 작품에서 일단 맷 데이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굉장히 할리우드가 많은 돈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험담에 어울리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기력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제 뭐 액션이라든가 모든 드라마라든가 이제 어떤 다층적인 감정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화에도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오디세우스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내의 역할 누가 할까 기대가 컸었는데 앤 해서웨이가 맡았네요.
0: 네, 뭐 한국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죠. 예. 앤 해서웨이가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 역할을 맡아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그 원작보다도 이 작품에서는 그 페넬로페 왕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그 정서적으로 맞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맞지만 본인이 아직까지는 못 믿는 거죠. 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현명한데도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도 표출할 줄 아는 굉장히 다양한 내면을 가진 인물로

0: 의사가 됩니다.
1: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아들이 이제 톰 홀랜드가 맡은 역할이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젠데이아, 로버트 패틴슨, 다양한 인기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동을 했는데 좀 연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다 원래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배우들이고 또 뭐 톰 홀랜드랑 젠데이아는 지금 뭐 가장 또 할리우드에서 핫한 두 배우거든요. 부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로버트 패틴슨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은 게 이 배우가 상당히 이제 미남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어떤 미모를 뽐내는 영화들보다는 좀 더 캐릭터가 강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출연을 해왔고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악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2: 악역이에요.
0: 네. 네, 악역으로 출연해서 정말 비열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저는 로버트 패틴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2시간 뭐 반이 넘는 대서사시에서 이제 가장 주인공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 구간을 얘기하자면 샬리스 테론이 나오는 그 구간이라고 하던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네, 이제 샬리스 테론은 그 칼립소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원래 님프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 좀 뭐랄까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조금 또 약간 그 캐릭터가 변형이 돼서 그래도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떠나보내는, 자신의 선택으로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2: 끝까지 얘기하셔도 되는 게 이 영화 사실 스포가 없습니다. 이미 원작이 뭐 3000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네. 예.
1: 자,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이거 하나만큼은 전달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고전을 지금 현대 영화로 만드는 감독들은 결국에 현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크세니아라고 제우스의 법칙인데요. 예. 나그네를 이유 없이 그냥 환대하라는 법이거든요. 지금과 이제 좀 빗대어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전쟁, 폭력,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그로 인한 또 난민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들을 잘 받아주고 있는가, 환대하고 있는가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이 정말 모든 사회를 지배했었던 청동기 시대로 어떤 운명이 회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2: 네, 깐깐한 윤성은 영화평론가께서 9.5점, 평점 9.5점을 준 영화인데요. 뭐 요즘 날씨도 더운데 또 영화관 피서 즐기시는 분들도 오디세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에 따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면서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이용하되 이후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은 이란이 단독으로, 출항은 오만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속한 해협 재개 방을 언급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 저는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봐요.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글쎄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재고는 다소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 다른 일부 탄약은 다소 빠듯하지만 매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고집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을 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8: 이거 봤어? 황정민 배우 사생활 폭로.
9: 봤지. 요즘 영화 잘 나가던데 뭔 일이래?
8: 여자가 메시지랑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나 봐.
9: 그럼 진짜란 이야기야?
8: 그건 아니야. 소속사 입장도 완전 다르고 스토킹 신고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았던 모양이던데?
7: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반박했습니다.
10: 특히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폭로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7: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7: 지금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11: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 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0: 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0: 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게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 씨는 여기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체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 조치와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1: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0: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또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혹은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뭐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0: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보도된 것처럼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거나 관계가 끊긴 뒤에도 다시 연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일방적인 연락이 됐는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동업자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어서 핵심은 관계의 이름보다 시점별 구체적 행동입니다.
1: 이 과정에서 사실 특히 논란이 된게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 씨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행여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우선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행위는 A씨의 접촉 방식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수 있어서 스토킹 혐의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연락이 차단된 뒤 가족을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계속했다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연락을 전해달라라는 정도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되진 않지만 해약을 알리거나 겁을 주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신상이나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 책임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0: 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례적인 문자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A씨는 황정민 씨와 나눈 것이다 주장하는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거 이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녹음했다라는 것과 그 파일을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나 음성이 필요 이상으로 퍼졌다면 사생활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엇을, 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0: 그리고 어제 뭐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기존에는 A씨 측에서 공개했었던 그런 SNS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황정민 씨 측에서 대거 대화 내용을 또 오픈을 한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 재판에서는 SNS에 올라온 짧은 파일만 보지 않고 원본 녹음 파일과 전체 녹취록,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 같은 메타데이터, 실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음성 감정을 통해 편집 흔적과 동일인 여부를 또 확인하고 앞뒤 대화까지 제출받아 맥락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를 잘라서 공개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후 문장을 빼서 원래 의미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다면 증거 신빙성이 낮아지고 공개 행위의 명예훼손이나 음성권 침해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삭제한 부분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가 핵심입니다.
0: 그렇죠. 사실 그 어제 공개된 그 대화 내용을 봐도 A씨 측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뺀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황정민 씨 측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반복적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씨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한 이행이나 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연락이나 또는 이제 뭐 셀카 사진 전송 요구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그런 요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뭐 싹싹 빌었다. 뭐 진짜 두 손으로 빌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에서 과연 어떤 반박 자료를 추가적으로 낼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A씨가 또 지금 이제 형사사건 말고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소주 사업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 같은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 실제 계약이 아닌 대화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뭐,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이런 가벼운 제안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도 있을까요?
1: 네, 계약은 꼭 종이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나 메시지로도 무엇을 맡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내용이나 역할, 보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분상 아이디어나 장래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황정민 씨가 사업이나 집필을 언급했고 A씨가 일부 조사와 창작을 했다라는 주장까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수와 업무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 작업물 전달과 사용 여부, 수정 지시, 비용 협의 같은 자료가 계약 성립을 가를 핵심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When You Look Me In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입추지만 극한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날을 겪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에서 더위가 더 심한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39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가 내릴 전망이고요.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구미 부근에 3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까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늦춰지고 있는데요. 외곽 방향으로는 정체는 되지 않고 있지만 천안 호두유기소나 회덕분기점, 그리고 멀리 추풍령 부근에 각각 고장차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모두 부천 지역으로만 오고 가는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계양에서 송내,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부천 지역 지나는데 차가 많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9: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 건설 현장에서는 방수 터널과 쉼터를 마련하는 등 작업자들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들 나가 있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11: 네, 경기도 화성시 축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정현우 기자는 어디죠?
12: 네, 대우건설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9: 예. 자, 먼저 최기성 기자, 뒤로 젖소들이 보이는데 더위 탓에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11: 네, 이곳 젖소 농장에는 젖소 130여 마리가 있습니다. 젖소들은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실제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젖소들이 평소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장주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실제로 사료 섭취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장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3: 유량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입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전에 이제 섭취량이 2,600 정도 들어왔던 건데 지금 와서는 이제 2,000으로 확 떨어졌어요.
11: 실제로 이 농장에서 지난 5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풍기에 지붕에는 차광망을 씌우고 곳곳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대고 있지만 치솟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농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폭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내 닭과 돼지 등 가축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작 이후 도내 누적 온열 질환자가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 포함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 네, 이번에는 건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상당히 좀 더워 보이는데 각종 폭염 대책을 준비해뒀다고요?
12: 네, 이곳 의정부 건설 현장,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데요. 이곳 의정부의 현재 기온은 날씨 누리 기준으로 36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건설 현장은 햇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것 같아서 현장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중계를 위해서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많이 나서 옷이 젖게 되었고, 그리고 역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상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자들을 위해서 건설 현장에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스 목도리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두었고, 뒤편을 보시면은 방수 터널도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가시는 느낌도 꽤나 들고 있습니다.
9: 네. 더위를 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옥상 쪽 더위가 지상보다는 훨씬 더

0: 심각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진이 고층부를 올라가 봤었는데 이곳 저층부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열감이 강했습니다. 직접 갔다 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층을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폭염 예방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1: 네, 체감 온도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현장 체감 온도가 36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옥외 작업들은 모두 멈추고 이렇게 꽤나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근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3: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4: 대우건설 의정부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1: 이곳 대형 건설 현장에선 폭염 수칙이 이처럼 다소 잘 지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영세한 작업장 등은 폭염 수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최기성 정현우 기자 더운데 현장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가 지하 전력 설비 침수로 정전됐습니다.
2: 17시간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5: 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전력 복구는 아직입니까?
5: 네, 지금은 세대별로 전기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 발전기가 들여온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부채로 연신 더위를 식히며 복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춘 탓에 주민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냉장고 음식과 생필품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계단을 따라 올라가 봤는데 몇 층 오르지 않았는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전력으로 작동하는 수도 펌프까지 멈춰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직접 물을 실어 나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6: 지금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너무 땀을 어저께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저차 이제 냉장고 거 다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 지금. 냉장고 음식 다 상했지 뭐야.
5: 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발전기 차량을 투입해 오늘 오전부터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재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발전기를 이용한 임시 복구인 만큼 전체 시설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무더위에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한 주민들도 있다고요?
5: 네, 주민 120여 명이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주민센터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갑작스럽게 집을 나서게 된 주민들은 급히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7: 목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5: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도시락과 생필품이 들어있는 구호 물품이 배달됐습니다. 관악구는 전력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대피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봉천동 아파트 정전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0: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폭염 등

0: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1: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0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등 가축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 어류 11만 7천여 마리의 피해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83만 마리, 양식 어류 피해 역시 5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요, 지난해 이맘때 하루 62명에 비해서 3배를 훌쩍 넘은 수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쓰던 산불 진화대와 드론, 급수 차량을 이번 전국적인 폭염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 급수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이 올여름 무더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서 물안개 분사형을 비롯한 이른바 스마트 그늘막의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염과 가뭄 상황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폭염에 대응해달라는 점도 관계기관,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염 안전관리와 인권 보호 역시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2: 네, 오늘이 절기 입추지만 극한 더위가 여전히 기승인데요. 오늘도 서울의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0: 네, 주말인 내일은 더위는 조금 누그러들지만 동쪽 지역에 기습적인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더운 곳은 금천구와 동작구인데요. 낮 기온이 현재 38.4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도 35.4도인데 앞으로 기온은 2, 3도가량 더 올라서 39도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닷새째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래 들어 가장 더운 입추 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서의 한낮 작업도 반드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 오히려 호우 피해가 우려진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강한 동풍과 또 바다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 사이 태백산맥 동쪽 지역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또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으로도 강수 지역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기습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예고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안가 또 해상에는 강풍특보나 호우특보,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제주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이후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말 이후 상황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네, 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뭐 방금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서울의 일부 지역은 거의 40도 가까운 극한 더위가 지금 찾아온 상황이죠.
4: 맞습니다. 이 서울은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기온도 매일 조금씩 오르면서 어제는 37.9도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39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서울 공식 관측소 기온은 35.5도인데요. 아직 기온이 오르는 시간대인 만큼 최고 기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그래픽으로 8월 들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해봤는데요. 이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서 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이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인데요. 오늘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에도 바짝 다가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상황. 그런데 아직은 올해 40도를 넘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2018년에는 이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강북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이 40도를 넘긴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용산구 이촌동이 39.9도까지 올라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곳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후 1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더운 곳은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38.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런데 어제 일부 기사에는 영등포가 비공식 40도를 넘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왜 비공식인 건가요?
4: 네, 이 서울 곳곳에는 기상 상태를 촘촘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장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서요. 일부 지점은 기온이 외부의 열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이런 지점들은 강수량이나 바람 같은 다른 관측값들은 활용하지만 기온값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측장비 같은 경우에는 영동초등학교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기온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가능성이 큰 지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도가 관측이 됐더라도 기온 기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자 이번 폭염이 정말 얼마나 심한 건지 보여주는 여러 실험들이 있었고 저희 기상캐스터도 좀 나갔는데 정말로 버터가 녹고 또 베이컨도 익을 정도였습니까?
4: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도 한낮 폭염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0: 예.
4: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2시간 정도 올려뒀더니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었고요. 얼린 버터도 바깥에 내놓은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빠르게 녹아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또 옷 색깔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요. 처음에는 두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지만 10분 뒤에 검은색은 57도, 흰색은 46도까지 올라 10도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2: 예, 정말 무덥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만 넘기면 주말부터는 40도 안팎의 이런 극한 더위는 좀 누그러든다면서요?
4: 네, 서울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오늘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이 주말인 내일은 35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33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처럼 이렇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33에서 35도도 여전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는 이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더위를 몰고 왔지만 또 더위를 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이런 주변 기압계 배치를 바꿔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는 상층 일기도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대기 상층 5km 부근 일기도인데요. 우리나라 아래쪽은 이게 태풍이고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이 찬 공기 덩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또 태풍이 공급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북한 지역에는 구름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이 중부지방까지도 강한 햇볕을 일부 가려주면서 일사를 줄여줘서 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 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0: 네, 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뭐 소나기 얘기도 해주셨지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동해안 쪽에 폭우가 예상된다고요?
4: 네, 일기도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동풍을 끌어올리는 데다 이 북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또 북동풍도 불어오게 됩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면서 동풍이 더 강화되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 이 동해 수온이 27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 바람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상청은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50

0: 1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더운 바람도 줬다가 또 식히기도 했다가 이랬는데 결국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0: 네, 태풍 돌핀은 결국 중국으로 갑니다. 현재 강도 3의 세기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에 간접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많지 않겠지만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남쪽 해상에는 최대 5미터 안팎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선박 운항과 해안가 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네, 자 태풍이 이렇게 중국으로 향한다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0: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번 돌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예보는 없지만 일부 수치예보 모델들은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 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폭염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중 고기압이 강화돼 폭염이 재차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다시 35도 안팎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1: 예. 더위에 대한 대비는 당분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인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순직의 원인이 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임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3: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들에게는 금고형을, 중대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원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사실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임 전 사단장의 발언들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대대장과 중대장의 현장 지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역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은 현충원에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1: 네,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이죠?
3: 네, 이번 선고는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여 만으로 오늘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심은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은 아직 증인 신문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12명이나 돼 쟁점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 기일은 오는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1: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유 감사위원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했습니다.

0: 통하면서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김포, 의왕, 진천, 서초,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이 대상인데요. 합수부는 실시간 투표자 수 오차를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시도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합수부는 또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 문의를 하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또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선관위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합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투표 통계 허위 입력 전후 선관위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투표용지 일련번호 중복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2: 네, 합수부는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 투표소 세 곳에서 이미 인쇄 배부된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드러난 송파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4개 투표소로 늘어난 건데 합수부는 어떤 경위로 같은 일련번호가 기재됐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본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덴마크 출장을 앞두고 공무원 한 명이 배우자 수행 계획을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공무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출장 비용 4,7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이어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1: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에서 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3: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그 감사 보고서가 지금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성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알려지는
5: 변호사입니다.
3: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가 7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판이라든지 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성접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2011년 3월 25일 온두라스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14일에 카타르 올림픽 예선까지 사실 이 심판 업무를 이런 대표팀 경기를 맡는 사람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그러한 수준도 굉장히 강하게 높게 요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성접대를 했고 이것을 또 제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도 그것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의 경기가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축구협회 전직 간부 측에서 나름의 지금 항변을 했는데 외국인 심판

0: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접대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사실 뭐 심판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런 성접대를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해명 역시 이상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좀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접대를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해명들 사실 뭐 계속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번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축구협회의 그런 행적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또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접대하는 게 실제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게도 뭐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사면을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혁신이와 관련해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라고 했던 축협회의 그런 관계자의 말 역시도 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축협 내부에서만 알고 있었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모를 만한 내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때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축협의 문제들, 행적들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런데 앞서서 그 7경기 저희가 쭉 보여드렸지만 친선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 그 경기도 있고 월드컵 예선전도 있고 올림픽 예선전도 있습니다. 혹시 경기 결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축구 같은 경기야 심판들의 그런 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실제 이런 접대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걸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요즘에야 VAR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제도 자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경기들 대상국들을 보면 뭐 중국, 세르비아, 오만, 폴란드, 쿠웨이트, 카타르 사실 뭐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팀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팀 전력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영향이 뭐 심판들의 영향력이 행사됐다. 뭐 했을지라도 사실 확인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지금 드러난 경기는 이런 경기들이지만 만약에 우리보다 더 전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과 경기를 했을 때는 과연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왜냐하면 이미 오래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 사건인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축협에서 밝히기로는 당시에 조중현 전 회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고 정몽규 회장이 이제 부임을 한 이후에 오히려 이것이 외부에 드러나고 감사가 진행돼서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의 책임 떠넘기기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라는 좀 취지로 이 입장이 나온 바도 있고 더불어서 이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협회 내부의 이러한 문서 보관 기간의 경우 5년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관련 자료들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뭐 사실관계 조사라든지 감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법인카드를 물론 이렇게 성접대를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이제 클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류의 로비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류의 법인카드 유용이 자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시에 회장은 임기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 지금 언론이 취재를 가서 만나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가 의혹을 파헤쳐서 정말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그 입장 표명에 있어서는 적절한 부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축협이 이렇게 아, 전 회장 임기에 발생한 것이고 뭐 보관 연도 그 기한도 다 만료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대한축구협회의 비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제 축구 관련 언론들도 그렇고 축구 관련 협회들도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영국 매체는 피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실제 가능할까요?
1: 이게 지금 우리도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도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업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피파 차원의 징계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피파의 윤리 강령에 따르면 어떠한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의 시효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시점이 언제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러한 사실관계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시간이 조금 일부 지체된 그러한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파 차원의 정식 징계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피파도 이러한 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징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착수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것을 조사를 받는 대상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사가 개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2: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국제대회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심지어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일 월드컵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축구 팬들 입장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은 정말 소중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로 좀 그 기억이 좀 얼룩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주장 자체가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2012년 뭐 11년 이때였고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시차가 상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로 뭐 문제를 확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편으로는 이게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공소시효 등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혹은 뭐 관계기관에서의 그런 감사나 조사들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탓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장 자체는 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 국민들의 그런 기적과 같은 기억들이 상당히 좀 폄훼되고 훼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참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우리 축구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전 감독의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히 한국인들의 약이다. 그리고 한국 생활 팁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 인터뷰의 경우에는 한 독일 매체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졌던 이제 인터뷰예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했던 부분이라든지 감독으로서의 어떤 애환이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노래방을 가는 게 이제 한국인들의 약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어떠한 뭐 술, 음주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지금의 우리가 다루는 논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감독단에 어떠한 술자리가 굉장히 빈번했구나. 그러면 이러한 술자리의 경우에 누가 어떻게 결제를 했을까? 법인카드로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사용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 클린스만 감독 이번 인터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정몽규 회장이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한 이야기와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이 인터뷰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전 회장이 이제 뭐 국회에서 출석에서도 그렇고 인터뷰에서도 여러 가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고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상 하나의 농담을 던져서 내가 감독직으로까지 선임이 된 굉장히 좀 가볍다 없다라는 취지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가 또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2: 예, 자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 형 인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형 인정하세요?
6: 휴가 체제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형 인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형 인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2: 자,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 어제도 역시 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변호사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받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3: 네, 일단 첫 번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중학생 A양을 상대로 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0: 네네.
3: 이제 교복 차림에 나체의 모습이 찍혀 있는 그런 피해 미성년자가 추가로 확인이 돼서 피해자도 숫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률 규정만 해도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뭐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성착취물 제작 배포,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소지 이렇게 지금 뭐 다수의 상당히 좀 나쁜 죄질의 그런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예. 자, 지금 피해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으로 늘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어쨌든 일단 최 전 의원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어쨌든 죄책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미성년자 특히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러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다만 본인이 성인인 줄 알고 그랬다가 몰랐지만 미성년자다라는 상황과 내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성관계를 가진 그러한 상황은 재질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게 쳐줄 수는 없는 것이 이 학교에서 착용하는 생활복을 입고 이 학생과 만나기도 했고 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좀 데려와라라는 취지 아는 사람 사람 좀 아는 친구 좀 데려와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미성년자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객관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이 법원에서도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수 없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검찰이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나 자료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온 부분과 같은 경우더라도 교복을 착용하고 만났다.
2: 예.
1: 생활복을 학교에서 입는 이런 생활복이나 교복의 경우에는 학교 로고라든지 마크가 되어 있고 미성년자임을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착용을 하고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방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두 사람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예.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라는 언급이 나온다라든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료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 등 외래 야생 생물 수백 마리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랬던 건가요?
3: 2023년 말경부터 해서 약 1년 동안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200마리 정도를 밀수입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이런 멸종 위기종 등을 포함해서 200여 마리를 일단 국내로 밀수를 해오고 네. 이걸 이제 아파트라든가 혹은 빌라 고시원과 같은 그런 주택가에서 키우고 있다가 또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통하는 방식도 고속버스 택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전국으로 유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면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비행기나 배를 태워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리

0: 겁니까?
1: 굉장히 수법이 좀 잔혹했던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 이제 어떤 것을 넣어서 틀어막고 예. 꽁꽁 도명해 놓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철제 과자 박스라든지 거기에 넣어서 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는 속옷에 이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밀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적절한 먹이라든지 어떤 수분이 공급되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밀수한 동물 다수가 폐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유는 일부 폐사하고 살아남는 동물만 이것을 유통하더라도 이러한 희귀라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있고 본인이 들인 돈에 비해서 몇 배, 많게는 몇 수십 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은 동물만 팔아도 난 문제없어라는 식의 생각에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20대 총책의 경우에는 구속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수요에 대한 관리,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세관에서 잘 밝혀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예,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중에는 맹독, 지금 저희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또 큰 문제를 예.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브라와 같은 그런 맹독류 뱀이라든가 혹은 대형악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생소한 그런 희귀종으로서 혹시라도 유통 과정에서 혹은 키우던 과정에서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네. 이제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독을 가진 야생 동물을 키웠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키우는 곳도 뭐 주거지에서 주택가에서 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육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탈출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도 있고 또 이걸 유통하는 과정 역시도 고속도로 고속버스 그런 택배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에 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4: 지금 보시는 저 악어도 뭐 250만 원에 판다. 지금 이런 판매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밀수업자들이 이런 동물들을 밀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밀수업자들은 당연한 거고 산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1: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적으로 밀수된 그러한 야생동물 외래종 그것도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저촉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여기에 동조를 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뭐 아이들 애완동물 같이 이렇게 파충류라든지 동물들 이제 구매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한 경우는 밀수가 아닌 그냥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는 단순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거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음지적인 그러한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만나서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법성의 가능성은 높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지난달 경기 여주에서 뭐 샴 악어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저희도 해드렸고 양주 아파트에서 외래종 뱀이 출몰하기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런 그 위험한 야생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혹시나 이번 일당들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가 네네. 아닌가, 뭐 자신들이 밀수입해온 밀반입해온 이 동물들이 유출돼서 발견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샴악어 같은 경우에는 다 크면은 크기가 한 4m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 멸종위기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원인이 이 일당들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또 다른 그런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0: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당초에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뭡니까?
1: 지금 이 수사기관이 파악하기로는 피해자와의 지인 관계였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의자와의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금품을 노린 그 목적성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흉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고, 이렇게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이제 죄명이 변경되면 처벌의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도 당연히 중죄이고, 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도 목적, 그러니까 금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가게 되면 사형 무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살인죄 혐의를 받았던 것보다는 강도 살인이 이제 혐의가 바뀌게 되면서 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워졌다라고 볼 측면이 있겠습니다.
2: 강도 살인 혐의도 있지만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한 혐의도 나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마약으로 의심되는 건 물질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 국과수에 보내기도 했었고, 또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대마 등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과수에서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마약 투여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범행 당시에 마약이 취한 상태였다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마약이 상당히 일상에 침투를 했다, 그래서 관련 범죄들 혹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결국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뭐그 자체로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력 범죄가 2차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강도를 위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입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강도 살인의 마약.
4: 지난달 수유동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마약 투약과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 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 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 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교통안전 1분 턱.
9: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 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 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가 폭염을 이유로 5일과 6일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틀치 경기가 전체 취소된 건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으로 경기장에서 관중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4일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 경기에서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8회 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9분간 중단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BO는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로 발표한 상태였는데요. 폭염주의보에는 경기 정상 개최, 폭염경보에는 경기 시작 시간 최대 1시간 지연 가능, 폭염중대경보에는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 중에 응급 상황이 잇따르자 KBO는 5일과 6일의 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잠실, 광주, 인천, 대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0경기가 미뤄졌습니다. KBO는 6일 긴급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경기 운영기준과 안전대책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 취소된 경기들은 추후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 여주와 전주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겠고요. 주말부터는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성수 가는 길 성동분기점과 성수분기점 사이 1, 2차로에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이 구간으로 조심히 통과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와 노원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부근을 지나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진 않고요. 하지만 뒤쪽으로 월계 1교와 창동교 사이로는 이동량이 좀 꾸준하고 그렇다 보니 같이 가는 동일로드 의정부 쪽으로는 하계역 교차로와 노원역 교차로 쪽으로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습니다. 분당 수호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차간격 좁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 영동대교, 반포대교도 남단 쪽으로 자주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이 전력 설비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 건설 현장은 작업 시간을 앞당길 정도로 더위가 심각한데요. 사회부 정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자, 무더위에 정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3: 네, 어제 저녁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지금 아직도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멈추면서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냉장고 음식과 생필품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도 펌프도 전력으로 작동하는 까닭에 물도 끊겨서 직접 물을 실어 나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4: 지금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너무 땀을 어저께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저차 이제 냉장고 거 다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 제가. 냉장고 음식 다 상했지 뭐야.
3: 네, 임시 발전기를 들여와 전기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체 복구에는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모두 멈추면서 주민 120여 명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금 의정부 건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 42층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현장에 뙤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의정부 일대 기온이 한때 36도 정도였는데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진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바닥에서부터 열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무더운 공기에 숨쉬기도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무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텐트를 세워 그늘을 만들어두고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너무 더워서 오래 일하기 힘들다 보니 최근 2주 동안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더워지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1: 네. 예. 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죠?
3: 네, 그제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사망자도 한 명이 포함이 됐고요. 같은 날짜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에 비해 온열 질환자 수가 3배를 훌쩍 넘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보기를 했지만 이번 폭염이 힘든 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진이 동물원에 나가 있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예. 네, 서울대공원에서는 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서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만큼 동물도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축산 농가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젖소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또 더위에는 취약한 동물인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료 섭취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젖소 원유 생산량도 감소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농가에는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2,400여 리터였는데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농장주는 지붕에 햇빛 가리개를 씌우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도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거리에도 사람들이 줄었고 뭐 상가들도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상점가에서는 여전히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곳이 많았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명동 거리와 홍대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그 개문 냉방을 하는 상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창 취재하던 오후 시간대 서울은 35도를 넘겨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는데 명동 상점가와 홍대 골목은 심지어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공고가 발표되지가 않아서 지자체에서도 별도 단속은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인 서울 영천시장에는 이와 달리 시장 안쪽이 바깥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시장 안에 그늘막이 있긴 하지만 기름에 튀기고 또 전을 굽는 곳이 많아서 내부 열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덥다 보니 손님도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2: 네, 그리고 요즘 퇴근 후에 야구 중계를 못 봐서 참 아쉬운데 야구 경기 일요일까지 다 취소됐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앞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SSG와 LG의 경기에서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심각해지자 그제와 어제 이틀간도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는데 KBO와 각 구단 단장들은 회의를 열고 결국 오는 일요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돔구장인 고척을 제외하고는 경기 시작 시간도 저녁 7시로 미룹니다. 이게 야구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선수와 관객의 안전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으니 경기 관람은 다음 주를 기약하셔야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영수 기자와 함께 폭염 피해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위험한 게 또 있는데요.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가스, 바로 오존의 공습입니다.
2: 네,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위험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 쉴 때 기관지와 폐 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7: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8: 윤종민 환경연구관입니다.
7: 적극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농도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1: 오늘 강세로 개장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9: 네, 코스피는 현재 0.79% 내린 6,247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1.09% 오른 6,365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워서 한때 장중 6,415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락 전환에 현재까지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증시는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밤사이 미국 증시 약세 마감에도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더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140만 원대로 내려오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코스닥은 0.74% 오른 808로 출발해 815까지도 올랐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800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쯤 1419.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환율은 141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6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정책 점검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회의를 2-3일 안에 마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과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여야는 내탁 공방에 나섰습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당 내부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10: 네, 국회입니다. 네,
1: 세제 개편안 발표 뒤에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0: 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단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에서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서울 공급절벽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11: 정부의 공급대책 민주당 후속 원내대표입니다.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10: 다만 자칫 부동산 역풍과 2년 뒤 총선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난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게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선 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편안 발표 직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 부동산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1: 네,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2주차 전국 순회 경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10: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빙 구도 속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이 결국 핵심 승부처가 될 거란 공통인식이 있는 거죠. 진영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정 후보는 ETF 사태 관련 총리였던 김 후보 사과를 요구한 게 청와대를 겨눈 게 아니냐는 지적엔 사실 왜곡이라며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느니 언어도단 말라고 경고했고요. 김 후보는 정부 여당이란 모름지기 한 몸인데 마치 야당인 것

0: 것처럼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송 후보, 정 후보가 자신을 제2의 노무현이라 하는데 오히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인재 전 의원에 가깝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0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장이 앞서 친한종 훈계 등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윤리위원은 오늘 항의 차원에서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차량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확보했고 국과수에서는 A씨 소변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무고죄 피해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정명석은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신도들이 지난 2023년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하자 피해자들을 돕는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정 씨에게 성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짓자 김 교수는 정 씨를 상대로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 차가환 대표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의 동업을 제안한 뒤 200억 원대 선수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2: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입구에 화물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을 빼내느라 두 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가 4시간 넘게 통제돼 출근 시간대 통행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1: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불꽃을 보고 차량을 세운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5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겨주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 관행에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위헌 판결로 출생 시민권 폐지안이 막히자 관광비자를 악용한 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백악관은 미국 영토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에 출산 관광 차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4: 부유층이 출생 시민권을 이용해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돈으로 시민권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돕는 알선 업체와 브로커 등 관련 단체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4: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아이를 낳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챙겨 떠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3: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원천 배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곧바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향하는 순수한 태교 여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 제동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강행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용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홍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격해지면서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사우디군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1명이 다쳤고 4살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공격으로 사우디 민간인이 대규모로 피해를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And we call on the Yemeni parties to exercise restraint.
4: 예멘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발휘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5: 예멘 정부군에도 포격을 가해 역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점령 지역을 봉쇄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4: 봉쇄에는 봉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그 결과와 여파가 어떠하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5: 사실상 예멘의 실질적인 통치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 산하를 장악하고 군대는 물론 자체 행정 조직까지 운영하며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사주를 받은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가 곧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공습을 단행하자 이라크 민병대 역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가열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이 형성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이란 전쟁 중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에 위 실장이 지난 4일 스틸 대사와 상견례 차원에서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포함해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위 실장과의 만남에서 향후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4: 절기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절기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서울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했고 절기 입추 중에서는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2: 네,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해서 동쪽 지역에 기습적인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역대 가장 더운 입추였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공식 낮 기온이 37.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온은 1907년 관측 이래 입추 중 가장 높은 기온으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에 해당합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가장 더운 곳은 금천구와 강서구 등으로 39.1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오늘 또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 밀양과 영월 지역도 4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작업장에서의 한낮 작업도 반드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오히려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에서 유입된 강한 동풍과 바다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태백산맥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으로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지역으로도 강수 지역이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기습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예고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해안가 또 해상에는 강풍특보나 호우특보 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제주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이후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말 이후 상황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입추에도 가시지 않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없는 교도소 수용동도 찜통입니다.
2: 네, 정원보다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8: 네, 경기 여주교도소입니다.
2: 네, 김 기자가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봤다고 하는데 내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8: 네,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오늘 오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취재를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있는 공간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동에 에어컨이 없어 찜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교도소 내부 온도는 33도를 넘었고 습도는 80%를 넘은 곳도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오후가 되면 내부 온도가 36도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여주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천장에 유리창이 있는 데다 건물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요. 천장 창에 그늘막을 설치하긴 했지만 건물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용실에는 선풍기 한두 대가 달려 있었고 햇빛을 피하려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뒤부터 일부 수용자의 실외 운동도 중단됐다고 교도관들은 설명했습니다.
1: 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일하려면 교도관들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 네, 교도관들은 연신 땀을 훔치면서도 순찰을 도는 등 맡은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교도관들은 하나같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근무복이 땀에 푹 젖어 하얀 소금 얼룩이 남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용자들이 더위에 지쳐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늘었다고 전했는데 시설이 이미 과밀한 가운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업무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관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여기 운동 맡으면 샤워 한번 하고
4: 김경남 여주교도소 보안

0: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용자
1: 처우를 하는 데 있어서 임재욱 여주교도소 기동 순찰팀입니다.
0: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싸움도 많이 나고.
2: 전국 교도소 평균 수용률은 125%가 넘었습니다. 이곳 여주교도소도 수용률이 121.4%로 정원의 2배 인원이 머무는 수용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관 2명이 많게는 165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땀에 젖은 교도관들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지친 기색이 뚜렷했는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신용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 네, 신 전 본부장이 기소된 혐의, 계엄 당시에 내렸던 네 가지 지시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먼저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점과 또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마지막으로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구금에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한 점 등 네 가지입니다. 자, 신 전 본부장 기소와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시 폭염과 관련된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뭐 절기상에 입추라고는 하지만 그러게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 입추지만은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5: 조금 전에 뭐 정기자 보도를 봤는데 네네.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3: 그렇죠.
5: 뭐 입추.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딘가 봤더니요. 네. 전남 광양, 영월 이쪽 지방이 39.9도, 39.8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남의 기온도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가 가장 더운데

0: 공기가 영향을 줄 때는 보통 한두 시에도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기온 나온 시간대를 보니까 한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된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더웠던 기록이 오후 한 5시 넘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장 뜨거운 입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자, 가장 뜨거운 곳들 중에서도 서울 곳곳 도심들이 정말 좀 불덩이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 뜨겁다는 느낌은 열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 열을 좀 피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도심은 안타깝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벽들 또는 뭐 땅도 이제 전부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을 갖고 있다가 뿜어내거든요. 뿜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덥고 밤에도 잘 식지 않고. 근데 이제 한 조사를 보니까 물이 스미지 않는 지면, 그러니까 불투수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면이 서울에 한 49.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물이 스미지를 않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그대로 뿜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연구 같은 걸 보면, 녹지 같은 걸 위성에서 찍어보면, 녹지와 콘크리트 비교해보면 적게는 3도, 뭐 많게는 5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극한 더위가 38도 예보가 나와도 한 4, 5도만 줄이면 34, 5도 뭐 안팎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난주에는 양산이, 경남 양산이 42.5도로 최고 기온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어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 아주 열원이죠. 엄청 뜨거운 공기가 완전히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예보가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좀 흩어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면 서울의 경우에 오늘 최고 기온 예보가 39도인데 내일은 35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오늘 38도, 내일 35도.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도 3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1: 많이
0: 그러니까
1: 떨어지네요.
0: 오늘이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예보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내일은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이야기를 좀 해보면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는
0: 그렇죠?
2: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0: 태풍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좀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 먼 곳으로 지나고 있는데, 오키나와 동쪽까지는 다가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태풍이 사실 어제 그제 잠깐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도 하고 또는 기대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예전의 진로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아마 상해 남쪽 해상에 서 이제 상륙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이제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태풍이 만 남긴 수증기가 비구름이 돼서 남아 있거든요. 이 비구름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가 다음 주 날씨의 어떤 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비구름이, 지난번에 태풍 바비가 그랬는데, 태풍 바비가 남긴 구름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비를 뿌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 지금 더위도 그렇고 가뭄도 좀 달래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게 한반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도
0: 그렇죠.
1: 다가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0: 그러니까 태풍이 가는 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아주 뜨거운 공기가 이제 여름에 우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 다툼을 하면 태풍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있는데, 지금 13호 태풍도 있지만 15호 태풍도 있어요. 15호 태풍은 일본 그러니까 동쪽 홋카이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고 13호 태풍은 이렇게 가는 거고, 15호 태풍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 비껴가는 거군요.
0: 우리나라에 그만큼 더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더운 열도움 현상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내일은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운 공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 열도움 현상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번 그 폭염 설명하면서 계속 이중 고기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중 고기압은 그럼 내일이면 좀 이제 영향이 덜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를 덮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은

0: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 예.
0: 위를 덮고 있던 티벳 고기압이 좀 뭐랄까 처진다 또는 약해진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돔이 생기려면 두 개가 견고하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상층 그 고기압이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 뭐 동쪽 기온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1: 예.
0: 왜냐면 바람이 이제 북동풍이 들어오는데 남동풍이 불게 되면 남쪽에 더운 공기가 동풍이 돼서 오는 거고요. 북동풍이 불면 북쪽에 찬 공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차가워진 공기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이게 차가운 공기가 다가서게 되면 비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에 지금 강릉과 동해안에는 사실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의 예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인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 거의 이제 뭐 휴가의 가장 피크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잘 피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소나기만 예보가 되어 있어서 더위가 막팍 꺾이지는 않겠지만 기온은 좀 떨어질 것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동쪽에 있는 분들이 피서철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2: 뭐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입춘인데 역대 가장 더운 입춘입니다. 37.6도, 11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7.6도, 금천구와 강서구가 39.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덕풍동이 40.8도, 광양시 광양읍이 40.2도를 넘으면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뭐 비공식 기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오늘 이제 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2: 내일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위가 무더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해야 되지
0: 아,
2: 않겠습니까?
0: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해안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태풍이 지나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될지는 아직 정확진 않지만 어쨌든 좀 흔들고 난 뒤에 조금 기압계의 패턴이 바뀐다고 해도 8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름, 한여름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추세가 9월 전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아주 피크가 1차 피크는 끝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지나간 뒤에 또 2차 피크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여름 끝난 건 아니고 폭염의 상황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지금 잠
0: 그러게요.
1: 설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유난히 더 심해 보이는데 올해 밤더위의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 우리가 특히 도심에서는 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1: 예.
0: 아까도 콘크리트 이런 열을 많이 담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3: 오늘은 절기성 입추지만 극한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년간 도단한 암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눈을 감으셨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던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0: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오고요. 배달은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걸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상속 사건 이제 다루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 겪는 의뢰인들 종종 만나게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령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그 간병인이 아버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0: 네, 네.
1: 이렇게 되면 그 간병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 되어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자녀분들 의뢰를 받아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제 자녀가 사연자분과 배달은 동생 이렇게 두 명인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상속분이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 배달은 동생한테 어머니 유산 반이나 나눠줘야 되는 걸까요?
1: 네, 배달은 동생이라면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것이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배달은 동생은 어머니 친자녀가 아니죠. 다만 배달은 동생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연자분께서는 이것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즉 배달은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이제 내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인 걸 같은데요. 이미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이 배달은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도 가능한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다투어야 하는 이 친생자 관계 직접 당사자, 그 부모 자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기타 이해 관계인이 제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가족 관계 등록 부상 기재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이 배다른 형제 사이에 친자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상속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시거든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 어머니와 그 배다른 형제의 친자 관계는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즉 배다른 동생은 원래부터 어머니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상속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 친생자 관계가 근데 이제 부존재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서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알려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친생자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적어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것은 입양 합의가 있을 것,
0: 네.
1: 또 뭐 15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 승낙이 있을 것, 또 실제로 신분적 생활 사실, 즉 같이 생활을 하였다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1: 이 판례의 취지는 양자를 입양했는데 입양 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 나머지 입양의 요건이 갖춰 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입양은 아닌 것 같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0: 해서 단독 상속권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간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사연자분께서 배다른 형제 얼굴도 한 번을 못 봤다고
0: 네,
1: 하셨거든요. 네,
0: 맞습니다.
1: 이거는 감후 양육 등 생활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신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하시면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분께서 단독 상속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옆집에 임산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운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담배 연기가 계속 옆집으로 흘러들어갔고 피해 부부는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는데요. 내 집에서 피운 담배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을 할수 있지만 세대 내부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사적인 공간이어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안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사실 확인과 함께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흡연을 계속한 행위가 이웃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한 주민은 남편에게 50만 원, 임산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 모두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간접흡연 피해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과 피해 일지, 그리고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집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책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New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지만 한여름의 절정을 격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동서간으로 이동하는데 차량 늘어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일직 방향으로 성산대교 남단 나와서 2km 가는 곳 1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게 됐으니까 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꽤 길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원효 대교 그리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와 상계교 사이 의정부 쪽 올라가는 길 짧게 지체가 되는 구간 있고요. 월계로는 소통 상태 좋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0: XS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2: 네, 먼저 폭염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서 최고 기온이 닷새 연속 경신한 것인데요. 서울 노원구의 비공식 기온이 40.2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올여름 들어서 서울 지역구에서 4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3: 네,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입추를 보내고 있는 서울인데요. 올여름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워서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비공식 관측 기준으로 40.2도까지 치솟아서 서울 지역 에서 40도를 넘긴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과 야외 활동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어서 폭염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이 폐사해서 비상입니다.
3: 네, 건설 현장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옥외 작업을 멈추거나 별도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폭염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 네, 먼저 최기성 기자 축산 농가에 나가 있죠?
4: 네, 경기도 화성시 축산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3: 정현우 기자는 건설 현장에 나가 있죠?
5: 네, 대우건설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화성 축산농가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아침부터 그곳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 젖소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4: 네, 오전과 비교하면 축사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도 침을 흘리거나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젖소 130여 마리가 있습니다. 젖소는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농장주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폭염이 심어지면서 사료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장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유량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입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전에 이제 섭취량이 2,600 정도 들어왔던 건데 지금 와서는 이제 2,000으로 확 떨어졌어요.
4: 이 농장에선 원유 생산량이 지난 5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지만 최근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쉴 새 없이 돌리고 지붕에는 햇빛 차단용 그물을 덮어둔 데다 곳곳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려대고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농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 내 가축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면서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가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네, 이번에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 마련된 폭염 대책이 있습니까?
5: 네, 일단 이곳 건설 현장에 있는 의정부 일대 현재 날씨가 기상청 기준으로 봤을 때 34도 이상으로 체감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계를 위해서 이곳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도 땀이 계속 물처럼 흘러나오고 있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숨쉬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도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폭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닐에 얼음을 넣는 이러한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직접 한번 착용을 해보고 이렇게 뒤편도 보시면은 물이 나오는 터널도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분사되는 것을 맞아보니까 더위가 다소 가시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곳 건설 현장에서 빙수를 직접 제공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건설 현장 옥상 쪽에서 느껴지는 더위는 훨씬 심각할 것 같은데요.
5: 네, 조금 전 정오쯤에 저희가 한창 더울 쯤에 이곳 아파트 옥상부 쪽으로 올라가서 직접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0: 해봤습니다. 이곳 저층 부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했는데 갔다 왔던 화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 네, 여러 시설들을 준비해놨는데 그럼 현장에서 폭염 예방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0: 네, 체감 온도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34도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오후에는 옥외 작업을 전부 다 멈춘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 최근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무더운 시간대를 피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2: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하여
3: 대우건설 의정부 건설현장 소장입니다.
2: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0: 이곳과 같은 대형 건설 현장에선 폭염 수칙이 이처럼 다소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영세한 공사장에선 휴게 등 폭염 수칙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폭염이 가축과 야외 노동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기성, 정현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4: 네, 이 같은 폭염 속에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3개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해 버티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옥상 저수조 누수로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돼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 작업 뒤에 아파트 차원에서 자체 복구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오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여름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돼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 통해 최대 전력 수요가 98.8기가와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추가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4: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5: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죠?
5: 예,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의 공식 통계는요, 아시다시피 지난 5일까지의 결과인데요. 어제와 오늘이 더 더운 만큼 이곳 중대본의 긴장감 여전합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1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가축 3만 4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어류 11만 7천여 마리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가축은 83만 마리, 양식어류 피해 역시 5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요, 지난해 이맘때 하루 62명에 비해서 3배를 훌쩍 넘은 수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말씀드린 대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0: 봄철에만 한시적으로 쓰는 산불 진화대와 드론, 급수 차량을 이번 전국적인 폭염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 급수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고요. 폭염 저감 시설인 근막 효과가 올여름 무더위에 가시적 효과를 보였다는 판단 아래에서 물안개 분사형 등 이른바 스마트 그늘막의 추가 설치 역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염과 가뭄 상황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만큼요.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폭염에 대응해달라는 점 역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염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 역시 함께 챙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이렇게 연일 극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YTN이 분석한 결과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올라서 입추로 따지면 119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2: 네, 서울은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이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자는 전문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한마디로 역대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된 거죠.
3: 네, 입추는 해마다 8월 7일이나 8일에 드는데요. 오늘 서울은 38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입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입추 최고 기온은 1939년에 36.2도였고 1988년에는 36도, 2018년에는 35.9도가 뒤를 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기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 절기로는 가을의 시작이지만 날씨만큼은 관측 일에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된 셈입니다.
2: 네, 그런데 올 여름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닷새째 서울의 최고 기온이 경신이 됐죠.
3: 네, 오늘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닷새째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이 노원구 공릉동에서 4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1: 예, 노원구가 40.2도,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에서 40도를 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일부 기사에서는 영등포가 40도 넘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3: 네, 서울 곳곳에서는 기상 상태를 촘촘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마다 주변 환경들이 달라서 일부 지점은 이 기온이 외부 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2: 예.
3: 이 기상청은 이런 지점들은 강수량이나 바람 등 다른 관측값들은 활용하지만 이 기온값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측 장비는 영동초등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 기온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도가 관측됐더라도 기온 기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2: 네, 이게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야외가 정말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버터가 녹고 베이컨이 익을 정도였다고요?
3: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들이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도 한낮 폭염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2시간 정도 올려뒀더니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었고요. 얼린 버터도 바깥에 내놓은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빠르게 녹아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또 옷 색깔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요.
1: 예.
3: 처음에는 두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지만 10분 뒤 검은색은 57도, 흰색은 46도로 10도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1: 네, 당분간 검은색 옷은 입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넘기면 주말부터는 이렇게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는 조금은 누그러진다고요?
3: 맞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예보를 보면 오늘은 38도까지 일단 올랐고요.
2: 예.
3: 주말인 내일은 35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33도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이 33에서 35도도 여전히 폭염주의보에서 경보 수준의 더위입니다. 이 태풍이 가까이 오면서는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더위를 몰고 왔지만 또 더위를 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주변 기압계를 바꿔놨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는 상층 일기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기도 화면 보실까요?
2: 네.
3: 네,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덩어리는 태풍이고요. 이 북동쪽에는 북쪽에 찬 공기 덩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또 태풍이 공급하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 북한 부근에는 이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게 되면
2: 예.
3: 북한 부근에 이렇게 비구름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도 이 구름이 강한 햇볕을 일부 가려주면서 일사를 줄여 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길게 내리진 않지만
2: 예.
3: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2: 네. 참 지금 이제 시원한 비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기인데 동해안에 주말에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3: 맞습니다. 일기도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동풍을 끌어올리는 데다 북쪽에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북동풍도 불어오게 됩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면서 동풍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이 동해 수온이 27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2: 예.
3: 그렇다 보니 이 바람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1: 연일 극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서울은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도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키우고 또 누군가는 그대로 머무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 차이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꾸준한 재무 설계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요, 경제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재무 설계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알찬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 상담 요청하시고 싶다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님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310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의 직장인입니다. 7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때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도 다 정상이고 혈압,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면 보험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네, 그럼요. 충분히 도움이 되죠. 유병력 보험은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건강체 상품보다 보험료가 좀 더 높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고 혈압이나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실제로 청취자님들의 보험을 점검해 보면 이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청취자님처럼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이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건강 상태가 예전이랑 비슷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저희는 보험 점검을 한 번씩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유병자 보험에 가입된 건데 그 사이 병원 다니고 있어도 왜 보험 점검을 해야 돼요?
2: 네,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전 유병력자 보험은 건강한 질병과 중대한 질병 사이에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정말 다양한 유병력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입원 기록이나 수술 기록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 다르고요. 또 회사마다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심사 기준이 다 달라서 나에게 유리한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0: 그렇군요.

0: 현재 내 건강 상태에 꼭 맞는 좋은 조건의 보험을 선택할 기회 결국에는 점검에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네. 조언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님도 그렇게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2541번님입니다. 저는 57살의 주부입니다. 제가 암보험과 암치료비 보험이 여러 건 가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암치료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네요.
1: 네, 이제 진단비랑 다르게 이제 치료비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 많이들 헷갈리셔서 좀 질문을 주시는데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0: 아,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지만 네. 암 치료비 보험은 중복
1: 보장이 된다. 맞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진단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 탈 일이 있을 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2: 그렇죠.
0: 네. 오,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네. 되게 명쾌하네요. 질문 주신 청취자분 궁금증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건강 상태 좋아졌다면 보험 점검 받아보시길 추천한다. 암보험과 암치료비 보험,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 보상 가능하다. 맞죠?
2: 네. 정말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은 얼굴만 1등이 아니고 대단하세요. 바로 다 기억하시네요. 완벽하게 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 내용 굉장히 명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이렇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전문가 즉석 답변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도 궁금한 게 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간단하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이분들처럼 길게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느덧 보험을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87만 원이나 됐어요. 이 보험 안전하게 설계된 걸까요?

0: 아, 더워. 그래도 할 꺼내야지. 오늘도 열심히 돈도 벌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1: 아, 네, 저 부평역 갈게요. 부평역.
0: 알겠습니다. 부평역 지금 출발합니다. 아, 근데 손님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어떻게 또 듣고 따가셔? 제 목소리 좋은 걸. 저이 목소리로 15년째 먹고 살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 일하고 있어요.
0: 와, 15년이요? 한 직장에 15년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1: 그럼요. 15년 동안 제가 봐온 보험 상품도 얼마나 많다고요. 상품도 다양하지, 정보도 워낙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 출장도 다니고 그래요.
0: 와, 저도 운전만 20년인데 맨날 하루하루가 변수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잘 짜여진 게 맞는지 또 걱정도 됩니다.
1: 그쵸. 보험은 뭐 맨날 가입해놔도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걱정들 하시니까요. 근데 기사님, 요즘에는 그 어플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보더라. 재무 상담해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던데. 굿머니 굿 와이프였나?
0: 와이프요?
1: 아닌가? 그굿 와이? 굿 라이? 굿모닝?

0: 여기까지 몇 개나 준비하셨는데요?
1: 되게
0: 네 개는 너무 많지 않나? 네 개면 보장받는 건지 보험료에 보장당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험 증권이 책한권 분량이겠는데요.
1: 암치료보험 4개는 정말 많은 걸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설계사님이 다 좋은 거라고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87만 원 보험들, 이거 모두 꼭 필요한 건지 구조대 여러분 도와주세요.
2: 암보험 4개면은 진짜 보험 증권이 책한권 분량이
1: 맞습니다. 네.
2: 되겠어요.
0: 네, 맞아요.
2: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거부터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굿모닝 굿 와이프가 아니죠. 굿모닝 굿
1: 라이프입니다.
2: 라이프.
0: 네.
2: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굿머니를 또 굿모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1: 맞습니다.
2: 계시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2: 자, 굿모닝 굿 라이프.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방송입니다. 오늘 굿모닝 구조대원 출동 사연을 각색된 꽁트로 만나고 왔는데요. 인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신 50대 청취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보험들을 막 추가로 가입하다 보니까 월 나비 보험료가 혼자서 내는데 87만 원이 됐다. 점검 좀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구체적인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 아내분을 폐암으로 떠나보내셨다라고
0: 아이고,
1: 합니다.
0: 네.
1: 네, 그때 이제 아내분 병간호를 하시면서 또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아내분만 이제 챙겨드렸는데 안타깝게 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표적 치료와 항암 비용으로 정말 많은 병원비를 부담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약간만 한 20만 원 정도가 넘었고 또 고가의 표적 치료까지 하시면서 암보험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셨겠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런지 청취자님의 보험 비중을 보면 암보험이 아주 많았는데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87만 원의 보험 구성을 보면 운전자, 화재, 치매, 암보험, 암치료보험, 수술비 보험 등 많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암치료보험을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을 해두신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이제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암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암보험을 많이 준비를 해두시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 계신다면 뇌졸중에 관련된 보험으로 신경을 많이 또 쓰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주위의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보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2: 그렇죠. 근데 왠지 그 주위 상황이 내 상황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1: 그렇죠.
2: 마음에
1: 네.
2: 나도 일단 대비를 해놓자라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건데 방송에서 뭐 어디 불났다, 화재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또는 내 사업장은 화재 보험 돼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방송만 봐도 완전히 남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불안한데 내 주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한테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먼저 보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분석을 할 때는 주위 상황이 아닌 현재 청취자님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보험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그렇죠. 전문가의 객관적인 눈을 통해 지금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이 뭔지를 체크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떤 게 가장 문제였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먼저 가입하신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니 청취자님께서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전체 보험료 87만 원 가운데 치매 보험이 12만 원, 종신 보험이 17만 원으로 두 상품에만 매달 29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당시 15년 정도 유지하면 목돈이 되는 저축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두 상품 모두 오래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 정도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청취자님의 보장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맞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유지했을 때이 환급금과 또 지금 보험들을 정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 보험료만 잠시 멈추는 납입 중지를 했을 경우에 보장 내용과 환급금까지 모든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치매와 종신보험은 정리하는 것이 이 청취자님께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정리하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근데요, 이 치매보험을 15년짜리 저축 상품으로 알고 혹시 계셨던 걸까요?
1: 네, 치매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특정 연령대에서는 치매보험이 납입이 완료가 되면 환급금이 원금 정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매를 저축으로 설명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님도 15년 정도 유지하면 목돈이 돼서 저축되는 상품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알고
2: 네.
0: 보니 이 보험은 치매 보험이었다.
1: 네, 치매보험.
0: 맞습니다.
2: 네.
0: 맞아요. 이 보험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눈다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근데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저축 목적으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봤지만 또
2: 네.
0: 치매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처음이네요.
2: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치매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0: 내가
2: 합니다.
0: 목돈으로 뭔가 수령할 만한, 탈 만한 돈이 있으니까
2: 맞아요.
0: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사업비 제외하고 비용
2: 그렇죠.
0: 제외하면은 나한테 남는 돈은 원금도
2: 안
0: 안
2: 되는
0: 되는
2: 거죠.
0: 돈이기
1: 경우가
0: 때문에
1: 훨씬 더 많습니다.
0: 맞아요. 원금 안 되는 건 우리가 저축이라고 할순 없으니까
2: 맞습니다. 네.
0: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보험들은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2: 네, 또 다르게 이제 눈에 띄는 보험이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을 세 건이나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처음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이젠 부족한 특약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또한 건은 이름은 운전자 보험인데 실제로는 3만 원짜리 주택 화재 보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이제 뭐 택시 운전이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 운전자 보험자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건을 합쳐서 13만 원을 내고 계신 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0: 그러게요. 아무리 이 영업용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2: 네.
0: 운전자 보험에 13만 원, 이건 너무 비싼 것
1: 네,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은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세 보험 모두 보장과는 별개로 적립금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보장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 저축 성격의 적립금이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 후에 불필요한 적립금과 필요 없던 보장을 모두 빼고요.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드렸더니 13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도 매달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0: 아,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도 이 보장성 보험에 적립금 넣는 건 좋지 않다라고
2: 그렇습니다.
0: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립금이 들어갔을 때는 내 보험료가 00원으로 똑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2: 아닙니다.
0: 그럼요.
2: 이제
0: 반대인가요?
2: 만약에 보장성 보험으로만 딱 치면 뒷자리가 0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저축성으로 이제 적립금을 넣었을 때는 이제 000 이런 확률이 좀 생길 수는 있죠.
0: 아, 그러면은 내가 보장성으로 가입을 했는데 너무 내 보험료가 똑 떨어진다라고 했을
2: 뭐
0: 때는
2: 3만 원, 2만 5천 원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0: 그럼 우리 청취자님도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13만 원 이렇게 똑 떨어졌으니까
1: 그렇죠.
2: 아닌
0: 그
2: 거죠. 네.
0: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이렇게 맞춰서 똑 떨어지게 금액이 나온 거니까
2: 맞습니다. 네.
0: 점검의 대상이 될수 있겠다. 나도 치매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나중에 목돈 탈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또는 내 운전자 보험 보장성 보험도 금액이 이런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상담 요청하시고요. 지금 사연 속의 기사님처럼 전문가 도움받아서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험 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암 치료비 보험만 4개였는데, 암 치료비 보험이 중간에 계속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청취자님은 새로운 암 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모두 합쳐보니 18만 원이나 납입 중이셨어요. 여기에 2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16만 원이었고, 치아보험 6만 원, 상해보험도 3만 원을 별도로 가입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이 쌓이다 보니 매달 보험료가 87만 원까지 늘어난 것이었어요.
2: 네, 청취자님 암치료보험이 이제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들이 많아서 그중에 세 건은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암치료보험 한 건만 남기고 나머지 3건의 암치료보험 13만 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청취자님이 어쨌든 아내분이 생전에 치료받으시면서 고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치료비 보험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2: 네.
0: 근데 치료비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이 주는 거 좀 속상해하지 않으셨을까요?
1: 전혀 아니죠. 저희가 암 치료비 보험을 줄인 거지 보장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 치료비 보험료를 아끼는 대신 그동안 부족했던 보장을 더 채워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를 추가로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암 보험은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진단비거든요.
0: 그러면은 청취자님은 오히려 암 진단비는 부족하고 암 치료비 위주로만 여러 개 중복 가입도 있었으니까
2: 네.
0: 진단 받았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기본으로 탄탄하게 구성하고 치료비를 보강해서 균형 잡힌 보장 안으로 좀 설계를 해주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을 보니까 이 암 진단비는 실손보험에 함께 들어있던 2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목돈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0: 그러네요.
2: 근데 반면에 암치료보험은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내분께서 이 폐암치료를 받으실 때 이 치료비 부담이 정말 컸던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새 보험이 나올 때마다 이 치료비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1: 그런데 기존에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진단 후 5년만 보장, 10년만 보장처럼 일정 기간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장이 괜찮았던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치료비는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보험료를 활용해 부족했던 암 진단비를 2천만 원 추가로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암치료비는 꼭 필요한 상품 하나를 남긴 뒤에 여기에 비급여 암치료비 보장을 또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준비한 치료비 보장은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0: 와, 이제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장이 탄탄하게 구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상담 신청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만약에 암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다른 큰 질병이 먼저 찾아왔다면요. 기존 이 보험만으로는 보장의 빈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장 잘 만들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청취자님 한 달에 87만 원이나 쓰고 계셨는데 얼마나 그 금액이 달라졌을지 청취자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네. 궁금합니다.
2: 네. 최종적으로 이제 8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46만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가 좀 떨어졌습니다. 일부 암 치료비 보험과 또 치료 치매 보험과 종신 보험 그리고 이제 치아 보험을 조정을 하면서 일단 보험료 부담을 많이 줄여놨고요. 필요 없던 운전자 보험의 적립금을 또 삭제를 하면서 보험료를 또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암 진단비와 간병비 그리고 뇌와 심장에 관한 치료비 보장을 새롭게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암뿐만이 아니라 3대 중증이죠. 뇌혈관과 심장 질환까지 좀 균형 있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1: 아, 그리고 상해보험은 그 활용도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2세대 실손보험도 현재 보장 내용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은 저희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로 하셨어요. 전환하는 시점이 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 아, 보험료 줄이시면서 좀 가게 부담 느끼셨던 그 마음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습니다. 이 사연 내용을 듣고 4297님, 3652번님, 1336, 0706번님을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전문가와의 이렇게 맞춤 재무점검 보험 상담 통해 내 고민도 덜어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0: 택시 운전하고 계신다는 우리 50대 기사님 보험 진단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보험료 줄이고 보장 채워드린 걸로 마무리가 다된 걸까요? 아니면 이후 더 다른 상담 내용이 있었을까요?
1: 네, 저에게 이제 한 가지 더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 청취자님은 이제 보험도 보험인데 또 노후 준비가 고민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줄여든 보험료 중에 이 30만 원은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연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줄인 보험료로 노후 연금까지 준비를 해드리면서 청취자님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아내분 없이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술도 많이 드셔가지고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도 근처에 살고 계신 따님들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고 계셨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연락드려서 재무나 보험 체크 전반을 잘 도와드리기로 약속도 드렸습니다. 운동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제 다시 운동하자고 연락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정리 마무리되면 다시 운동도 하시고 기운을 내보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술도 좀 줄이시겠대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뭐든 굿모닝 굿나이트 청취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사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운동하시고 몸과 마음 다 튼튼해지시고 든든해지셨으면 좋겠는데 굿모닝 굿나이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의 점검 통해 여러분들 보험 점검 그리고 엄두도 못 냈던 노후 대비 우리 집 재무 설계 말끔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 든든하게 채우고 싶은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분이요.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고민의 주인공들 만나 뵙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게 뿌듯하시고 엄청 보람 되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청취자님들이 만족하시면 저희도 정말 기쁘거든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너무 크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상담 후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제가 더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0: 그러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굿모닝 굿나잇을 진행하면서 꼭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 드라마를 보는
2: 맞아요.
0: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막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되시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 이렇게 전문가분들 만나서 행복한 해피엔딩 마무리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막 퇴근길에 발걸음이 가볍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항상 현장에서 이런 고민거리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면서 행복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함 더 느끼시라고 제가 지금 막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님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답변을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3102번님인데요. 저 남양주에서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60이 다가오는 청취자입니다. 간병보험, 치매보험 준비하라고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간병보험을 해야 되는지, 치매보험을 해야 되는지, 요양보험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물어보시네요.
1: 네, 물론 이제 개인별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질문해 주신 분의 이제 연령대 60대를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저는 간병보험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왜죠?
1: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간병보험은 정말 제2의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장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간병보험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그 다음 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류은주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2: 네, 저도 간병보험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간병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가입할 때 건강 체크를 하거든요. 아프거나 질병 이력이 있으면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은 가입할 때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건강체크를 훨씬 더 간단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실 때 간병보험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그렇군요. 자, 두분 전문가 답변 정리해보면 노후 간병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이다. 특히 이 간병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3102번님께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어떻게 이렇게 또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행복함이
2: 네,
0: 느껴지시나요?
2: 행복합니다.
0: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류은주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0: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가 되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 어려워하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보장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장 분석, 보장 체크,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퀸의 Somebody to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절정 안에서 극한 더위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소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많은데요. 내부순환로 따라서 가는 길 고장차가 있는 구간 정릉과 국민대 사이 3차로 정릉램프 부근입니다. 여기 통과할 때 속도도 같이 떨어지고요. 성수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밀립니다. 주변 동서문로는 한성대 입구에서 성신여대 입구 사이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기름과 미아사거리 쪽으로 소통량이 많아지면서 제속도를 못 냅니다. 주변 북부간선도로도 구리 나들목 나와서 내부순환로 진입할 때까지 많이 밀리고요. 한강 다리들도 이미 4개의 다리가 밀립니다. 청담대교, 반포대교, 마포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양화대교는 북단 쪽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한상으로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오늘 있었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맹소형 기후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폭염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 기준 40.2도를 찍었다고 하죠. 어제 오늘 연이틀 40도를 넘겼는데요. 두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돌아온 이동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한 주간 이슈 되돌아보는 뜨끈뜨끈 정치 한상 시간.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배종찬 소장은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죠. 자, 오늘 매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갤럽 조사가 나온 날인데 지금 갤럽이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예.
0: 다른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조금 분석해 보면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국 외교 순방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7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데드크로스가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특히 2030 지지도가 크게 떨어져서 아마 청와대에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도 추세적으로 하락. 박주민에서 어떻게
1: 원래
0: 보시죠?
1: 같으면 이제 외교 뭐 순방 갔다 오면 약간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뭐 지난 윤석열 때부터 좀 오르지 않고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특히 지금 이런 거는 뭐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큰 거, 부동산 문제, 특히 지금 보안 소권 관련해서 검찰 좀 형사소송법 그 부분도 좀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산입대가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은 지방 선거 때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찍을 좀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이번 지금 상황에서
0: 예.
1: 그렇게 보입니다.
0: 많은 분들이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주식 문제 또 부동산 그리고 보안 수사권 논란. 어쨌든 정부가 밀어붙였다는 뜻이겠죠. 예.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분열 예, 이것까지.
3: 제가 이제 이거 네 개 이야기할래 했더니
4: 네 개 이야기 한 개로 남기나야 하죠. 네 개를 다 해버리네.
0: 네 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
3: 그 예. 부동산 주식 보안 수사권 명칭 대전 네 개인데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20, 30대 여성층에서 특히 많이 하락합니다. 원래 20, 30대 남성은 이미 좀 이탈했고 그런데
0: 예.
3: 원래 여성층에서 이재명 정권을 뒷받침을 했는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플러스 보안수사는 여성들이 피해자가 많거든요.
0: 아.
3: 그 김진주 씨 예. 부산의 돌려차기 예. 이런 게 좀 영향을 줬다. 그게 뼈아플 겁니다. 여성층의 이탈이.
0: 그러니까 전당대 분열 양상은 뭐 차치하더라도 뭐 주식 시장에는 변동성 문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변동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부동산은 이번에 내놓은 게 세제 개편안이니까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공급 정책이라든가 또 대출 정책을 뭐 규제 완화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냈는데
1: 맞습니다.
0: 이게 어쨌든 프레임이 부동산 정책으로 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2030 여성들이 이탈한 거는 뭐 사실 부동산과 주식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네.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1: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0: 그게 많이
1: 이미지가 있죠. 좀 잡힌
0: 예, 예,
1: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게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도 좀 연결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완전히 연결하기는 어려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합쳐지니까 막 그런 것들이 2030 여성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갔다고.

0: 봅니다.
1: 이게 이제 두 분께서 직업이 변호사니까 지금 여권에서 걱정하는 거 검찰한테 수사권을 1g도 남기면 안 된다. 뭐이 보안 수사권이 수사권이냐 아니냐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결국은 정치적 문제인 거잖아요.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죽은 권력은 칼을 휘두르고 살아있는 권력은 올려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일반 범죄잖아요. 특히
0: 네.
1: 이제 피해자가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검찰이 한번 더 들여다봐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두 집단이 볼거한 집단만 봐주면 가해자는 좋죠. 옛날에는 경찰 한번 보고 검찰 봤는데 지금은 경찰만 봐. 가해자는 좋죠.
0: 좋죠.
1: 근데 피해자는
0: 네. 안 좋죠.
1: 네.
0: 변호사는 뭐 소형 형사 사건 많이 하시지만 두 개를 다 합니다. 항상 원래
1: 가해자도 하고
0: 가해자도
1: 피해자도 하고.
0: 하고 그냥 가해자가 피의자가 되겠죠.
1: 예.
0: 피해자 변호 대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그두 가지 마음이 상존하고 있어요. 피의자일 때는 아이고 대충 조사 여기서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좀더 봐주면 아
1: 아하.
0: 불송치하면 어떡하냐 검찰이나 이런 데좀더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그거는 변호사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예.
2: 그러니까 이게요. 전당대회 앞두고 보안수사권이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 앞두고 이슈가 되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1: 아하.
2: 저는 이게 전당대회니까 강성 개딸 눈치를 보니까 이게 전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총선 앞두면 중도나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이래 못했을 거예요.
1: 지금 국민 여론이 한 6대 3 정도로 폐지하면 안 된다가 높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높은데 중도층에서도 엄청 높아요. 폐지하면 안 된다가.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방금 손혁 변호사 말처럼 총선 앞에 뒀으면 중도층한테 어필해야 되는데
2: 그렇죠.
1: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2: 못하죠.
1: 밀어붙였겠느냐.
2: 다 떨어지는데.
1: 예. 네, 그러니까 총선이 한 2년 정도 남아
0: 예.
1: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정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일리가 또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0: 왜뭐 지금 당장 그걸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죠.
1: 그러면 뭐 어쨌든 법은 통과는 됐고 공포도 이루어질 테고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근데 대통령도 꽤 오랜 시간 몇번 걸쳐서 최근에도 얘기했거든요. 경찰을
0: 예.
1: 견제는 어떻게 하냐.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어떤 보안 대책이 있을까요?
0: 아, 뭐 이거 사실은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장윤기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인데 암장 사건이라든지
1: 뭐
0: 경찰이
1: 오늘도 경찰 뭐 식구가 뭐
0: 예.
1: 뺑소니 한거 봐줬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
0: 그게 만약에 좀 심각한 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하게 되면 여론전이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해야지 다시 입법 과정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결국 보안사건을 빼놓고는 저는 방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뭐 보안적인 걸 해가지고는 그 정도 효과를 누리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1: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내놓은 중수청에 보안 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2: 근데 중수청에 그 아마 7개 범죄인데요.
1: 예.
2: 실제는 비슷비슷한 범죄라고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1: 예.
2: 이걸 이제 그 중수청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안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게 그 범죄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게 중수청이요. 전국에 6군데밖에 없어요. 속초에서 수사하다가 너 서울 가서 조사받으라. 이게 너무 멀잖아요. 지금 중수청이 검찰청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보안 수사를 할수 있는 범죄 수를 대폭 늘리고 그리고 그 중수청이 아니라 일반 공소청에서도 최소한을 하도록 물론 이제 별건 수사나 이거 못하도록 최소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0: 아,
2: 할수
0: 그래야
2: 있다.
0: 하면 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2: 그런데
0: 제
2: 안 그러고는 게
0: 말씀.
2: 방법이
0: 제
2: 없잖아요.
0: 말씀 그렇게 하면 똑같은
2: 중수청의
0: 거예요.
2: 일곱 개 범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1: 그러면은 전권 성취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해결책으로 보기는
1: 아하.
0: 어려워요. 뭐 정권 성취한다 해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정권 보여준다 해가지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1: 그 중수청 보안 수사로 넘기면 돼요.
0: 그게 마찬가지로 범죄도 적을 뿐더러 그래가지고 다 공소청까지 다 확대해버리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꾸기 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가 됐는데도 또 뒤로 간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1: 그런데 또 또 보안 대책이 뭐 있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보고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0: 문제 때문에 김용범 실장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제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러셨던데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 신천지 사과하라. 레버리지 ETF 사과해라.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급박 사과해라.
0: 그 김민석 후보한테 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누가 했든 간에 하여튼 김용범이가 실무 책임자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하니까 이게 김민석도 있고요. 네. 결국 대통령도 있고 따지면 정청래도 책임 있어요. 법률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조국 정청래까지 사과하라. 이 정도 가면 김용범 실장이 버티기는 좀 어렵다. 국민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됐잖아요. 지금이라도 그게 경질하는 게 맞죠.
2: 맥락이 안 맞습니다. 뭐 완전히 뭐 실패된 거다 이러면 대통령이 뭐 그만둘 수 없는 거니까 누가 이제 책임지는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퇴 이런 건데 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김용범 정치시장이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전당대회 중에 여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습니까? 아하. 야권에서는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일이고. 정점식 실장이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해요. 정점식 실장이 실장 얘기하는 건 맞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여권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납득이 저는 잘 안 돼요. 이거를 주제로 삼고 이슈로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되는 게 맞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계를 돌려서 도입할 때 보면 뭐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도 도입해야 된다 이거.
2: 그렇죠.
0: 아니면 홍콩 시장이 다 뺏긴다. 뭐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달러가 1600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어쨌든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박준미 변호사 하는 얘기는 여권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2: 여권에서 자기들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같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지금 말한 게.
0: 여권도 책임은 있죠.
2: 책임 있죠. 책임지는 거하고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지지율에서는 안 좋게 다 작동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책임을 안 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잖아요.
0: 예. 알겠습니다. 뒤늦게 우리 배종찬 소장 네. 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일 상품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그건 이제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근데 지금 뭐냐면 던질 수 있는 걸 정말 이걸 가리지 않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투척을 한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리면 뭐 남는 건 뭘까요? 뭐 이 생산적인 경쟁을 했다. 정말 합리적인 경쟁을 했다가 는 안 것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 걱정이 되는 게 적어도 레버리지 ETF나 신천지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거론치가 않고 있는데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버렸죠. 아픈 발가락도 됐죠. 그런데 지금 이걸 꺼내들었다는 것은 찌를 때를 다 찌르겠다는 식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지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0: 자, 여론 전문가로서 2030 여성들이 대통령 지지를 조금씩 철회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3: 저는 일단 청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참정권과 생존권으로 봅니다.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용지가 조금 도화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연결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제 주식이나 아마 이제 부동산 쪽도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부분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 때가 가장 달랐던 것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4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광화문 이 탄핵 집회였어서 2017년 이동희 앵커에서 따라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 2025년 1월 달에 걸쳐서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믿을 구석은 비상계엄의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민주당 쪽에 오히려 힘을 싣고 싶다라고 해서 2024년에 총선에서도 20대 30대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민주당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선관위의 투표 용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도화선이 됐겠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직까지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여성들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20대와 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은 대체로 다 이탈을 했다고 봐도 가는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당이 나서야 된다 우선.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들을 위한 취업 전략이라든지 왜 이제는 공부를 잘한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조차도 그때는 남성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단 말이거든요. 아니 보니까 우리는 군대 갔다 오는 동안 여성들이 학점 잘 얻고 우리 남성들이 얻을 수 있을 기회까지도 다 뺏어 이게 이제 젠더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마저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이탈은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입법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기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또 이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젊은 남성도 기회가 없고 젊은 여성도 기회가 없고 그 기회를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도 기회는 안 오는 것 같은데.
2: 뭐 40, 50대는 뭐 또 있습니까?
0: 그러니까.
2: 참 모르겠습니다.
3: 아니 이런 발언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될 수 있죠.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보면서 20대, 30대 남성 여성들은 이른바 영포티다.
0: 기득권.
3: 가진 건 다 가진 것 같은 변호사고 집도 있고 이동형의 돌아온 이동형의 정면 승부에도 출연하면서 우리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가진 건 뭐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문제다.
0: 박지훈 변호사가 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4050. 그러니까 이 4050들이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정책하면 노인층,
2: 그렇죠.
0: 그 다음에 젊은층, 신혼부부 이렇게만 집중돼요.
2: 40대 반응은 없어요.
0: 40대에 대한 어떤 정책은 없어.
2: 잘 없어요.
0: 없으니까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그동안 기성세대로 꿀 빨았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아니다. 네. 586, 686들이 빨았지. 우리는 그 대학교 가니까 IMF 터졌고 그래서 군대 끌려갔고 나오니까는 뭐 세계 금융위험 터지고 우리가 뭘 했다고 도대체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1: 근데 뭐 다 세대마다 이게 다 할 말이 있고 서로 피해의식은 있는데 근데 지금 20, 30대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건국 이후에 가장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0: 그만큼 기회가 없다는 얘기겠죠.
1: 예.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보다는 자식이 잘 살아서 예, 예. 저도 부모는 용돈 드리고
0: 그런 희망은 있었죠.
1: 다 봉양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20, 30대는 부모한테 용돈 다 쓰고 우리 그러잖아요.
0: 예.
1: 우리 유치원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상당히 상실감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20, 30대의 분노는 이유가 있다. 이래 봅니다.
0: 아주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다 들어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2030 세대들의 없는 기회를 민주당 당 차원에서 좀 나서야 한다는 말씀 배종찬 수장 이야기였고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돌아가서 이번 주말에 이제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투표율이 제주는 낮았고 인천은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낮았고 대구는 대구 경북이 61, 60 꽤 높았는데 대구 경북이 높은 이유는 숫자는 작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다 하면 굉장히 열성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표율은 높은데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자, 투표율은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결과 우리 예측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소정욱 변호사가 충청도하고 부울경 정청래가 크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1: 이긴 이겼잖아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죠. 박빙이니까.
0: 자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1차전하고 저는 비슷한 구도. 그러니까 박빙인데 조금이나마 이길 것 같아요.
0: 정청래가
1: 예. 인천에서 저는 처음에 그 박찬대도 있고 뭐 송영길도 있고 이래가기 처음에 김민석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안 그렇더라고. 지금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 겹쳐서 인천에서도 그 정청래가 약간이라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 경북은 제가 집이 대구잖아요.
0: 예?
1: 거기는 이제 진짜 알곡들만 있어요.
0: 예, 예.
1: 다른 데는 이게 뭐 당원 모집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늘면서 투표율 낮은데 이건 오랜 민주당 당원들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 점에서 저는 정책내가 유리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5% 가산점 주거든요.
0: 예?
1: 제가 알기로 경남하고 대구 경북은 또 나중에 5%를 준다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경남에도 이겨놨고 또 이게 대구 경북 이기면
0: 음흠.
1: 적립금 5%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도 1, 2%?
0: 박빙으로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선다.
1: 예.
0: 그런데 그 지금 호남에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김민석이 크게 이긴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1, 2%만 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1: 호남은요. 여론상으로 보면 김민석이가 두 배 가까이 막 앞서고 있죠. 그런데 호남에서 정청래 여론 잡히는 거는요 거의 다 정청래 여론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 여론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100%면

0: 그러니까 호남에서 압승하죠.
1: 예.
0: 근데 투표율이 50%다. 그러면 이게 박빙이 됩니다.
1: 그
0: 투표율만 보면 두 배 앞서요. 근데 그게 이재명 지지율이 합쳐져 있다니까.
1: 이번에 뭐 주석 야청이다 이런 말 해서 또 호남에서 난리가 났는데 김민석. 뭐 그런 얘기입니까?
2: 아, 정청.
0: 아니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김민석에 엎쳐져 있는데 그분들이
1: 투표율이 문제다.
0: 예. 그렇죠. 그분들이 투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뉴 이재명이. 박빙. 뭐,
2: 지난주에 저는 맞췄어요. 충청 지역에 박빙으로 아마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정반대로 맞춰버렸었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저는 이번에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게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인천이 이제 좀 많긴 한데 인천에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받은 만큼 김민석 후보는 못 받으니까 그 부분들 따져보면
1: 두 사람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봤을 때
2: 보면 그래 보면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고 뭐 지역은 다 제주하고 뭐 대구 다 하지만 그래 따져보면 인천이 좀 제일 많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 따져보면 김민석이 정청래를 뭐 약간 앞서는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1: 그게 뭐 누가 한 명이 크게 앞서지는 못한다.
2: 결국은 다음 주 있을 호남에서 이제 승부가 나겠죠.
1: 예.
3: 근데 이제 호남 승부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실제 이제 당원 숫자는 호남이 한 33%고 뭐 이제 수도권이 더 많다고 이제 많아졌다 그래요.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언젠가요? 그때부터 이제 2022년 전당대회부터 그때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나서서 이제 처음 당대표가 됐던 그 시기죠. 여기서 핵심은 저는 인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가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잖아요.
1: 예.
3: 그런데 여긴 충청 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1: 인천에.
3: 인천이. 왜냐하면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진이나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도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많이 갔어요.
1: 예, 맞습니다. 예.
3: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지금 현재 시장이 박찬대.
1: 예.
3: 누가 보더라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친명이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천시장 경선부터 시작을 해 인천시장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당원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세 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특급 도움이 송영길 후보가 전 인천시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석 가 송영길 왜냐하면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송영길까지 합해서 65%가 넘는다 그러면 저는 거의 이제는 호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기는 수순으로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얻는 거는 35% 최대 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한 게 60% 미만이다. 그럼 그 이야기는 정청래가 40% 이상이라는 얘기죠.
1: 예, 예.
3: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뭐냐. 최종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3: 예, 예.
1: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선호투표 포함해서
3: 그러니까요.
1: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
3: 예, 예.
1: 그런데 그렇게 50%를 못 얻고 선호투표를 이용해서 이긴다면
3: 그 말씀이죠.
1: 그러면 당내 분란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3: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리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최민희가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1: 예?
3: 최민희 후보가.
1: 예?
3: 그러면 이것도 적어도 최소 2명 많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명 내지 3명이 친청계 최고위원이다. 그럼 이것도 좀 이 지도부의 이 회의의 풍경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으로 유지되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인천을 봐야 된다. 인천이 만약에 김민석, 이 송영길 듀엣, 이른바 석길 듀엣이 65% 넘어가면 정말 대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지만 65%가 안 되면 끝까지 이게 초조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1: 그러면은 자 방금 최고위원 이야기 줬으니까 첫 주에 1위가 최민희, 2위가 박선은, 3위가 한민수, 4위 서미야, 5위 김용 이렇게 해서 친명이 3, 친청이 2, 이 구도인데 최민희 의원이 많이 앞서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최민희 의원의 각종 논란 구설수가 터졌잖아요. 그 구설수가 터지기 전에 투표를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설수가 터지고 난 이후에도 최민희 의원이 1위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0: 저는요, 이 구설수라는 게 이번에 한 4천 명 가까이가 지금 윤리 제소한다고 서미와 연설할 때 뭐 연설을 좀 방해했다. 또는 게 뭐 박지다. 그 김영호한테 네. 두 군 다 왜 두 명을 다 지휘하느냐 이랬잖아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표심을 바꿀 정도 영향을 저는 못 준다 봐요. 저쪽은 다섯 명이고 이건 세 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미의 김영호가 사퇴하면 그럼 저쪽이 3이 돼요. 그러게 수석체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대 3으로 싸우면 이쪽은요. 최민희는 무조건 한 표. 나머지는 홀짝에 따라 한 표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최민희가 수석 최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 구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청을 바꿀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략으로 투표하면 그건 바뀌지 않는다.
0: 그렇죠. 지금 3명 합치면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5명간 안 된다니까. 빨리 2명을 사퇴 안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2: 압도적으로 지금 1차 때는 충청하고 보궐경에서는 최민희가 1위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1: 예, 22.58%.
2: 높다고 보거든요.
1: 1, 2위가?
2: 예. 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충청 보궐경에 이른바 정청래나 이 친청 후보들 찍는 사람 비율보다는 앞으로 호남이나 뭐 이제 인천부터 뭐 더 적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친청이라고 하더라도 이성윤 한민수로 좀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이거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잘한다. 아, 잘한다. 뭐 잘한다는 사람은 하겠지만 행동이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아마 민주당 지지자는 볼 것 같거든요. 민주당 그 정청래 쪽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말씀드린 정청래를 지지하는 쪽이면 굳이 세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최민희를 뺀 두 명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뭐 결과론적으로 최민희가 5등 안에 빠지긴 좀 어렵겠죠. 뭐 인지도 높으니까. 그런데 저는 수석 최고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 예,
3: 저는 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최민희 1위 고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영 앵커하고 저도 접근 분석 접근의 경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축구협회 관련되는 부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호감으로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 구설이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신, 박지 뭐 등등등이 오히려 이게 이 격한 발언을 조금은 뭐 이제는 조금 가장 최근에 토론은 또 달라졌습니다만 오히려 약간 그런 전면에 나서는 친정 쪽에서 역할을 최민희가 하고 있거든요.
1: 네, 진영 논리로 들어가서.
3: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걸 친명 쪽에 여성 후보가 좀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미아라든지 인미애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판이 붙어주면서 최민희에 대한 격파 전략이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지도급이나 이 전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또 생각보다 한민수가 많이 치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른바 이제 이 진청 쪽은 계속 결집을 하면서 생일법 등을 통해서 또는 키시 그리드 전략을 통해서 분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투표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최민희 쪽을 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성이 한 명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민희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서미아나 인미애 쪽으로도 인미애는 지금 TK 출신인데 TK가 다 합해봐야 가산점이 있다지만 전체 당원의 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파괴력이 좀 약하다. 그런데 호남까지 가기에는 너무 나중 시간이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구성해봤을 때 최민희 1위를 당장 만약에 바뀐다면 저는 호남이나 수도권 가서 바뀌지 지금 당장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예. 그 오늘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성윤 후보가 자신의 SNS에 추석 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해석해 보면 호남의 민심은 낮에는 김민석인데 밤에는 정청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이게 호남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2: 예.
1: 이게 무슨 소리냐. 호남이 뭐 이중성이란 뜻이냐. 이렇게 하면서 친명에서 공격이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2: 원래 목적은 그건 거예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와도 실제로 뒤에 가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1: 그렇게 말했어요.
2: 그래 말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호남의 민심이 이제 주변석 조변석계 같은 거잖아요.
1: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2: 그렇게 해버려.

0: 명분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 정치인은 추석 야청이 가능해요. 정치인들은 눈치를 봐야 되잖아.
1: 예.
0: 그리고 나중에 김민석이고 밤에는 정청래 이게 돼요. 근데 민심이 겁나는 게뭐 있어요? 민심이 왜 낮에는 김민석이고 밤에는 정청래
1: 그렇죠.
0: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민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그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성윤 후보가 빨리 사과하고 이거는 우리 광주 호남인들을 내가 무시한 거다. 잘못 실어이다. 오히려 호남의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내가 한 말이지 호남 민심 전체는 아니다.
1: 예.
0: 이렇게 빨리 사과하는 게 좋아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고약하게 걸린 게 추석 야청
2: 네.
1: 가장 이것을 잘 알려주는 동물이 박쥐예요.
2: 네, 그것도 박쥐 얘기
1: 아, 그러니까
2: 나왔었잖아요.
1: 박쥐 논란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 그러니까.
1: 친명 쪽에서는 이용해서 이거를 호남민들이 그럼 박쥐라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 분명히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걸 떠나서 일단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주석 야청을 이야기하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동경이 그 말씀하셨는데 추석 야청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에요. 왜? 추석 야청 봐라. 낮에는 대통령 의식되고 눈치 보이니까 석 그랬다가 밤에는 호남 당원들이 정청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이게 뭐 친명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김민석 전 총리이기도 하고 현재 당권 주자인데도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이게 안 나올까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건 누구나 보듯이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진호 의원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올라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서 하나의 이거는 멸칭이 아니고 상당히 전략적 명칭이라 해서 우리가 전략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명석길용으로 가야 돼요. 명석길용. 자, 듣기도 좋잖아요. 명석길용.
2: 뭡니까?
3: 명 이재명 대통령, 석 김민석, 길 송영길, 용 김용.
2: 이게
3: 명석길용.
2: 뭐죠, 이게?
3: 아니 그 전원일기에 길용이 나오잖아요.
1: 언니, 길용아.
3: 맨날 나오잖아요.
1: 그리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잖아요.
0: 예.
1: 이게 호남에서 조금 어떻게 표심이 어떻게 흔들릴까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원래는 이게 그 한민수보다는 이성윤이가 더 유력하게 2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호남에서. 근데 이번 발언은 좀큰것 같아요. 이건 호남의 민심을 제가 보기에 많이 무시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그 호남에서 득표를 못할 수도 있겠다. 왜 이런 게 실언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될 엄청난 실언입니다. 사기 클 거예요.
1: 그리고 뭐 친명뿐만 아니고 친청 의원의 실수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친명 후보 서미아 후보가 또 실수한 것 같아요. 레버리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킬 당시 당대표는 정청래였다. 그러니까 정청래도 책임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국회 입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한 거거든요.
2: 그렇죠. 시행령 국회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1: 그러니까
2: 거거든요.
1: 지금 친청 쪽에서는 아니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이 입법하고 시행에도 구분 못하면서 이렇게 또 비판하고
2: 그렇죠.
1: 있다고.
2: 이거 아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뭐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국무회의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회 관련이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두 번을 끼어넣은 거예요. 시행령인데도 입법인 것처럼 하고 거기 또 당대표 관계 있었던 것처럼 해버려서 아마 좀 확인 못하고 좀 공격 소재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된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1: 예?
3: 이걸 확인을 하고 말고의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입법을 했다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서미아 후보가 결국 이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를 전대에 끌고 들어온 거는 정청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맞받아쳐야 되겠다. 그럼 당신은 당대표였는데 그 당시에 이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뭔가 의견 낸거 있냐, 주식시장 관련해서 의견 낸거 있냐, 그냥 그 성과만 9천피 갈때 같이 다 우리도 기여를 한 것처럼 하지 않았냐. 그냥 전쟁에 이 던질 수 있는 건다 던진다니까요. 그런
1: 그렇게
3: 의미죠.
1: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2: 가세요. 그렇게 가세요.
1: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3: 아니
2: 그렇게 하면
3: 그러니까
2: 되죠.
3: 아니 그러니까
2: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3: 뭐 제가 잘못된 거예요.
2: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때 당대표는 누굽니까? 당신은 책임 없습니까? 이렇게
2: 그렇게
1: 될걸 가지고
2: 가셨으면 되죠.
1: 그 입법을 국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에서 공격하기 쉬운 거리를
2: 그렇죠.
1: 만들어줬다.
2: 그렇죠.
1: 뭐 이런 거죠. 이게 오늘 YTN에서 한 거죠? 아침에 인터뷰 어제 장성철
2: 실수하신 거예요.
1: 네. 그래 뭐 방송국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

0: 그럼 좋아요. 쇼츠 막 만들고
1: 그렇긴 한데.
0: 기사 막 나고.
2: 예. 어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이게 착각했네. 옛날에 법률 통과자가 정치한 책임 있다고. 저도 그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아~ 그냥 당연히 법률을 바뀌어야 아~ 내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행령만 가지고 되니까 뭐 서미아 의원도 실수하겠습니까? 예. 고의성은 없어 보여. 어. 저도 착각했으니까. 어,
0: 진청인데
2: 그런데 팩트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착각하는데 그분이 뭐 착각했겠지 뭐 고의로 뭐 허위사실 회전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0: 주석 주청야 아, 야석 아닙니까?
2: 팩트대로 하려고 공정하게
0: 주청 야석.
3: 아니 팩트대로. 주청 야청이겠죠. 사실은
4: 저나 똑같습니다.
2: 아니 뭐 저도 착각인 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0: 네 그래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최대 승부처는 호남인데 호남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점수를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해보죠. 최대 승부처인 호남이 다음 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호남이 한 약 50만 명 유권자고요. 수도권, 서울과 경기를 합친 수도권 60만 명 정도 되네요. 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가 좀 유리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또 두 사람 지역구가 다 또 서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어떨까를 놓고 보면 일단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틀 전에 여론조사 한 거 광주 전라 김민석 42.6% 정청래 22% 뭐 더블 스코어네요. 뉴스토마토에서는 김민석 42.1 정청래 38.6 호남 민심 여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광남일보와 조원 CNI 조사 이거는 이제 전남 광주 유권자 1000명만 대상으로 한 건데 김민석 39.4 정청래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뭐 더블 스코어 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는 것은 한 자릿수 차이긴 한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에는 좀 앞선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6: 김민석 후보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할 때는 본인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정책 신천지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좀 전에 뭐 올라탄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0: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명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호남에서 딱 발현이 될것 같거든요. 호남은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저는 김민석 쪽이 좀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뭐 의도했든 않았든 간에 호남 저 주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호남 당원들이 해처리를 같은 거탁 들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막 때려버리고 기다 싶으면 딱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영남 쪽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김민석 쪽으로 좀더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1: 예, 서덕
0: 듭니다.
1: 변호사님.
2: 원래 이제 그 다른 지역도요. 정청래가 1등한 거는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지지해 주니까 전체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1등하는 거고 다른 데도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요. 김민석이가 계속 1등했어요. 그런데도 까보니까 0.99 차이로 정책을 이기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여론은 김민석 후보가 높은데 충성도는 정청래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그 투표하던 진짜 강성 당원들에게 정청래가 좀 많고 김민석은 이제 새로 유입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면서 많이 당원이 늘었잖아요. 한 5, 60만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 투표율이 저는 50이 안 되면 박빙이 됩니다.
1: 예. 네, 소장님.
3: 네. 저는 이런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우세라는 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앞서가는 조사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조원 CNI와 광남일보인데
1: 예.
3: 이건 뭐 전남 광주 전북은 제외가 됐습니다만 이 권리당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당원 조사가 실제로 이 광주 MBC와 한길리서치의 조사 무등일부까지 포함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호남에서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다를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왜? 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100%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호남 당원들도 호남에 나중에 실시되는 막판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도 이걸 여론조사에 그렇겠지만 권리당원이 투표율이 100%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에게 유리. 낮으면 오히려 이 오래된 전통적인 당원들이 표심이 작동되니까 정당내 쪽이 유리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종적인 결과는 오히려 송영길 쪽으로 가는 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
3: 두 사람이 양강구도
1: 예.
3: 수도권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45대
1: 수도권 조금 이따 합시다.
3: 아, 조금 이따. 네. 네. 호남, 예. 호남만 보면 김민석 45 그다음에 정청래 35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은
0: 80,
3: 90이 되죠.
0: 80이겠죠.
3: 아, 80이 되나요? 네. 그다음에 송영길이 한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광남일보 그 권리당원 조사는 김민석 47.5, 정청래 34.4, 송영길 14.6.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게
3: 그렇죠.
1: 나온 것 같아요.
3: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김민석 45, 호남 지역입니다. 전북까지 포함해서 정청래 35, 그다음에 송영길 20 정도.
1: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개요 말씀드리죠. 광남일보 의뢰로 조원 CNI가 8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거주 18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제가 앞으로 두 개 더 개요 얘기해 드릴 텐데 모든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입술 안에 구내염이 나서 네. 발음이 계속 새고 있네요. 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KSOI 조사는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7%포인트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수도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도권은 양쪽이 다 자신들이 이긴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접전으로 흐를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좀 높던데요.
0: 근데 호남에서 저는 뭐 좀 전에 45 말씀하셨지만 김민석이 50 넘어갈 것 같거든요.
1: 아, 호남에서
0: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1: 아하.
0: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지지하는 사람은 더 나오게.

0: 되고요. 만약 반대하는 뭐 정청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에 탄력 받으면 뭐 수도권에서도 김민석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1: 참고로 KSOI 조사에서는 서울 정청래 27.5, 김민석 25, 거의 차이가 없다.
0: 네.
1: 예. 자, 아마 수도권에서 김민석이 더
0: 예,
1: 나올 거다.
0: 나올
1: 네.
0: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1: 제, 어디서?
2: 저는 이제 그 수도권은 제2의 호남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수도권에 살아돌기 그 영구가 부모님이나 고향이 호남인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수도권 민주당원 중에. 따라서 이게 호남이 박빙으로 가면 수도권도 이게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호남에서 누가 앞서버리면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수도권 쪽이 그게 호남을 추종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희망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이분이 왜 갑자기 경기도 재정이 비상상황이다. 왜 했을까요? 이게 이재명 도지사 때부터 시작된 거다. 결국에 저는 추미애가 김동연을 까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까면서 정청래를 밀어주고 있다. 왜? 추미애는 이번에 한 줄을 밀었잖아요.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때도 사이가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추미애 활약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정청래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 그래서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해석
0: 바람이에요.
1: 예, 바람인지 해석인지 모르겠네. 예.
2: 추미애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0: 추미애
2: 할까요?
0: 지사가
1: 아니 추미애 지사 저는 김동연 지사인데 왜 그게 이재명 예. 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3: 너무 멀잖아요.
2: 돌려치는 거죠.
3: 주청이 야청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보자면 네. 호남에 비하면 서울은 조금 다를 것이다. 왜 그렇게 보자면 호남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근데
1: 호남, 예.
3: 지금 서울 경기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추미애 이 지사와 관련성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슈인데 이게 당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동산과 주가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대통령의 후광이 호남만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경우에도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도 사실은 더 공을 들이는 곳이 말은 이제 호남이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곳은 수도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이제 두 후보자에 비해서는 송영길 후보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45, 정청래 45, 송영길 한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팽팽하더라도 호남에서 이미 앞서가는 김민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김민석을 최종적으로 견인하는 것도 참 역설적이게도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또 호남 공을 들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마지막에 구제해 주는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을까.
1: 아하, 예.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30%.
3: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뭐 호남에서 김민석이 앞선다. 이 얘기는 아마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말하는 건데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앞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30%가 되니까 친정 쪽에서는 아마 여론조사로 뒤집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이 실제로 좀 전에 서영 변호사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까지는 괜찮은데 네. 국민의힘 지지자는
1: 빠지죠.
0: 우리 저 국민의힘 지지자 우리 서정 변호사님 정청래 아주 지지하지 않습니까?
1: 예.
0: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참고 기다렸다가 모든 조사 일부러 받았다가
1: 일부러 거짓말을
0: 일부러 나 무당인데요, 나 민주당인데요, 했다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뭐
1: 예.
0: 있다 하더라도 소수면
1: 맞습니다.
0: 결국은 역선택 방지적 그 때문에 무당층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들어간다면 저는 이것도
1: 김민석이
0: 훨씬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그런데 그 지금 보수 쪽에서 보면 이게 거의 9대 1입니다.
0: 아,
2: 정청래가 9대 1이에요. 근데요, 전화 정도 받을 정도 정치 관심이 있으면요,
0: 예.
2: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전화인지 모를까요?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무당파나 민주당 이야기 하면서 투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또 대구 경북과 경남의 전략 지역 5%도 있고, 여러모로 정청래 대로 플러스 알파가 짭짤한 게 조금씩 남아있죠.
1: 아니, 네, 지금까지 뭐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게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아니 옛날 홍준표가 그때 윤석열 역선택 방지는 없었지만 윤석열을 이겼다는 게 2022년에 물론 그때 역선택 방지는 없었는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났어요.
1: 그게 쉽지 않고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그게 많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표본이 크면
0: 그쵸.
1: 영향을 못 미치니까.
3: 아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몇 차례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실험에 의해서 물론 실험을 우리가 하나의 명제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기다렸다가 자 여론조사를 기다.

0: 된다. 드디어 여론조사에서부터 전화가 왔다. 마침 나는 받을 수 있었다. 바꿔서 생각을 했다. 이건 전당대 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래 전당대회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정청래니까 무당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너무나도 이 느긋하고 또 여유롭게 정청래라고 해야지.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000명이 우리가 유효한 표본 샘플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전국 조사에서 많아야 2명 내지 3명일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건 비율이 30%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판을 뒤집으려면 이 정청래 후보가 적어도 한 60% 가까운 득표를 해야 김민석을 이길 정도가 될 거예요.
1: 유효한 표를 얻으려면
0: 그렇죠. 적어도 여론조사로 실제 이제 이 당원에서는 뒤졌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앞서려면 거의 60% 이상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지금 판 자체가 벌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로 뒤집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파워보다는 지금 선호투표제의 파워가 더 커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구조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순위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으로 이기는 방법. 이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1: 그 저희 유튜브 댓글로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개딸들이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개딸들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유지를 바라는 거 있죠.
2: 그렇죠.
1: 다만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 강성 지지층 이야기를 하려고
3: 그랬대.
1: 그렇죠.
3: 이재명 지지층은
1: 이재명 씨는 좀 아니죠.
3: 그렇죠. 아니죠.
2: 강성.
3: 맞아.
1: 좀 요즘은 강성 지지가 개딸이 분리됐지.
2: 차이가 나.
1: 제가 정정해 드렸고요. 자, 저는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만일 호남에서 김민석이 앞선다면 여론조사에서 뒤집으려고 하면 꽤 많은 표를 정청래가 얻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배종찬 거 다 합치면 호남 45, 수도권 45, 결국에 김민석이가 1차에서 50은 못 넘네요. 배설령 말하면 합산이 뭐 그 45잖아.
0: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호투표제가 그러니까. 사실상 결정타가 되는데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니까 김민석 후보로서는 고민이 그럴 거예요. 격차를 이긴다 하더라도 격차를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데.
1: 그럼요.
0: 그것 자체가 과제가 되는 거죠.
1: 뭐 마찬가지죠. 정청래 후보도 이기려면 격차를 많이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야 이제 분란이 없는 건데 오늘인가요? 김민석 후보가
2: 그
1: 자기가 50% 넘기는 건 99%라고
2: 본인 자신감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해달라. 1차에 끝나게 해달라. 선수표 그 필요 없이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어떻게 정청래 후보 지지하고 있으니까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 없이 이길 수 있을까요?
3: 아니 그건 안 돼요. 저는 정청래는 48만 얻으면 돼요. 48만 얻으면 송영길이 2순위 표는 3대 7로 갈리거든요. 그럼 정청래가 48 얻으면 50은 딱 됩니다.
1: 그런
3: 누구도 50 넘기 어려울 거예요.
1: 누구도 50 넘기 어려우니까 정청래 이기려면
3: 48.
1: 송영길한테간 2순위 표가 아마 30% 김민석이 많을 거니까 그렇죠?
3: 1070. 얘는 30. 그래.
1: 계산부터 다 하셨네요.
3: 아, 다.
1: 이제 뭐 지켜보면 알겠죠.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또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1,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에서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도 종일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고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퇴근길인 현재 서울 기온이 36.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그나마 내일부터는 극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한낮 기온은 35도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운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마장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입니다만 가을은커녕 에어컨 없이는 숨도 쉬기 힘든 날씨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실정인데요. 왜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고 또 언제쯤 더위가 꺾일지 지금부터는 날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그리고 폭염 현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실 분 배종찬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기상청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폭염 경

0: 기온을 발효했습니다. 서울이 40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노원구가 40.2도를 찍었는데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입추에 이렇게 더운 게 1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119년 전에도 기상 관측을 했나 보네요.
1: 1904년부터 인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기록은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 1970년 이후도 있지만 그래도 긴 지역은 100년이 넘습니다.
0: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덥고 뭐 그래도 희한하게 입추가 되면 약간 좀 선선해진 것 같고 뭐 입춘이 오면 뭔가 아지랑이가 피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1: 예전에도 기분 탓이었습니다. 가을추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0: 아,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서울의 30년의 기록만 보더라도요. 입추는 과거에 중국의 화북지방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부, 중부, 북부로 했을 때 우리나라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곳의 농가의 어떤 이제 절기인 거죠. 근데 원래 제일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앞서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을이라고 말하는 그 기온상의 가을도 한 9월 26일쯤이 돼야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한 31.3도고 뭐 2018년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그때도 입추는 35.9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9도니까 상당히 더운 입추긴 하죠.
0: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의 뭐 경험치겠죠. 제가 제일 덥게 느껴졌던 적은 94년 여름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는 그때가 제일 더운 게 아니더라고요.
1: 사회적인 그 이제 어떤 더위 우리가 폭염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능력을 따졌을 때 그 당시에 에어컨 보급률 자체가
0: 없었어요.
1: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뷰 들어보면은요. 전 사실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밖에 나와요. 왜냐하면 집보다 밖이 더 시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밖에보다 집이 사실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폭염을 대처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 1994년에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폭염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때의 계기로 2008년에 폭염특보가 만들어졌고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올해는 뭐 경보 수준 이상의 이제 특보가 생긴 거죠.
0: 그때는 사실은 뭐 학교 교실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한 두 대 달아놨는데 그렇죠. 지금은 에어컨도 교실마다 보급 많이 됐다고 하고 근데 우리 여름이 유난히 더운 게 습도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푹푹 찌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맞나요?
1: 습도도 높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도시화가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적으로는 이제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열의 강도 자체가 달라지기는 했죠. 전반적으로 여름에 그 강도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어떤 기압 배치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금 한 1.5도 가까이 200년 동안 기온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공기의 기온이 높아지는 게 습도를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요. 한 보통 1도에 7%니까 한 1.5도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습도가 높아진 건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취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습도가 높게 되면은 이 습기는 열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 좀 줄이고요. 가습기 막 틀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일러에서 약간의 열기가 나와도 이 수분이 열기를 잡아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습식 사우나 같은 겁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요. 건식 사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온이 높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거의 100도 가까이거든요. 근데 습식 사우나 가잖아요. 안 높아요. 거기는 화상 입습니다. 굉장히 높으면. 그러니까 비유가 딱 좋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우리 배 소장님.
2: 네네.
0: 이게 습도가 높으면 또 짜증이 나잖아요.
2: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0: 그러니까,
2: 그러잖아요.
0: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인가요? 황사가 막 심했을 때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고 그랬어요. 이거 왜 못 막냐? 뭐 중국한테 왜 항의 못하냐? 뭐
2: 그렇죠.
0: 이렇게 더위도 영향이 있을까요?
2: 근데 더위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더위도 더위지만은 사실은 뭐 이제 태풍 같은 거 더울 때 또 다 같이 찾아오는 기상재난이 여기 뭐 맹성의 전문가 계십니다만 그럴 때 만약에 재난에 대한 이 날씨는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가령 폭염에 따라서 최근에도 이제 뭐 사망자가 생겼다 얘기하는데 뭔가 좀 쉼터라든지 뭔가 이런 이 온열 질환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에 뭐 지하차도에서의 정말 참사 같은.

0: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충북의 경우도
1: 예.
0: 그랬고 부산의 경우도 그랬었는데 초량 쪽에.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대응을 잘 못한다면 이건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부산행이 아니라 강남행. 강남에 막이 강남역 인근이 물에 잠겼을 때 엄청난 비판이 서울시에도 쏟아졌고 정부에도 그게 영향을 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더위도 이제는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서울에서 어딜 이동하다가 이 육상에서 이동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 인근 같은데 에어컨이 나오는 쉼터가 있어요. 잠깐 거기 가서 한 10분 정도 숨을 돌리고 나면 살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가뜩이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잘안 풀리고 이러면은 그걸 또
1: 예.
0: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더위로 짜증 나는데 아니 뭐 이런 거좀 대비도 안돼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적어도 이 정도면 나무 그늘이 많게 빌딩 그늘이 아니라 나무 그늘이 많게 충분히 녹화가 돼 있으면 도시에 이런 열섬 현상을 더 낮출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무를 충분히 못 심었던 거야 도시
1: 아,
0: 내에서
1: 그러면은
0: 그런 이야기 나오는
1: 제가
0: 거죠.
1: 아까 우리 맹 전문가지만 여쭙고 싶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구입하지 말고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심에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근데 뭐 어떻습니까?
2: 모르겠어요. 역효과의 비교는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녹지가 주는 확실히 그 기온을 낮게 만들어주는 영향력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일단은 풀이 우거지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양 효과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더위가 강도 높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있다 보니까 일사로 인해서 추가되는 그 열들도 상당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차양 효과 때문에 시원한 것도 있지만 이 나무들 숲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토양, 뿌리, 잎 안에 그 수분들이 증발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열기가 이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가뭄뿐만 아니라 폭염의 강도가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 뭔가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대기를 덮이는데 그런 이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확실히 좀 다르고요. 실제 기상청에서 지금 뭐 기상청 본청이 이제 대전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예전에 있었던 대방동 쪽의 주변의 보라매 공원에서 실제 도심 지역하고 숲 지역하고의 그런 기온 차이를 관측을 차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한 3도 이상 높게 차이가 나고 실제 기온이 높은 도심열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많게는 10도 정도 숲과 일반 어떤 인공열이 좀 더해지는 콘크리트 도로들 뭐 아스팔트 도로들하고는 상당히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1: 그러면 뭐 시골 지방이 도심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겠네요.
2: 그러니까 더덥다고 할수 있겠죠. 뭐 시원하다라는 표현보다는
1: 덜
2: 똑같은 열기가
1: 덥다.
2: 있을 때더 더울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뜨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죠.
1: 도심에서는 그럼 열섬 현상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낮 동안에 더 덥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해가 지고 나면은 보통 이제 기온의 어떤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거는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이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하루 동안 보입니다. 뭐 계절도 마찬가지죠.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입추 절기가 결국에는 이 태양이 지구를 지나는 황도길에 따라서 24 절기로 나눠가지고 나누는 건데 이제는 가을의 과거와는 다르게 여름이 지났는데도 가을까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 열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이 어떻게 보면 열의 관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열이 유지가 되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열들이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밤동안에 오히려 얘네가 공기 중으로 열을 내보내는 그런 인공 역할, 보온재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중에 하나의 그런 어떤 도심들의 어떤 그런 도심의 밀집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그런 열대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1: 예.
2: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배 소장님,
0: 네.
1: 이게 도심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도심이어도 특별히 더 더운 지역이 있다.
0: 그렇죠. 그 방금 전에 이제 이동해 그가 궁금증에 따른 질문을 했던 또맹 전문가께서 답변해 주시면 바로 그런 녹지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 서울에서도요. 자, 덥다 그러면은 뭐 집이 어디고를 떠나서 어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너무 덥다.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서울에서. 이럴 때는 관악구,
1: 관악,
0: 서초구,
1: 서초,
0: 은평구 이쪽으로
1: 은평.
0: 가는 게 좋아요.
1: 아,
0: 왜 저기
1: 산이구나, 산.
0: 그렇죠. 산들 바람과 녹지 비중이 높다. 제가 그냥 이걸 뭐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스에 의해서 이제 결과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서울 맵 도시 열섬 지도를 보면 벌겋게 나타나는 지역 이런 데를 이제 피해 가시면 좋은데 그래서 좀 나눠보면 여기는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 장사 안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더위만 놓고 봤을 때 이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동북권의 밀집 지역 동대문구와 중랑구 노원구는 좀 더워요. 그러니까 녹지 비율이 낮고 고밀도 중구 상업지가 많으니까 금물에서 나오는 열 아까 명성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동대문구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녹지가 서울에서 가장 이 적은 수준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죠. 지표면 온도가 42에서 43도.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나 구로구나 금천구는 아스팔트. 그다음에 산업도 인공열 방출량이 많은 곳이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40도씨 안팎까지 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높은 빌딩 건물이 많은 종로나 중구 도심 강남대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형 앵커가 오늘 어디 가면 좀 더위를 피하겠어요? 그러면 관악구, 서초구, 은평구, 산림, 녹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
1: 알겠습니다.
0: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날씨 서울이 37도, 인천이 35, 수원이 36, 청주 36, 안동 36 뭐 이런데 태백이 28입니다. 아니 뭐 제일 그 남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백시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이게 다른 데와 10도 차이가 나게 시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2: 이 태백 지역의 평균 해발 고도, 그 도시의 평균 해발 고도가요, 900m예요.
1: 아, 높군요. 아,
2: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난해 겨울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태백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 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얼음 조각들이 다 녹았더라고요.
1: 아, 겨울에 따뜻해요?
2: 근데 그때 택시 그 이제 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백은 여름이죠 이러더라고요. 태백에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산무도시라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1: 모기.
2: 모기 없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모기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에어컨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열대야가 없습니다. 네, 그 작년에가 정말 드물게 폭염주의보가 유일하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도에서 태백이 뚫렸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폭염주의보가 2025년에 폭염주의보가 잠깐 내려졌었는데 지난 2013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이 지역에는 열대야가 빵일이었어요. 영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태백 지역을 가보면은 아파트 그냥 거기에는 이제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 동짜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도 적어도 한 50세대 정도는 살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실외기를 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공간 중에 실제 한 두세 가구만 실외기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가구들도 근래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해발고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런 질문 하세요.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우니까 더 뜨겁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은 지표면을 먼저 달군 다음에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공기층을 데우는 작업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 그 고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기압이 낮습니다. 근데 기압이 낮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온이 낮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30도를 넘는 그런 날들도 굉장히 드물고요. 예. 밤 동안에도 일단 습도도 낮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열대야가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태백으로 가셔야 됩니다.
1: 예, 예.
2: 여름.
0: 그러니까. 이동형 그런 저기 태백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우리가 더우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숨을 못 쉬겠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고지대에 가도 그런데 여기는 적당한 고지대. 또 1년 내내 쾌적한 또 날씨 이것 때문에 산소 도시 태백입니다. 슬로건이 브랜드 슬로건이.
1: 예.
0: 그 정도 좋다는 거죠. 네.
1: 그 사실 제가 여기 태백 출신이에요.
0: 아.
1: 우리 어머니 고향이 그러세요? 어머니 고향이 태백이어서 아버지 고향은 안동이고. 예. 그 제가 여기서 7살까지 살다가 아버지 고향으로 갔어요.
0: 그랬단 말인가?
1: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강원도 사투리예요?
0: 태백 사투리 아니에요? 네.
1: 이게 이제 그 당시는 태백시가 아니고 삼척군 시절 때 삼척군 장성읍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태백에
0: 제일 잘 되신 분이네요. 그 출신.
1: 삼척군 출신으로. 예. 네, 근데 태백이 지금 뭐 탄광도 다 폐광됐고 해서 사실은 인구도 많이 줄었고 먹고 살 게 많이 없다. 젊은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저는 이걸 좀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석탄 박물관 이런 거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태백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열대야 얘기해 주셨는데 열대야 극복 방법 혹시 있습니까? 아까 94년 여러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94년대는 막 정말 그 돗자리 같은 거 들고 막 밖으로 나가서 도로 옆에 맞아요. 누워서 막 수박 먹고 이랬거든요. 이 열대야를 에어컨 말고 에어컨 없이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2: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네. 전문가로서 하기보다는 저는 냉방의 효과가 사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제습이 되건 뭐가 되건 일단 습도가 높고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가지고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에는 기온을 낮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23도만 넘더라도 활동하는데도 지장을 받는 그런 온도인데 실제 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초열대야라고 해서 30도를 웃도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실제 뭐 서울도 지난 밤 같은 경우에도 27, 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때에 가장 최저기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가 뜨기 직전의 기온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잠 좀 자자라고 할 때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장 효과는 그 기온을 낮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뭐 체온을 낮춰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체온을 낮춘다고 차가운 물로 샤워 한번 하면은 순간적인 거는 좋을지는 모르더라도 실제 외부 공기가 녹기 때문에 결국에 잠에서 깨서 다시 시원한 걸 찾습니다.
1: 좋지 않다.
2: 그래서 저는 대신에 에어컨을 틀기는 한데 그 이제 난방비 냉방비 예, 예.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렇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실제 그 설정 온도를 맞추고 나서 이 설정 온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은 그 냉방기가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그만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바깥에 외출할 때도 설정 온도를 맞춰 놓고서 요즘에 절전 기능들만 잘 해 놓으면은 껐다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켜 가지고 실제 높아진 온도 안에서 설정 온도보다 떨어지는 그때 가동하는 전력보다 어느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고 그 에어컨을 사용을 하면서 전력비를 조금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쓰는 방법은 네. 일단 자기 전에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서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자기 직전에 제습으로 돌립니다.
0: 아,
1: 그러면 조금 냉방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2: 너무 추워서요. 그게 너무 세게 들잖아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찬물 샤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피부 표면 온도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잠드는 게 메커니즘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저는 최근에는 너무 추워서 깨고 또 너무 더워서 깨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몸에 그 체온이 환경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반대로 작용을 해요. 이 몸 큰일 났다. 다시 체온 올리자. 그러면 이제 잠 깨는 거죠.
0: 잠에서 계실 때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성부 다시 듣기를 하시면 되는데.
1: 그러면 잠이 더 안 올 것 네. 같은데. 그래요. 자, 아까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너무 덥다고 하면 예. 뭐 은평, 관악, 서초 그러니까 산이 있고 또 농림이 우거진 대로 가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그 그늘이 많은 경로를 찾아주는 어플이 있다 그래요?
0: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대학생이 개발을 했는데 이 그늘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이색 이 앱이나 또는 이색 지도 앱들이 많아요.
1: 예, 예.
0: 뭐 거지 맵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야장 맵도 있는데 이른바 이 앱의 이름은 그늘로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앱 다운 너무 덥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 시간대별로 이제 태양 고도 또 이제 건물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걸
1: 이제 그러면 그 앱을 켜면 딱 며칠 안 걸어도 되겠네요.
0: 그렇죠. 아. 심지어는 이게 야 이렇게 TMI 아니야 생각했는데 버스를 탈 때 어느 쪽 창가에 앉아야 햇빛을 덜 받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스가 동쪽으로 달리다가 서쪽으로 달리다가 북쪽으로 달리다가 남쪽으로 달리잖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 좀 그만 움직이세요. 막 이렇게 야단치는데 그래도 이런
1: 너무 뜨거운 움직여야죠.
0: 그렇죠. 네.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에어컨 정거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컨이 설치된 그런 쉼터가 있는 버스 정류장 요즘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류장에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 짧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폭염일 때 주로 어디를 가느냐 많이 예상하겠지만 이건 이제 데이터로 분석한 게 뭐 카드 사용을 어디서 하는

0: 이제 또 워드버스를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하는 건데 해봤더니 자 일단 폭염 때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실외는 안 돼. 실내 대피형 공간으로 갑니다. 어디냐?
1: 예전에 우리는 은행에 많이 갔던 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은행인데 요즘에는 뭐 이제 인천공항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도
1: 인천공항.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네요.
0: 낮에는 또 이렇게 이좀 흥미롭게 이용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뭐 주무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대형 쇼핑몰, 백화점 시원해. 볼 것도 많아. 또 배고픔 먹어도 돼. 또 도서관, 또 지하상가, 대형마트를 많이 가고 확실히 이런 데이터들 카드 이용이나 뭐 버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제일 더울 때죠. 이때는 급격하게 이동이 감소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거 이동여행과 관심이 높을 텐데 이렇게 폭염일 때 취약계층의 이동은 거의 없어요. 뭐냐? 고립이 돼버립니다. 이게 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심지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동을 못하는데 주로 우리가 쪽방이라고 얘기하는 고온 주거지에 그대로 체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1: 알겠습니다. 예.
0: 같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언제까지 더울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덥습니까?
2: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2: 지금과 같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언제까지인지, 올 여름의 폭염이 언제까지인지 두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극한 폭염은 오늘로 끝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아,
2: 네,
1: 다행이네요.
2: 다행히도 저도 기상청에 들어오기 직전에 발표된 특보를 보고서 아까 오후 4시 예, 발표됐거나 2시간 전이죠. 이제는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6시부터. 즉,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96% 이상의 전국의 200여 개가 넘는 곳들의 폭염주의보 내지는 경보, 폭염중대경보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4일째였었거든요.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한 10에서 20% 가까이 해제나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기압이 그 완고하게 상층, 상하층 간에 껴있던 그런 두 고기압이 이제 서로 손을 뗐습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동이 되고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뭐 39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상당했는데 일단 내일은 27도에서 36도. 그리고 일요일은 26도에서 35도 이게 전국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34도 이제는 35도 아래로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러면은 극한 폭염 정도는 수그러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40도 넘었다라고 해서 이게 여름 기온이었던 게 아니거든요. 33도 넘고 습도 넘으면은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의 그런 더위는 당분간 향후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열흘 동안에도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극한 더위의 폭염은 이제 오늘로 끝이고 주말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10일 동안에도 평년 여름보다는 좀 더운 여름 날씨 이어진다라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1: 예.
2: 다만 저기 동해안 쪽 강원 영동 지역 가신 분들은 비 많이 오거든요.
1: 예, 예.
2: 이때는 또 호우주의보 경보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시간당 강우량 많으니까요. 이제 좀 폭염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지역은 상당히 또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많은 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토요일은 강릉 포함해서 강원도 일부. 근데 일요일은 강원도와 또 경상북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제주도에 큰 비가 예고돼 있네요.
2: 소나기성 비지만 이제는 좀 불안정의 열기가 많이 쌓여지는 상황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라 좀 그런 불안정 때문에 기존에 살짝 지나가는 이제 소나기보다도 한 번 내릴 때 조금은 거세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황 정보 보셔야 돼요.
1: 근데 한번 싹 쏟아지면 더위는 약간 싹 가시는 거 아닙니까?
2: 그때만 살짝 가시죠.
1: 아,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이게 소나기와 비의 차이가 뭐냐면 만들어진 체계화된 비구름이 들어와서 내리느냐와 소나기는 갑자기 만들어진 구름이라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순간은 한 2, 3도 정도 떨어질지 몰라도 어설프게 습도 올려놓잖아요.
1: 예, 알겠습니다.
2: 죄송하지만 더덥습니다.
1: 아하. 예. 네, 오늘 이렇게 폭염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진다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번 주가 끝나갑니다만 더위는 끝날 여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혹시 야외 활동 하시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어주시는 등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Hey!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에서 노원구를 비롯해 기온이 40도를 넘는 관측 지점이 나오며 극한 폭염이 막바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 장비 관측 기록을 보면 오늘 오후 3시 28분 노원구에 설치된 장비에서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해제돼 폭염 경보로 완화됐습니다. 강원과 충북, 호남, 경북 일부 지역의 폭염 경보는 폭염주의보로 낮아졌고, 강원 영동과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노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수행했던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해당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전 위원장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전 위원장은 재임 중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 스웨덴 등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이 판정을 맡은 7경기에서 축구 대표팀이 무패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경기 주심을 본 심판의 국적은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축구대표팀은 이들이 관장한 7경기에서 5승 2무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해당 경기에 상대팀들이 이기기 어려운 강팀은 아니었지만 성접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센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위원회는 지난해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과 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14만여 건을 적발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했고 적발된 기관과 개인에 500억 원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 항공기에서 동체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면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국 내에 등록돼 운항 중인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등총 471대입니다. 항공 당국은 해당 기종 일부의 기내 앞쪽 주방과 전방 출입구 주변 보강재에 균열이 발견됐다며 항공사들의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해당 부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비행 중 비상문 덮개 이탈 사고가 발생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이번 균열 위험까지 드러나면서 안정성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오는 15일 광복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곡물 대금을 복납할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이후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곡물만 복납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6.4도, 습도는 51%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7: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을 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11: 이거 봤어? 황정민 배우 사생활 폭로.
12: 봤지. 요즘 영화 잘 나가던데 뭔 일이래?
11: 여자가 메시지랑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나 봐.
12: 그럼 진짜란 이야기야?
11: 그건 아니야. 소속사 입장도 완전 다르고 스토킹 신고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았던 모양이던데?
10: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반박했습니다.
13: 특히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폭로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10: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0: 지금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14: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 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10: 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14: 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게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0: 네,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씨는 여기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치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4: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 조치와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10: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14: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0: 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또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 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혹은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뭐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0: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보도된 것처럼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거나 관계가 끊긴 뒤에도 다시 연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일방적인 연락이 됐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동업자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어서 핵심은 관계의 이름보다 시점별 구체적 행동입니다.
1: 이 과정에서 사실 특히 논란이 된게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 씨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행여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우선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행위는 A씨의 접촉 방식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수 있어서 스토킹 혐의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연락이 차단된 뒤 가족을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계속했다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연락을 전해달라라는 정도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되진 않지만 해약을 알리거나 겁을 주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신상이나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 책임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례적인 문자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A씨는 황정민 씨와 나눈 것이다 주장하는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거 이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녹음했다라는 것과 그 파일을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나 음성이 필요 이상으로 퍼졌다면 사생활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엇을, 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어제 뭐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기존에는 A씨 측에서 공개했었던 그런 SNS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황정민 씨 측에서 대거 대화 내용을 또 오픈을 한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 재판에서는 SNS에 올라온 짧은 파일만 보지 않고 원본 녹음 파일과 전체 녹취록,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 같은 메타데이터, 실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음성 감정을 통해 편집 흔적과 동일인 여부를 또 확인하고 앞뒤 대화까지 제출받아 맥락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를 잘라서 공개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후 문장을 빼서 원래 의미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다면 증거 신빙성이 낮아지고 공개 행위의 명예훼손이나 음성권 침해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삭제한 부분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가 핵심입니다.
1: 그렇죠. 사실 그 어제 공개된 그 대화 내용을 봐도 A씨 측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황정민 씨 측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반복적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씨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한 이행이나 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연락이나 또는 이제 뭐 셀카 사진 전송 요구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그런 요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뭐 싹싹 빌었다. 뭐 진짜 두 손으로 빌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에서 과연 어떤 반박 자료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0: 네.
1: 그리고 A씨가 또 지금 이제 형사사건 말고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소주 사업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 같은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 실제 계약이 아닌 대화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뭐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이런 가벼운 제안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도 있을까요?
0: 네, 계약은 꼭 종이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나 메시지로도 무엇을 맡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자 라는 정도로 내용이나 역할, 보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분상 아이디어나 장래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황정민 씨가 사업이나 지피를 언급했고 A 씨가 일부 조사와 창작을 했다라는 주장까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수와 업무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 작업물 전달과 사용 여부, 수정 지시, 비용 협의 같은 자료가 계약 성립을 가를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When You Look Me In The Eye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올랐고요. 열기가 밤사이 이어지며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극한 폭염이 누그러들며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가 되겠지만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5도, 광주와 대구도 35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한남대교 목간 지점 6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와 3, 4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도 한강대교 지난 지점 5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반포대교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같은 반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에도 사고입니다.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한 3차로 추돌 사고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인천, 모레는 강원과 대구, 이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4: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0: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4: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2: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3: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2: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5: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죠.
2: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6: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2: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던 이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접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호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8: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7: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 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9: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분들만 수석 대변인입니다.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0: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이 무관하다고 할 때 그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7: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또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 조배수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가 먼저라면서 국민 여론이 성숙화된 이후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0: 오늘 평화 통일 고문 회의 원로들과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 사안은 통일부가 끌고 갈 일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업무 보고 과정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공론화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말이 빠진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절기 입추인 오늘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0: 네, 서울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고 또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2: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3: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4: 무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3: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5: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4: 공항진
5: 해서
4: YTN
5: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되느냐 안 되냐. 폭염 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2: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모두 해제돼 폭염경보로 완화됐습니다. 강원과 충북, 호남, 경북 일부 지역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낮아졌고 강원 영동과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2~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0: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데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6: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

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5: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6: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7: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9: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실외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4,006개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실외 활동을 중단하고 근무를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동 시간도 기존 월 30시간에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사업장도 냉방과 휴식 보장 등 관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정부가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오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를 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과 또 추가 예비 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돼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강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가스인 오존의 공습도 위험합니다.
2: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위험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환석 기자입니다.
10: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 쉴 때 기관지와 폐 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11: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과 격한 운동을 가고
12: 윤종민 환경연구관입니다.

0: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2: 경남 밀양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네, 이런 논에 물을 대고자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지자체는 예정된 물축제를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4: 공중을 가른 세찬 물줄기가 별을 적십니다. 물을 뿜은 건 산불 진화 차량의 방사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겪는 경남 밀양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5: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물 500톤가량을 공급합니다.
4: 산불 열기 속에서 화마와 악전 고토했던 진화 대원들은 이제 여름 열기 속에서 가뭄과 싸웁니다.
6: 네,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급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7: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재난 대응팀장입니다.
6: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정말 열심히 급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같은 날 밀양 도심 강변에 마련된 물놀이장. 일요일까지 열리는 지역 물축제가 한창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은 즐겁겠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물을 쓰는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8: 가뭄이 너무 심한데 물축제를 하는 것이 조금 좀 마음처럼 안 편하네요. 그래서 조금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농민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4: 가뭄 속에서 축제를 강행한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축제 기간 물 사용량을 줄였고 물을 많이 쓰는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 고심 끝에 축제를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7: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9: 저수형 축제로 개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앞으로도 이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가뭄 여파로 농업용수 제한 급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밀양. 한 지역에서 가뭄과 물놀이 축제가 동시에 벌어지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2: 내일부터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은 누그러지겠습니다.
3: 하지만 여전히 내륙에서는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또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 캐스터 나오시죠.
10: 네, 기상센터입니다.
2: 네, 서울에서 오늘도 최고 기온을 경신했죠?
10: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절기 입추입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지만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8월 3일부터 닷새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입추를 기준으로는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공식 기온으로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40.2도까지 오르면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에서도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서울에서는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체감 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 가까이 유지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그나마 내일부터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5도, 대전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무척 덥겠습니다.
3: 네,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를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내륙은 주말 내내 구름만 다소 많은 가운데 곳곳에 한때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50mm 이상, 경북 북동부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늘이 어두워질 경우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방파제나 방조제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2: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서초와 강남 선관위의 조작 정황도 포착해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등 모두 8곳의 지역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와 강남구 선관위에서의 통계 조작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차를 숨기려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일 아침 일종의 조작 지침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건데 해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합수본은 또 지역선관위의 투표자 수 수정 문의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보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에서 배우자 비공식 일정 수행을 위한 선관위 전담 직원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별도 일정에 동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본은 출장지에서의 업무 활동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3: 여야 모두 국민추천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2: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국회에서 개문발차 회의를 열고 일단 큰 잡음 없이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대한변협 등 외부기관에서 특검 후보 6명을 추천받은 뒤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로 한 겁니다.
13: 토요일까지 또 특검법상 추천을 하게 돼 있어서요.
7: 국민추천위원입니다.
13: 회의에서는 아마 결론을 내야
12: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정치권 시선은 온통 14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한 발자국 떨어져 특검 추천 절차를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가 답이란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른바 부정선거론 옹호 인사 등이 특별검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14: 대략 8월 중순 정도면 끝나는 일정으로 보고
7: 민주당
14: 있습니다.
7: 원내 대변인입니다.
12: 국민의힘도 좌우 어디로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가 특검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범위에선 여당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15: 부정 부실 선거 관리를
7: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내려면 어느 만큼의 수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12: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결과 공표 이후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구와 경북 김천, 경기 시흥 두개동 등 모두 네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 수사 특성상 여야 모두 긴장감 있게 추천 절차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국민추천위 구성 자체가 여야 3대3 구도인 만큼 기한 내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최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의 이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 건데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면서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6: 최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고 현장을 통제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질타했던 임 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는 2심에서도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부하 지휘관들도 1심에서와 같은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사실관계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선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번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검 측에 상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강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 이틀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3: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다시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7: 1.09% 오른 6,365로 장을 연 코스피는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한때 6,415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전장보다 0.6%, 38포인트가량 내린 6,259에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금지 법안을 검토한다거나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소식 등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0.22% 강보합인 23만 원대에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4.88% 급락한 1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 주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8: 30포인트 좀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한 종목이 한 60포인트 넘게 그 6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보합을 보였으면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원래 계속적으로 해왔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17: 이런 가운데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36% 내린 799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16.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가 분기 배당으로 보통 주 한 주에 375원을 현금 배당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SK하이닉스는 한 주당 배당금은 보통 주식 375원, 시가 배당률은 보통 주 0.02%로 배당금 총액은 2,480만 1,750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로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3분기 중 확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대출과 거래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여파로 43만 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비 대출 LTV 비율을 70%로 복원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0: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0: 국민의힘의 이딴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4: 한병도
3: 법안을
4: 민주당
3: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2: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5: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2: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6: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2: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7: 마영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4: 대통령 국민의힘 재경이 간사입니다.
2: 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주택 착공 물량 수치를 거론하면서 주택 공급 절벽 시장 장본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도 직격했는데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하고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정에 있었다며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8: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관련 글을 삭제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SNS에 네덜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 비판이 따르자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인천, 모레는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4: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0: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11: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4: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1: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9: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10: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정청래 잘 후보입니다. 이끌겠다.
9: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12: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9: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의

0: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1: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 정치원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0: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가 해킹 피해를 당해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블루웨이브 홈페이지에 회원 일부인 17,088명의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 2일로 추정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유는 외부 사이버 공격, 해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침의에 착수한 겁니다.
5: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자.
3: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6: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3: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뭐
6: 징계 해고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7: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3: 우종환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입니다.
7: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4: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회 참가한 팀들이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9: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이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8: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0: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3: 일어나진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섭취량이 확 줄고 유람 변화도 엄청난.
2: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남 광주 서구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 등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길 옆 연석과 부딪힌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차량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확보했고 국과수에서는 A씨 소변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제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 홍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격해지면서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사우디군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1명이 다쳤고 4살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공격으로 사우디 민간인이 대규모로 피해를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예멘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발휘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합니다.
5: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공격하기 몇 시간 전에 예멘 정부군에도 포격을 가해 역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점령 지역을 봉쇄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6: 봉쇄에는 봉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그 결과와 여파가 어떠하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5: 말이 반군이지 사실상 예멘의 실질적인 통치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 산하를 장악하고 군대는 물론 자체 행정 조직까지 운영하며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0: 이란의 사주를 받은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가 곧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공습을 단행하자 이라크 민병대 역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반군의 무력 충돌이 가열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이 형성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이란 전쟁 중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 태국 방콕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권총을 난사해 교사와 학생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의 집에서는 조부모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책상 밑에서 숨죽이며 몸을 피하고 있는 학생들. 교실 밖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종이 울리는 몇 초 사이에도 두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총소리가 그치자 교사들은 학생들을 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3: 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됐고 처음에는 총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입니다.
2: 북서부 쪽 논타브리주의 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교사와 학생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재학생으로 알려진 총격범은 학교 건물에 바리케이트까지 쳤다가 경찰 출동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9mm 권총을 사용하고 있었고 어깨 가방 안에는 탄창과 20에서 30발 정도 남은 탄환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입니다.
2: 총격을 벌인 학생의 집에서는 조부모까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가족을 상대로 총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3: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매우 슬픕니다. 사망한 분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태국 총리입니다.
2: 지난 2월에도 태국 남부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쏜 총에 교장이 맞아 숨지는 등 올해 벌써 교내 총격 사건만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태국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이미 유통되는 총기가 천만 정 이상이라 규제를 강화해도 대형 총격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드론이 공원으로 치킨과 음료를 배달하는 모습이 이제 수원에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1: 네, 수원시가 AI와 첨단 기술을 도시 곳곳에 적용하며 이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준 수원시장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5: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 네, 민선 9기가 이제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네. 일단 재선으로 다시 수원시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정책에 또 힘을 쏟으실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5: 네,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6: 이재준 경기 수원 특례시장입니다.
5: 함께 비전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실천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또 일 잘하는 시장 이렇게 인식되셔서 네. 아마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민선 9기의 주요 과제는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네. 첫 번째는 아직도 대한민국 생활비 문제가 팍팍합니다. 증권도 다소 활성화되고 메모리 반도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절감 프로그램 반값 생활비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 교통, 교육 분야에 무상교통, 무상의료 지원, 또 무상인강 같은 것을 실시해서 생활비를 전폭적으로 좀 줄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수원의 장점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는 겁니다.
4: 네.
5: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자랑스러운데요. 주로 연구 인력 4만 명 있습니다. 이미 과학기술부, 국토부, 뭐 모든 부처에서 인정했지 수원은 반도체 연구 중심 도시다 이렇게 인정했는데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와 바이오 기능을 더 합쳐서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1: 예. 네.
5: 세 번째

0: 현재는 또 수원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정조대왕이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정조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걸로 축제, 산업, 또 여러 가지 음식, 다양한 분야를 세워서 K컬처의 중심 도시로 서울만이 아닌 지방의 수원에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말씀하신 정책들이 이 시민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될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드론이 공원으로 치킨과 음료를 배달하는 모습이 있는 수원시다, 이제 이런 멘트를 저희가 했단 말이죠. 이게 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겁니까 이런 게?
0: 아마 여러분들이 로봇으로 배달하는 것은 간혹 방송이나 현장에서 보셨을 건데요. 예. 드론은 아마 수원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하늘로 드론이 배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광교호수공원이 60만 평이 굉장히 큽니다. 넓은 예. 면적인데요.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안전을 위해서 그냥 걷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편의점에 시설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산책길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또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이 날아가서 배송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피크닉 용품에서부터 물, 음료수, 뭐 대부분의 음식, 저 용품을 배달할 예, 수 있는 예. 거니까 아주 굉장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현재 이 광교호수공원을 6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이 네.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여러 공원, 예. 큰 면적에 있는 공원을 확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네, 뭐 생각해보니까 간단하고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최근에 이제 수원시가 AI 분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8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0: 어마어마했죠. 예.
2: 네, 그럼 이런 걸 발판으로 한다면 수원시가 앞으로 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0: 재작년부터 저희가 AI 스마트 정책국이라고 알려졌다.
3: 수원시가 AI와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며 첨단과학 연구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과 짚어봤습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0: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절기 입추인 오늘도 낮 동안에는 40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함께했습니다. 이 그래도 주말 동안 심한 폭염은 한풀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는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 2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35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후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많이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부간 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에서 정체가 남아 있고요. 이후로 장안교에서 월릉교,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 북부간 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는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현재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강변북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각각 시속 30km 안팎으로 밀리고 있고 강동쪽으로는 강변북로가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시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한남에서 양재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데요. 무더위의 기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6: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7: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8: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9: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7: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7: 텅 빈 놀이터도 가만

0: 40도입니다.
1: 근해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도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처럼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6: 일어나진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7: 젖소농장
6: 자신
7: 농장
6: 걸 해줘도 예?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협정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5: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절기 입추에도 수도권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저녁이 되어도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4: 주말인 내일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이지만 동해안에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8: 네,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해가 졌는데도 여전히 많이 덥죠?
8: 네, 이 시간에도 한낮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35도인데요. 밤인데도 습도가 높아서 한증막에 들어온 듯 뜨겁고 끈적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홍대거리에는 더위가 심한데도 오가는 시민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다만 시원한 실내를 찾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 속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로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대구 26도로 역시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5도, 대구도 35도로 오늘보다는 3, 4도가량 내려가며 극한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도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있어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15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접근과 야영을 자제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서쪽 지역은 33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철 바닷가를 찾는다면 갯바위나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3: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해당 심판들이 판정을 맡은 7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무패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여기에다가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여 원을 유흥비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0: 지난 2011년 9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윤빛가람의 시원한 프리킥 골로 5만에 거둔 2대0 승리. 또 이듬해 2월 이동국과 이근호의 연속골로 쿠웨이트를 2대0으로 꺾은 월드컵 지역 예선전. 2016년 문체부 감사에서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들입니다.
7: 쿠웨이트전이 굉장히 그 어려운 전
9: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7: 그 작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큰 산들이 많이 남아 있고.
0: 비단 이 두 경기만이 아닙니다.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성접대 경기는 모두 7경기, 8차례에 달합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식사 접대나 경기 후 음주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3경기를 포함한 이 경기들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적은 5승 2무, 무패였습니다.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오심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시기 축구협회 직원 18명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500여 회에 걸쳐 2억 1,600만 원을 결제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축구협회는 2013년 이후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은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지만 국제축구연맹 윤리 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에서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FIFA 차원의 징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3: 네, 대한축구협회가 심판진에게 성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또 홍명보전 감독 선임 과정 부당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3: 지금 법인카드로 성접대를 한 거를 긁은 건가요?
11: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시간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요. 법인카드로 이 심판진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부분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위를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고 조사를 해오다가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당시에 문제를 했던 경기가요. 올림픽 월드컵 예선전들, 국내에서 열리는 이 국제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친선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외국인 심판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외국인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관 10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기도 했고요. 몇십만 원 상당이 법인카드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죠. 법인카드로 이런 뭐 불법 안마시술소 같은 부분에서 결제를 했다는 것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인가.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굉장히 도덕적인 해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4: 참 민망한 일인데 당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심판진이 먼저 요구했고 판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1: 당시에 이 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협회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은요, 그러니까 관행처럼 행해졌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진들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해왔던 것이다라는 진술인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위치였기에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접대를 요구해도 된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지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당시에 행해졌던 그 경기 결과를 놓고 보자면 5승 2무, 그러니까 무패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적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강팀으로 여겨졌던, 이 상대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팀으로 여겨졌던 팀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실제로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그 감사 보고서가 등장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3: 네, 지금 밝혀진 게 2011년에서 2012년 열렸던 경기 결과와 관련된 건데, 관행이었다면, 그들의 말대로 관행이었다면 그 전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1: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시 그 문체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년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협회가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방만한 운행의 지적을 받았고, 2013년 이후에는 클린카드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법인카드를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관행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아 보여요. 2011년, 12년만의 문제를 국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접대에 법인카드를 버젓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사건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이루어진 이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좀 포괄적인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문제는 또 협회 측에서요, 관련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미 10여 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어서 정확히 사실관계 소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 예. 그리고 축구협회 직원 18명이 1,500회에 걸쳐서 이번에도 법인카드를 쓴 건데,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여기에서 2억 넘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11: 그렇죠. 뭐 유흥주점, 뭐 안마시술소, 골프장, 그러니까 이 사용한 내역들을 보자면 공금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들에서 썼던 거죠. 이 사용한 횟수도 상당하고요. 그 액수 역시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임직원들이 물론 업무를 하고 나서 식사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식사나 그 외에 뭐 회의 진행비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사나 회의가 골프장이나 유흥지점, 뭐 안마시술소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요. 법인카드라는 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장소, 시기, 방식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고 이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런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요,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 성접대 내용이 2016년 감사 과정에서 파악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공개된 것도 궁금하고, 이게 피파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11: 그렇죠. 이제 피파 징계로 이어지려면은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피파 자체적으로도 존재하는데요. 국제축구연맹의 그 윤리 강령을 보면은요, 위반 행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효가 피파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훌쩍 지나서 만약 딱 그때 그 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FIFA 차원의 징계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나갔었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경기들이 있었고, 만약 그 기간 이후에도 이런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체부의 감사 결과 이런 비위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도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분들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런 석점대 부분은 아마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성접대가 사실이라면 이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실제로 성접대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관련된 어떤 알선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질문도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예, 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죠.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11: 결국 이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어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이른바 이 빤집 면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들을 건너뛰었다면 거기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혹시 홍명보 감독 본인도 그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인의 선임 과정에서 좀 의아한 점은 없었는지 결국 그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 집중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습니다. 뭐 정명규 전 회장이라든가 이임생 전 이사의 뭐 휴대전화나 PC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해서 이 선임 결과 그리고 그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3: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경찰에 제19 감싸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경찰관이 낸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1: 충격적이죠. 이미 장윤기 사건, 그러니까 경찰의 초동 대응의 부실이 문제가 돼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이 수뇌부에서도 사과의 문을 발표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강의 해이함이 이미 문제가 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받고 그대로 도주를 해서 이게 물피 도주라고 하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제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지.
9: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편 경찰관이 낸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제19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0: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폴의 극부수 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장 루익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폴의 극부수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0: 장릭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방금 들으신 곡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입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0: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을 위해 신에게 맞선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는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줬고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사의 존재였기 때문에 간은 밤마다 다시 자라고 형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1: 이 이야기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0: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계몽주의 정신이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에게 자유와 지식을 가져다 준 영웅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간 정신을 찬양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런 해석은 굉장히 베토벤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작품은 지금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는데 베토벤 자신은 이 곡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면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마지막 피날레 테마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작곡 방식은 베토벤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0: 맞습니다. 이 로시니 같은 작곡가는 예전에 작곡한 곡들을 다시 가져다가 재활용했는데 베토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곡 듣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 정말 영웅 교향곡 4악장과 똑같죠.
1: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베토벤이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다룬 작곡가는 또 있다고 합니다.
1: 오늘 포레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리스트, 스크리아빈, 칼 오르프 같은 작곡가들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음악으로 남겼습니다.
0: 스트라비안스키가 작곡한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실제 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빛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까르미나 브라나의 작곡가 오르프는 프로메테우스를 오페라로 만들었고요. 현대 오페라 중에는 비교적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은 프로메테우스 연극 공연을 위한 서곡을 나중에 확대해서 교향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리스트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 그럼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년간 도단한 암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눈을 감으셨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던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오고요.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걸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상속 사건 이제 다루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 겪는 의뢰인들 종종 만나게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령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그 간병인이 아버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0: 네, 네.
1: 이렇게 되면 그 간병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자녀분들 의뢰를 받아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제 자녀가 사연자분과 배다른 동생 이렇게 두 명인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상속분이 각각 2분의 1씩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 배다른 동생한테 어머니 유산 반이나 나눠줘야 되는 걸까요?
1: 네, 배다른 동생이라면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것이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 친자녀가 아니죠. 다만 배다른 동생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머니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연자분께서는 이것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즉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이제 내

0: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인 걸 같은데요. 이미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도 가능한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다투어야 하는 이 친생자 관계 직접 당사자, 그 부모, 자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기타 이해 관계인이 제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부상 기재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이 배다른 형제 사이에 친자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상속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시거든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 어머니와 그 배다른 형제의 친자 관계는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즉, 배다른 동생은 원래부터 어머니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상속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 친생자 관계가 근데 이제 부존재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서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알려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친생자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적어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것은 입양 합의가 있을 것, 또뭐 15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 승낙이 있을 것, 또 실제로 신분적 생활 사실, 즉 같이 생활을 하였다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1: 이 판례의 취지는 양자를 입양했는데 입양 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 나머지 입양의 요건이 갖춰 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입양은 아닌 것 같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단독 상속권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가능해 보입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에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간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사연자분께서 배다른 형제의 얼굴도 한 번을 못 봤다고
0: 네,
1: 하셨거든요. 네,
0: 맞습니다.
1: 이거는 감호 양육 등 생활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하시면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사연자분께서 단독 상속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옆집에 임산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운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담배 연기가 계속 옆집으로 흘러들어갔고 피해 부부는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는데요. 내 집에서 피운 담배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금영구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사적인 공간이어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안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관리사무소의 사실 확인과 함께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흡연을 계속한 행위가 이웃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한 주민은 남편에게 50만 원, 임산부인 아내에게 100만 원, 모두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간접흡연 피해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사무소 민원기록과 피해일지 그리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집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책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종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예, 그나마 극한 더위의 기세는 조금 약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주말에는 제주와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에 5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자동차 전용도로 계속해서 강서쪽으로는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예, 특히 가양대교로 못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다시 마포대교 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내부산로는 양방향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요. 다만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에서는 잠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고,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2: 주말인 내일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4: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수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5: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3: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0: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더위를 피하려고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4: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데다가 습해가지고.
5: 건설 현장 작업자입니다.
4: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3: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6: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3: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7: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도록
5: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7: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을 했어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3: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전국 온열질환자 수가 어제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경남 밀양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2: 논에 물을 대고자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지자체는 예정된 물 축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9: 공중을 가는 세찬 물줄기가 별을 적십니다. 물을 뿜은 건 산불 진화 차량의 방사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겪는 경남 밀양에

0: 용수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1: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물 500톤가량을 공급합니다.
0: 산불 열기 속에서 파마와 악전 고투했던 진화 대원들은 이제 여름 열기 속에서 가뭄과 싸웁니다.
2: 네,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3: 김영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대응팀장입니다.
2: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정말 열심히 급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같은 날 밀양도심 강변에 마련된 물놀이장. 일요일까지 열리는 지역 물축제가 한창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은 즐겁겠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물을 쓰는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4: 가뭄이 너무 심한데 물축제를 하는 것이 조금 좀 마음적으로 안 편하네요. 그래서 조금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농민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0: 가뭄 속에서 축제를 강행한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축제 기간 물 사용량을 줄였고 물을 많이 쓰는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 고심 끝에
3: 이경수 경남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5: 조금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철수형 축제로 개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앞으로도 이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가뭄 여파로 농업용수 제한 급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밀양. 한 지역에서 가뭄과 물놀이 축제가 동시에 벌어지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6: 지난해 1230만 관중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추어 섰습니다.
7: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서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8: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9: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10: 장동철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입니다.
9: 어떠하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8: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1: 10개 구단 탄장
10: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11: 8-2로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8: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6: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7: 국민의힘의 이딴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 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3: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12: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4: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0: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1: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2: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3: 장동혁
2: 먹기로
3: 국민의힘
2: 폭등한
3: 대표입니다.
2: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1: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4: 마영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3: 배준영
4: 분들이
3: 국민의힘
4: 많았고,
3: 재경위
4: 덜
3: 간사입니다.
4: 똘똘한 제가 이제 더 똘똘한 제가 되고.
1: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장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캐기 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7: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8: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7: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 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점용 정비에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9: 정부에서 공급이 닭공을 얘기할
3: 명노준 서울시
9: 정책이면 반드시
3: 주택실장입니다.
9: 이주비는 좀 완화를 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어떠한 동의율도 조금 재건축처럼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7: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 대죄에도 모자랄 상황에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5: 강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6: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장중 하락 전환하며 다시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0: 1.09% 오른 6,365로 장을 연 코스피는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한때 6,415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전장보다 0.6%, 38포인트가량 내린 6,259에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금지 법안을 검토한다거나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소식 등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0.22% 강보합인 23만 원대에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4.88% 급락한 1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 주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30포인트 좀 넘게 빠졌잖아요.
0: 서상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3: 하이닉스 한 종목이 한 60포인트 넘게 그 6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보합을 보였으면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원래 계속적으로 해왔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10: 이런 가운데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36% 내린 799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16.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도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키우고 또 누군가는 그대로 머무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 차이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꾸준한 재무 설계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요, 경제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재무 설계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알찬 정보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 상담 요청하시고 싶다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0: 상담소.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첫 번째 청취자님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310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의 직장인입니다. 7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때 건강검진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도 다 정상이고 혈압,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면 보험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네, 그럼요. 충분히 도움이 되죠. 유병력 보험은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건강체 상품보다 보험료가 좀 더 높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고 혈압이나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실제로 청취자님들의 보험을 점검해 보면 이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청취자님처럼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이 보험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건강 상태가 예전이랑 비슷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저희는 보험 점검을 한 번씩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유병자 보험에 가입된 건데 그 사이 병원 다니고 있어도 왜 보험 점검을 해야 돼요?
2: 네,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전 유병력자 보험은 건강한 질병과 중대한 질병 사이에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정말 다양한 유병력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입원 기록이나 수술 기록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 다르고요. 또 회사마다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심사 기준이 다 달라서 나에게 유리한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0: 그렇군요. 현재 내 건강 상태에 꼭 맞는 좋은 조건의 보험을 선택할 기회 결국에는 점검에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님도 그렇게 점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2541번님입니다. 저는 57살의 주부입니다. 제가 암보험과 암치료비 보험이 여러 건 가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암치료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네요.
1: 네, 이제 진단비랑 다르게 이제 치료비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 많이들 헷갈리셔서 좀 질문을 주시는데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0: 아, 실손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지만 네. 암 치료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된다.
1: 맞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진단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 탈 일이 있을 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네. 되게 명쾌하네요. 질문 주신 청취자분 궁금증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건강 상태 좋아졌다면 보험 점검 받아보시길 추천한다. 암보험과 암치료비 보험, 실손보험과 다르게 중복 보상 가능하다. 맞죠?
2: 네. 정말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은 얼굴만 1등이 아니고 대단하세요. 바로 다 기억하시네요. 완벽하게 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 내용 굉장히 명쾌하기 때문에
1: 네,
0: 한 번에
1: 맞습니다.
0: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이렇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전문가의 즉석 답변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도 궁금한 게 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간단하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이분들처럼 길게 여러분들의 고민과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0: 구조대.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느덧 보험을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87만 원이나 됐어요. 이 보험 안전하게 설계된 걸까요?

0: 아, 더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돈도 벌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1: 아, 네. 저 부평역 갈게요. 부평역.
0: 알겠습니다. 부평역 지금 출발합니다. 아, 근데 손님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어떻게 또 듣고 따가셔. 제 목소리 좋은 걸. 저 이 목소리로 15년째 먹고 살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 일 하고 있어요.
0: 와, 15년이요? 한 직장에 15년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1: 그럼요. 15년 동안 제가 봐온 보험 상품도 얼마나 많다고요. 상품도 다양하지, 정보도 워낙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 출장도 다니고 그래요.
0: 와, 저도 운전만 20년인데 맨날 하루하루가 변수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잘 짜여진 게 맞는지 또 걱정도 됩니다.
1: 그렇죠. 보험은 뭐 맨날 가입해놔도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걱정들 하시니까요. 근데 기사님, 요즘에는 그 어플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보더라, 재무상담 해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던데. 굿머니 굿 와이프였나?
0: 와이프요?
1: 아닌가? 그 굿 와이? 굿 라이? 굿모닝? 아, 그래. 베리 굿 라이프. 베리 굿 라이프 같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내릴게요, 기사님.
0: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2: 기사님, 고민 있으세요? 이거 비타민 음료 하나 드세요.
0: 아, 땡큐. 근데 유대리는 암 치료보험 몇 개나 있어?
2: 저요? 한 개 있는데 저희 센터 자주 오시는 설계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개 더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저희 집이 가족력이 있어서요. 아니 잠깐, 암 치료보험? 기사님 이미 보험 든 거 있지 않아요?
0: 왜 없어? 많지. 근데 좀 불안하니까.
2: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나 준비하셨는데요?
0: 4개.
2: 네 개는 너무 많지 않나? 네 개면 보장받는 건지 보험료에 보장당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험 증권이 책 한 권 분량이겠는데요.
0: 암치료보험 네 개는 정말 많은 걸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설계사님이 다 좋은 거라고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87만 원 보험들, 이거 모두 꼭 필요한 건지 구조대 여러분, 도와주세요.
1: 그렇죠. 암보험 4개면은 진짜 보험 증권이 책 한 권 분량이
0: 맞습니다.
1: 되겠어요.
2: 네,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거부터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굿모닝 굿 와이프가 아니죠. 굿모닝 굿 라이프.
0: 네.
1: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굿머니를 또 굿모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2: 맞아요. 네.
1: 자, 굿모닝 굿 라이프.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방송입니다. 오늘 굿모닝 구조대원 출동 사연을 각색된 꽁트로 만나고 왔는데요. 인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신 50대 청취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보험들을 막 추가로 가입하다 보니까 월 납입 보험료가 혼자서 내는데 87만 원이 됐다. 점검 좀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구체적인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0: 네, 일단 청취자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 아내분을 폐암으로 떠나보내셨다라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때 이제 아내분 병간호를 하시면서 또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아내분만 이제 챙겨드렸는데 안타깝게 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표적 치료와 항암 비용으로 정말 많은 병원비를 부담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약간만 한 20만 원 정도가 넘었고 또 고가의 표적 치료까지 하시면서 암보험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되게 많이

0: 떨어진 분이 계신다면 뇌졸중에 관련된 보험으로 신경을 많이 또 쓰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주위의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보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1: 그렇죠. 네. 근데 왠지 그 주위 상황이 내 상황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0: 그렇죠.
1: 마음에
0: 네.
1: 나도 일단 대비를 해놓자라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건데 방송에서 뭐 어디 불났다, 화재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또는 내 사업장은 화재보험 돼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방송만 봐도 완전히 남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불안한데 내
0: 네.
1: 주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한테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먼저 보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분석을 할 때는 주위 상황이 아닌 현재 청취자님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보험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그렇죠. 전문가의 객관적인 눈을 통해 지금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이 뭔지를 체크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떤 게 가장 문제였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먼저 가입하신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니 청취자님께서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전체 보험료 87만 원 가운데 치매 보험이 12만 원, 종신 보험이 17만 원으로 두 상품에만 매달 29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청취자님께서는 당시 15년 정도 유지하면 목돈이 되는 저축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두 상품 모두 오래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 정도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청취자님의 보장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맞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유지했을 때 이 환급금과 또 지금 보험들을 정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 보험료만 잠시 멈추는 납입 중지를 했을 경우의 보장 내용과 환급금까지 모든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치매와 종신보험은 정리하는 것이 이 청취자님께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정리하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요, 이 치매보험을 15년짜리 저축 상품으로 알고 혹시 계셨던 걸까요?
2: 네, 치매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특정 연령대에서는 치매 보험이 납입이 완료가 되면 환급금이 원금 정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1: 네.
2: 그래서 치매를 저축으로 설명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그래서 청취자님도 15년 정도 유지하면 목돈이 돼서 저축되는 상품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0: 네.
1: 알고 보니 이 보험은 치매 보험이었다.
2: 네,
0: 맞습니다.
2: 치매 보험. 네.
1: 맞아요. 이 보험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눈다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저축 목적으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봤지만 또
0: 네.
1: 치매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처음이네요.
0: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치매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1: 내가
0: 합니다.
1: 내가 목돈으로 뭔가 수령할 만한, 탈 만한 돈이 있으니까
0: 맞아요.
2: 네. 네.
1: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사업비 제외하고 비용 제외하면
0: 그렇죠.
1: 나한테 남는 돈은 원금도 안 되는
0: 거죠.
2: 안
1: 되는
0: 네.
2: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맞아요. 원금 네. 안 되는 건 우리가 저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0: 맞습니다.
1: 맞아요. 정확하게
0: 네.
1: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보험들은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0: 네, 또 다르게 이제 눈에 띄는 보험이 있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을 3건이나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처음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이제 부족한 특약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건은 이름은 운전자 보험인데 실제로는 3만 원짜리 주택 화재 보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이제 뭐 택시 운전이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 운전자 보험자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건을 합쳐서 13만 원을 내고 계신 거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1: 그러게요. 아무리 이 영업용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0: 네.
1: 운전자 보험에 13만 원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은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세 보험 모두 보장가는 별개로 적립금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보장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 저축 성격의 적립금이 함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 후에 불필요한 적립금과 필요 없던 보장을 모두 빼고요.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드렸더니

0: 13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도 매달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도 이 보장성 보험에 적립금 넣는 건 좋지 않다라고
0: 그렇습니다.
1: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립금이 들어갔을 때는 내 보험료가 001으로 똑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0: 아닙니다.
1: 그럼요.
0: 이제
1: 반대인가요?
0: 만약에 보장성 보험으로만 딱 치면 뒷자리가 0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저축성으로 이제 적립금을 넣었을 때는 이제 000 이런 확률이 좀 생길 수는 있죠.
1: 아, 그러면은 내가 보장성으로 가입을 했는데 너무 내 보험료가 똑 떨어진다라고 했을
0: 뭐
1: 때는
0: 3만 원, 2만 5천 원 이러면
1: 네.
0: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1: 그럼 우리 청취자님도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13만 원 이렇게 똑 떨어졌으니까
2: 그렇죠.
0: 아닌
1: 그
0: 거죠.
1: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이렇게 맞춰서 똑 떨어지게 금액이 나온 거니까
0: 맞습니다. 네.
1: 점검의 대상이 될수 있겠다. 나도 치매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나중에 목돈 탈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또는 내 운전자 보험 보장성 보험도 금액이 이런데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상담 요청하시고요. 지금 사연 속의 기사님처럼 전문가 도움받아서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험 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암 치료비 보험만 4개였는데, 암 치료비 보험이 중간에 계속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때마다 우리 청취자님은 새로운 암 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모두 합쳐보니 18만 원이나 납입 중이셨어요. 여기에 2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16만 원이었고, 치아보험 6만 원, 상해보험도 3만 원을 별도로 가입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이 쌓이다 보니 매달 보험료가 87만 원까지 늘어난 것이었어요.
0: 네, 청취자님 암치료보험이 이제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들이 많아서 그중에 세 건은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암치료보험 한 건만 남기고 나머지 세 건의 암치료보험 13만 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청취자님이 어쨌든 아내분이 생전에 치료받으시면서 고생할 때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치료비 보험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치료비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이 주는 거좀 속상해하지 않으셨을까요?
2: 전혀 아니죠. 저희가 암 치료비 보험을 줄인 거지 보장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 치료비 보험료를 아끼는 대신 그동안 부족했던 보장을 더 채워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를 추가로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암보험은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진단비거든요.
1: 그러면은 청취자님은 오히려 암 진단비는 부족하고 암 치료비 위주로만 여러 개 중복 가입도 있었으니까
0: 네.
1: 진단 받았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기본으로 탄탄하게 구성하고 치료비를 보강해서 균형 잡힌 보장 안으로 좀 설계를 해 주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을 보니까 이암 진단비는 실손보험에 함께 들어있던 2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목돈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근데 반면에 암 치료보험은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내분께서 이 폐암 치료를 받으실 때이 치료비 부담이 정말 컸던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새 보험이 나올 때마다 이 치료비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2: 그런데 기존에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진단 후 5년만 보장, 10년만 보장처럼 일정 기간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장이 괜찮았던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치료비는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보험료를 활용해 부족했던 암 진단비를 2천만 원 추가로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암 치료비는 꼭 필요한 상품 하나를 남긴 뒤에 여기에 비급여 암 치료비 보장을 또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준비한 치료비 보장은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1: 와, 이제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장이 탄탄하게 구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상담 신청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만약에 암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다른 큰 질병이 먼저 찾아왔다면요, 기존 이 보험만으로는 보장의 빈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장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장 잘 만들고 보험

0: 생활료도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청춘자님 한 달에 87만 원이나 쓰고 계셨는데 얼마나 그 금액이 달라졌을지 청춘자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최종적으로 이제 8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46만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가 좀 떨어졌습니다. 일부 암 치료 부위 보험과 또 치료 치매 보험과 종신 보험 그리고 이제 치아 보험을 조정을 하면서 일단 보험료 부담을 많이 줄여놨고요. 필요 없던 운전자 보험의 적립금을 또 삭제를 하면서 보험료를 또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암 진단비와 간병비 그리고 뇌와 심장에 관한 치료비 보장을 새롭게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암뿐만이 아니라 3대 중증이죠. 뇌혈관과 심장 질환까지 좀 균형 있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2: 아, 그리고 상해보험은 그 활용도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2세대 실손보험도 현재 보장 내용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은 저희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로 하셨어요. 전환하는 시점이 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 아, 보험료 줄이시면서 좀 가계 부담 느끼셨던 그 마음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 내용을 듣고 4297님, 3652번님, 1336, 0706번님을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와의 이렇게 맞춤 재무점검 보험 상담 통해 내 고민도 덜어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신다는 우리 50대 기사님 보험 진단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보험료 줄이고 보장 채워드린 걸로 마무리가 다된 걸까요? 아니면 이후 더 다른 상담 내용이 있었을까요?
1: 네, 저에게 이제 한 가지 더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 청취자님은 이제 보험도 보험인데 또 노후 준비가 고민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줄여든 보험료 중에 이 30만 원은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연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줄인 보험료로 노후 연금까지 준비를 해드리면서 청취자님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아내분 없이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술도 많이 드셔가지고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도 근처에 살고 계신 따님들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고 계셨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연락드려서 재무나 보험 체크 전반을 잘 도와드리기로 약속도 드렸습니다. 운동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제 다시 운동하자고 연락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정리 마무리되면 다시 운동도 하시고 기운을 내보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술도 좀 줄이시겠대요.
0: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뭐든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사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힘내시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운동하시고 몸과 마음 다 튼튼해지시고 든든해지셨으면 좋겠는데 굿모닝 굿나이프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의 점검 통해 여러분들 보험 점검 그리고 엄두도 못 냈던 노후 대비 우리 집 재무설계 말끔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 든든하게 채우고 싶은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분이요.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고민의 주인공들 만나 뵙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게 뿌듯하시고 엄청 보람 되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청취자님들이 만족하시면 저희도 정말 기쁘거든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너무 크고요.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상담 후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제가 더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0: 그러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행하면서 네. 꼭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 드라마를 보는
2: 맞아요.
0: 기분이에요.
2: 네. 네. 네,
0: 그래서 막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되시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 이렇게 전문가분을 만나서 행복한 해피엔딩 마무리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막 퇴근길에 발걸음이 가볍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0: 이제 항상 현장에서 이런 고민거리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면서 행복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함 더 느끼시라고 제가 지금 막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님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답변을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자, 3102번님인데요. 저 남양주에서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60이 다가오는 청취자입니다. 간병보험, 치매보험 준비하라고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간병보험을 해야 되는지, 치매보험을 해야 되는지, 요양보험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물어보시네요.
0: 네, 물론 이제 개인별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질문해 주신 분의 이제 연령대 60대를 고려를 한다면
1: 네.
0: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저는 간병보험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왜죠?
0: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간병보험은 정말 제2의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장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간병보험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그다음 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류은주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2: 네, 저도 간병보험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간병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가입할 때 건강체크를 하거든요. 아프거나 질병 이력이 있으면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은 가입할 때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건강체크를 훨씬 더 간단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실 때 간병보험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두분 전문가 답변 정리해보면 노후 간병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이다. 특히 이 간병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3102번님께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어떻게 이렇게 또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행복함이
2: 네,
1: 느껴지시나요?
2: 행복합니다.
1: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류은주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가 되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 어려워하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보장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장 분석, 보장 체크,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퀸의 Somebody to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과 제주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가 남아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구리 암사대교 부근 3차로에서 현재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고장차 지점 앞두고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정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오늘 절기 입추였는데요.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서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8: 지역에 따라서는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10: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온도가
3: 고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서울의 노원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9: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1: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3: 공항진
11: 해서
3: YTN 폭염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1: 경보를 해제할 수 되느냐 안 되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9: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7: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8: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2: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

0: 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4: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3: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5: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 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3: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6: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7: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6: 타설 횟수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3: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경남 밀양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용수까지 부족한데요. 논에 물을 데려 이 산불 진화 차량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예정된 물축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공중을 가는 세찬 물줄기가 별을 적십니다. 물을 뿜은 건 산불 진화 차량의 방사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겪는 경남 밀양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9: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물 500톤가량을 공급합니다.
8: 산불 열기 속에서 화마와 악전 고토했던 진화 대원들은 이제 여름 열기 속에서 가뭄과 싸웁니다.
10: 네,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급수 지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청 산림 재난 대응 팀장입니다.
10: 뜨거운 태양의 날에서 정말 열심히 급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 같은 날 밀양 도심 강변에 마련된 물놀이장. 일요일까지 열리는 지역 물축제가 한창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은 즐겁겠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물을 쓰는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11: 가뭄이 너무 심한데 물축제라는 것이 조금 좀 마음적으로 안 편하네요.

0: 그래서 조금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농민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1: 가뭄 속에서 축제를 강행한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축제기간 물 사용량을 줄였고 물을 많이 쓰는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 고심 끝에 축제를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3: 이경숙 경남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2: 철수형 축제로 개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앞으로도 이 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가뭄 여파로 농업용수 제한 급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밀양. 한 지역에서 가뭄과 물놀이 축제가 동시에 벌어지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4: 네, 이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된 서울 폭염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이 밤더위도 극심합니다.
5: 이 시간에도 서울은 무더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6: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많이 덥다고요?
6: 네, 밤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여전히 후끈합니다. 지금도 서울은 33도 안팎을 웃돌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위가 심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홍대 거리 곳곳을 비춰봤습니다. 도심 곳곳이 붉게 보입니다. 한낮에 50에서 60도까지 올랐던 지면의 온도는 아직도 40도 안팎으로 열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 38도까지 오르면서 닷새째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더욱 기온이 높은데요. 밤 사이에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못한다면 서울에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전과 대구, 광주가 26도로 역시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만에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로 극한 더위는 다소 꺾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쪽 지역은 33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푹 잠들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기 어렵다면 통풍이 잘 되는 잠옷을 착용하시고 또 냉감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4: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5: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청년 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8: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7: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9: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7: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0: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7: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11: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3: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입니다.
11: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7: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장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0: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1: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4: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5: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4: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 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점용 정비에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6: 정부에서 공급이
7: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6: 정책이면 반드시 이주비는 좀 완화를 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어떠한 동의율도 조금 재건축자람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 대지에도 모자랄 상황에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나올 거라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가 충격을 줬는데요. 여기에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여 원을 유흥비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8: 지난 2011년 9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윤빛가람의 시원한 프리킥골로 5만에 거둔 2대0 승리. 또 이듬해 2월 이동국과 이근호의 연속골로 쿠웨이트를 2대0으로 꺾은 월드컵 지역 예선전. 2016년 문체부 감사에서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들입니다.
9: 쿠웨이트전이 굉장히 그 어려운 승부였지만
10: 최강희 전 축구대표팀 그 감독입니다.
9: 작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큰 산들이 많이 남아 있고
8: 비단 이 두 경기만이 아닙니다.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성접대 경기는 모두 7경기, 8차례에 달합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식사 접대나 경기 후 음주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3경기를 포함한 이 경기들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적은 5승 2무, 무패였습니다.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오심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시기 축구협회 직원 18명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500여 회에 걸쳐 2억 1,600만 원을 결제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축구협회는 2013년 이후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은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지만 국제축구연맹 윤리 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에서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FIFA 차원의 징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서초와 강남 선관위의 조작 정황도 포착해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등 모두 8곳의 지역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와 강남구 선관위에서의 통계 조작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차를 숨기려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일 아침 일종의 조작 지침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건데 해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지역선관위의 투표자 수 수정 문의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보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에서 배우자 비공식 일정 수행을 위한 선관위 전담 직원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별도 일정에 동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출장지에서의 업무 활동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경찰청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피제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또 하반기 인사에 맞춰 내부 비리 수사대를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감독을 받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해 외부 민간개방직의 지휘를 받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3: 강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 이틀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장중에서 하락 전환하며 다시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1.09% 오른 6,365로 장을 연 코스피는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한때 6,415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전장보다 0.6%, 38포인트가량 내린 6,259에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금지 법안을 검토한다거나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소식 등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0.22% 강보합인 23만 원대에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4.88% 급락한 1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주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2: 30포인트 좀 넘게 빠졌잖아요.
13: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12: 한 종목이 한 60포인트 넘게 6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14: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보합을 보였

0: 있으면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이 원래 계속해서 회수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1: 이런 가운데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36% 내린 799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16.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에 따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면서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를 이용하되 이후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은 이란이 단독으로, 출항은 오만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속한 해협 재개방을 언급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 저는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더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무기 재고는 다소 빠듯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 다른 일부 탄약은 다소 빠듯하지만 매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고집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겨주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 관행에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위헌 판결로 출생 시민권 폐지안이 막히자 관광비자를 악용한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백악관은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지 한 달여 만에 출산 관광 차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층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4: 부유층이 출생 시민권을 이용해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지주와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돈으로 시민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돕는 알선 업체와 브로커 등 관련 단체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4: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아이를 낳아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챙겨 떠나는 겁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5: 이와 별도로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원천 배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곧바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임신부의 미국 입국 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향하는 순수한 태교 여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 제동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강행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용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4: 부동산 대표입니다.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0: 예, 여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5: 뭐 낯설지 않은 풍경이긴 한데요. 네.
3: 근데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5: 따지자면 뭐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어쨌든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도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이견은 민간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이게 이제 오 시장 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지금 막혀있는 주택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 순증하는 이제 그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네. 대규모 주택 멸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 게다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투기를 동반할 가능성,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 부작용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네. 핵심적인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이게 절충 가능성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속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유유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하게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규제나 아니면 뭐 지나치게 느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숨통을 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오늘 아마 회의에서도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예상을 합니다.
0: 예. 지금 박 의원께서 이제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들, 서울시와 정부의 이제 입장 이런 거는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야 사이에 그리고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사이에 공급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3: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1: 방식이 다른데요. 예. 제가 이제 그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안을 하자면 지금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용산이라든지 태릉 공급 계획.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약속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보고서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정비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그러는데 예. 그 보고서 국민들 바빠서 읽을 시간은 없고요. 요약해서 정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요약해서 공표해 주세요. 그럼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이나 서울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요번에 문제가 된 거는 공급 계획도 지금 그렇지만 실제

0: 요약해서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의 방법으로 집을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이제 정부 회의 요 잠깐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놀라운 대안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보트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해서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저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정책 대안은 아니고요. 황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저런 제안을 했다가 논란이
1: 그렇죠.
2: 되니까
1: 개인적인 차원이었죠.
2: 지금 그 글은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여론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주거사다리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끊긴 상황이고 과거에 저희가 예를 들어 청년 시절에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만 했어요. 그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 그때도 비싸다고 느끼긴 했었죠.
2: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위로는 못할 망정 저런 식으로 다소는 좀 허무맹랑한 네. 대안을 제시해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황희 의원부터 가서 버스에서 살아봐라. 저분이 지역구가 목동이고 아마 목동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 청년들한테 뭐 캠핑하는 것도 아닌데 버스에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요. 좀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각별하게 공직자들이 뭐 일상적으로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그 말조심을 해야 되고 표현 하나에도 좀 예민하게 유의해야 되는데 황희 의원은 장관을 지내보셨잖아요. 그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위반이 되고 그 정책이 어떤 효과에 미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런 말씀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1: 네. 이 이야기를 이제 그 SNS에 올리면서 황희 의원이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한 대에 한 5천만 원 이 정도로만 잡아도 만세 되면은 전체 5천억 원이면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올렸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과거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김용범 실장의 따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정말 화가 그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굉장히 그 논란되는 맞아요. 해프닝 벌인 거 기억하시죠?
1: 우상호 수석이 막 옆에서 말리고.
0: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황희 의원에게 당신 청년 자식들부터 그 버스 리모델링 해갖고 5천만 원짜리 거기서 먼저 살게 하고 좋으면은 다른 집 자식들에게도 권하라 이렇게 하면은 황희 의원은 화를 낼까 아니면은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살게 할까 잠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목동 아파트에 산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짜리 버스에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청년들의 지지가 전부 곤두박질 쳐서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2030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제가 볼 때 이 황희 의원의 이러한 아이디어 제시로 2030 청년 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완전 결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는 왜 동남아시아 가보면 수상가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버스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모듈 하우스를 생각했나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삼성하고 LG가 아마 모듈 하우스 지금 뭐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지을 수는 있는데요. 네.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듈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한 만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굉장히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후회해야 마땅한 것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삭제를 했던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지금 오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뭐 시간 오늘도 많이 걸렸습니다. 한 6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그러고. 주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1: 오늘 아마 그 중점을 두고 논의한 거는 공급 대책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두 차례 주택 공급 그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태릉 골프장, 그리고 과천 경마장 부지, 또 용산 정비창 부지 등등을 포함해서 이 서울에 주요 이제 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유지들을 통해서 6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비아파트 이 공급 계획을 11만 호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이번에 한 5만 호 정도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아직 어느 지역에 언제쯤 뭐 어떻게 발표를 하겠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점검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 규제가 지금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무주택자들이나 신혼 부부나 청년들이나 여기까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예, 못하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규제도 조금 차별화해서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완화된 그런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된 대책을 언제쯤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소 조금 조금 이번 정부의 그 일련의 세제 대책이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공급 부족 그 지적이 있는데 네. 이게 세제 대책부터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그 발표 기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네. 조금 공급 계획 발표를 당겨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 규제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저항이 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1이면 다음 주 뭐 원래 계획은 다음 주를 잡았는데 그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이제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백서를 네. 김용범 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2: 네.
0: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2: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뭐 멸실되는 집들이 있어서 별로 뭐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요. 예를 든다면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해서 30층을 만든다. 또 요새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한 15층 되는 아파트를 해서 30몇 층을 만든다. 그리고 층수가 올라가는데 집이 안 늘어난다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가지고선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다 지금 재건축하고 뭐 정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치솟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 눈이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왔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잘해서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보수 지지자들로 늘어난다. 이런 게 아주 프레임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그 백서를 한 번쯤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의 성과가 있으면 공이 보수 정당 시장과 민주당이 같이 그 공을 나눠 갖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0: 예.
2: 그리고 집을 좀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천하고 용산하고 뭐 태능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태능 주민들이 반대하느니 뭐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그렇죠. 되고 있는 거고.
0: 그 교통 그 병목 형상 같은 거.

0: 그런 것 때문에 또
1: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는 집을 늘리더라도 집을 성냥갑처럼 이렇게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갈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표에 연동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도 그 정권이 참 잘했네 소리를 듣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말인 내일은 이제 제주하고 인천, 모레 일요일에는 강원하고 대구 경북, 이제 TK 지역에서 이제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이 근데 오늘 전부 호남으로 갔더라고요.
2: 예.
0: 예.
2: 이미 이제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은 투표가 끝났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이게 이제 민주당 그렇죠. 순회 경선 방식이
3: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합동 연설회를 하는 방식이어서 그러네요. ARS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의 투표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은 호남에 집중하는 게 뭐 선거 캠페인의 그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그러네요. 보고 그래서 이제 모든 당권주자들이 호남에 가서 집중적인 그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주 결과는 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겼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정청래 후보가 연고도 있고 또 부울경에서 거기가 이제 친노 친문 당원들도 많고 노사마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우세하지 않겠냐. 그러나 우세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그 차이가 미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청래 후보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인천 제주나 대구 경북 투표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당원 수는 작은데 투표 참여 열기는 굉장히 뜨겁고
0: 예.
2: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부산에 버금갈 정도로
0: 예.
2: 뭐 제주는 상대적으로 낮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연고지이기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이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은 결국 이제 승부의 향배는 호남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수도권까지 예.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들이 네, 대체적으로는 그 공통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초반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 그리고 그 투표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읽힐지
0: 예.
2: 그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게 제주하고 인천, 모레 강원, 대구, 경북이 다 합쳐도 이게 전체 한 11% 정도?
1: 네.
0: 차지한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하고 수도권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최대 승부처 어디로 보세요?
1: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국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요 양당이 아직까지도 인구 비례와 관련해가지고 당원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분포가 다르다는
3: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1: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호남이 권리당원이 많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이 책임당원이 많은 그래서 이거를 당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전국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그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튼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는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그리고 이제 수도권
0: 네.
1: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 그 지금 투표함은 열리고 있지만 결국은 클라이맥스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가 열어져야 예. 이제 향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1순위에서 과반이 승자가 나올 것인지
0: 예.
1: 아니면은 결국은 선호 투표로 해갖고 3위를 한 사람의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 것인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또 이번 주에는 또 인천 가는데 인천에 또 이제 송영길 후보의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제 고향이기도 해서 그 변수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 그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회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런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4: 정청래 후보가 이걸 무리하게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총리를 어떻게 책임론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당의 잘못이다, 이것은 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5: 저는 10년 전에 컷오프가 됐어요.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5: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02년도 그때 노사모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되겠다.

0: 제가 의리하나는 의리의리합니다.
1: 지금 이인재처럼 대통령이나 이쪽
2: 성명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정청래 후보잖아요. 오히려 이인재의 모습을 정청래 후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3: 자, 보신 것처럼 이제 ETF 책임론이라든가 또 탈당 이력 등을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더라도 당이 극심한 내홍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4: 뭐 아슬아슬하다는 그 우려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세 분 다 사실은 당대표를 지내신 분, 총리를 지내신 분, 대표적인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이고 때문에 조금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선이 없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3: 예.
4: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뭐 신천지 등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면서 다 제명하겠다. 제명이라기보다 윤리위 회부해서 징계하겠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윤리위를 거론을 하고 과거의 뭐 이제 배신 정책을 언급을 하고 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아주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3: 예.
4: 선거 끝나도 후유증이 꽤 남지 않을까 싶고 후유증이 좀 덜 남으려면 승부가 선명하게 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분이 이기더라도
3: 예.
4: 좀 크게 이겨야 과반 이상. 그래야 이제 진쪽이 승복하고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선거 이후에 부작용이 작은데 그게 아니고 선명하게 승부가 안 갈리고 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호 투표를 열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승부가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형식적으로는 승복을 하더라도 내심 승복이 되겠어요?
3: 예.
4: 그러면은 이런 갈등이 다음 총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뭐 거의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이나 대선 후보 경쟁 후유증으로 분당한 이후에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서로 있어서 그렇게까지 당이 깨지진 않을 거다라는 또 한편의 관측도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감정적 그 대립이 고조돼 있고
3: 예.
4: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금기 없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비판도 적정한 수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위가 없다시피 합니다.
3: 예.
4: 아직 토론이 한 번 남았고 또 호남 지역 경선이 남았는데 민주당 그 안팎에서는 조금 절제된 그런 경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노사모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과거에 관한 그런 일종의 이제 뭐랄까 파묘? 이런 경쟁만 있을 뿐이지
3: 예.
4: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정의 미래를 말하는 경쟁이 너무 없다. 그런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렇군요.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고 앞서서 이제 녹취도 들어봤습니다만 노사모를 둘러싼 공방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정청래 후보가 친노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5: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노사모가 2019년에 다 없어졌다, 해체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청래 대표의 그 정치의 궤적을 보니까 처음에는 노사모로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데 2007년에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완전히 정통민주당 그러니까는 그 노사모 쪽하고 거리를 두는 그랬다는 주장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이 노사모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3: 예.
5: 과거에 노사모 전 대표였던 분이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는 노사모도 아니었다. 마치 친노 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어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과거 얘기만 하고 파묘, 적통, 또 뭐 의리, 배신 이런 얘기만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금 그 민주당원의 권리당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3: 예.
5: 이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3: 예.
5: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들로부터 지지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노사연 모였다.

0: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 저 사람 노사모 아니, 친노적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안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많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폐지하면서 어쨌든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못하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이념 지향적이고 또 노사모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그런 권리당원이 많은 게 아닌가.
1: 예.
0: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1: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 방식의 1인 1표제로 되고 어쨌든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 이제 지지를 호소하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실언 논란을 빚었던 서범수 진정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징계를 하는 주체 윤리위도 지금 우종환 부위원장하고 황경선 의원이 윤민우 위원장 사퇴를 주장을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퇴를 해서 7명에서 5명으로 다시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지금 몇 번째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또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연히 어쨌든 윤리위 내에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하라. 근데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고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서범수 의원 또 뭐 진종호 의원 그 이전에 조경태 의원 윤리위 징계가 개시가 됐는데 윤리위에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까 이런 논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 같고요.
1: 예.
2: 물론 개개인들이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을 했느냐 뭐 저는 했다고 봅니다.
1: 예.
2: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도 그 자체로서 이제 충실한 어떤 그 절차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실하다 보면 이게 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거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피할 길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나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뭐 세 명의 윤리위원이 징계 개시를 하고 근데 이랬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윤리위원들이 이런저런 일을 사임을 한다 그래도
1: 예.
2: 이게 최대 정원은 9명이라 그래요, 윤리위원회가. 근데 그 중에 3명만 회의에 참석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 윤리 결정으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이제 그런 징계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1: 예.
2: 이제 그런 어떤 징계 결정의 무거움과 그 과정의 엄정해야 함 에 비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의 그런 엄정함을 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도구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는 글쎄요. 어떤 징계 결정이나 징계 논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 징계 대상이 서범수, 뭐 조경태, 진종, 거기다가 이제 권영진 의원까지 합치면 모두 이제 친한계거나 아니면 이제 비당권파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형평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근데 그 형평성 논란에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제 그런 비당권파들만 이제 그 징계 물론 이제 징계 대상으로는 뭐 당권파들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당권파들까지 형평성 있게 징계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개혁과 혁신의 편에 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좀 더 진정성을 보이고 특히 그 당 내외에 좀 더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당권파,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주류 세력에게 빌미를 자꾸 줬다라는
1: 예.
0: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가 내부의 내용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우리 사퇴할 테니 윤리위원장 당신 나가. 자격이 없어. 더군다나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하고 지금 뭔가 조율하고 정보가 나가는 그런 정황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데
1: 예.
0: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0: 여기 없거든요. 이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최근에 그 돌려차기에서의 그 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지금 당권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 또 중도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미국 방문해서 각종 총극과 논란을 일으켜도 거기에 대한 비판에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또 자기네들 그 당권파 사이에 막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관련해서 아직 별 얘기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1: 예.
0: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돌려차기도 그렇고요. 이런 면에서 뭔가 우리는 이렇게 반성할 사항이 되면은 확실하게 반성합니다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그 국민의힘의 전전긍긍하고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아 그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저렇게 나오는 게 진짜 보수야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1: 예.
0: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변수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는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절개상 입추지만 더위의 기세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또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개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3: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불문 양산을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4: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5: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3: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6: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3: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정도입니다.
1: 근해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4: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5: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6: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5: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7: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5: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8: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5: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9: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5: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6: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5: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0: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5: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이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12: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섰습니다.
4: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0: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13: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14: 장동철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입니다.
13: 어떻게든 리그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0: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5: 10개 구단 탄장
14: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15: 8대 2로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0: KBO는

0: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극한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들도 지치고 있습니다.
2: 입맛까지 잃어 건강을 해칠까 특별식에 진흙 목욕까지 제공됐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 따가운 쇠약볕에 동물들도 하나같이 그늘로 몸을 피합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는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4: 이렇게 그늘

0: 처져 있는 것처럼.
1: 계속된 폭염에 입맛까지 잃은 동물들을 위해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호랑이는 수북이 쌓인 얼음 더미를 헤치고 차가운 고기를 골라 먹고 곰도 얼음 과자를 반깁니다. 하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한 과일과 채소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원숭이들은 얼음 연못에서 느긋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코끼리는 진흙 샤워까지 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2: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네,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3: 사육사입니다.
2: 하기 위해서 모래목욕, 물목욕, 진흙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사육사들도 그걸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1: 더운 나라에서 온 동물까지도 얼음 특별식과 냉기에 기대 극한 더위를 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낮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5: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6: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5: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 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7: 정부에서 공급이 닭공을 얘기할
8: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7: 이주비는 좀 완화를 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어떠한 동의율도 조금 재건축자람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5: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 대지에도 모자랄 상황에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경기,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김포, 의왕, 진천, 서울 서초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 국민추천위원회에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0: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국회에서 개문발차 회의를 열고 일단 큰 잡음 없이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대한변협 등 외부기관에서 특검 후보 6명을 추천받은 뒤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로 한 겁니다.
3: 토요일까지 또 특검법상 추천을 하게
8: 됐어요. 조기현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입니다.
3: 아마 결론을 내야.
0: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이 누가 될지가 최대 관건으로 정치권 시선은 온통 14일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한 발자국 떨어져 특검 추천 절차를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해체가 답이란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른바 부정선거론 옹호 인사 등이 특별검사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9: 대략 8월 중순 정도면 끝나는 일정으로
8: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0: 국민의힘도 좌우 어디로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가 특검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범위에선 여당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10: 부정 부실
8: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밝혀내려면 어느 만큼의 수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0: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결과 공표 이후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구와 경북 김천, 경기 시흥 두개동 등 모두 네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검 수사 특성상 여야 모두 긴장감 있게 추천 절차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국민추천위 구성 자체가 여야 3대 3 구도인 만큼 기한 내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센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과 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14만여 건을 적발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했고 적발된 기관과 개인의 500억 원에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됐는데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최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게

0: 이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고 현장을 통제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질타했던 임 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는 2심에서도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부하 지휘관들도 1심에서와 같은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사실관계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선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번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검 측에 상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기소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2: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유 의원이 관저 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2023년 2에서 3월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감사를 무마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나 문답 조사를 막았고 업체 관계자의 대면 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유 의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 1963년 유병호 감사위원입니다. 직을 걸고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입니다.
2: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나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구금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박 전 장관에게 교정 여력 점검 지시를 좀 받으셨나요?
2: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감사원은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에서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견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이 법으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을 참고해 만든 것임을 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통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

0: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법 통과 당시부터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들 역시 이번 항의 서한의 주역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정부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수입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운영 중인 한화 큐셀과 텍사스주의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OCI 등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해외 덤핑 방지를 이유로 폴리실리콘 최저 수입가를 킬로그램당 $21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제 퇴임 때쯤이면 미국이 반도체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2년 다니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폴리실리콘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비중은 2~3%에 불과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 반면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해 각각 조지아와 텍사스에서 시설을 운영 중인 한화 큐셀과 OCI 등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한화 큐셀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80%를 장악한 폴리실리콘 시장 지배력을 줄이려고 10년 넘게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태양광 패널 가격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 차질과 미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인천, 모레는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8: 일자리도 생기고
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8: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5: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6: 이재명 대통령과
7: 정청래 후보입니다.
6: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5: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9: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죠.
5: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10: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5: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정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12: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7: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무리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13: 장동혁 대표의
7: 박준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윤리위에서 징계 회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4: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7: 우종환
14: 게
7: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입니다.
14: 당 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11: 7인 체제 일주일여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5선 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먼저라며 국민 여론이 성숙화된 이후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들과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 사안은 통일부가 끌고 갈 일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공론화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말이 빠진 거라며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한 건

0: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가 폭염을 이유로 5일과 6일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틀치 경기가 전체 취소된 건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으로 경기장에서 관중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4일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 경기에서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8회 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9분간 중단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BO는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로 발표한 상태였는데요. 폭염주의보에는 경기 정상 개최, 폭염경보에는 경기 시작 시간 최대 1시간 지연 가능, 폭염중대경보에는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 중에 응급 상황이 잇따르자 KBO는 5일과 6일의 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잠실, 광주, 인천, 대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0경기가 미뤄졌습니다. KBO는 6일 긴급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경기 운영기준과 안전대책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 취소된 경기들은 추후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폴의 극부수 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장 류익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폴의 극부수 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장릭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입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1: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을 위해 신에게 맞선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는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줬고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사의 존재였기 때문에 간은 밤마다 다시 자라고 형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0: 이 이야기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1: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계몽주의 정신이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에게 자유와 지식을 가져다 준 영웅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간 정신을 찬양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해석은 굉장히 베토벤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작품은 지금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는데 베토벤 자신은 이 곡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면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마지막 피날레 테마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작곡 방식은 베토벤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이 로시니 같은 작곡가는 예전에 작곡한 곡들을 다시 가져다가 재활용했는데 베토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곡 듣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 정말 영웅 교향곡 4악장과 똑같죠.
1: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베토벤이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다룬 작곡가는 또 있다고 합니다.
1: 오늘 포레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리스트, 스크리아빈, 칼 오르프 같은 작곡가들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음악으로 남겼습니다.
0: 스트라비안스키가 작곡한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실제 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빛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까르미나 브라나의 작곡가 오르프는 프로메테우스를 오페라로 만들었고요. 현대 오페라 중에는 비교적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은 프로메테우스 연극 공연을 위한 서곡을 나중에 확대해서 교향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리스트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 그럼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그래서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FIFA 차원의 징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8: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서초와 강남 선관위의 조작 정황도 포착해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9: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동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충북 등 모두 8곳의 지역 선관위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의왕과 김포, 진천 외에도 서울 서초와 강남구 선관위에서의 통계 조작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차를 숨기려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일 아침 일종의 조작 지침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건데 해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지역선관위의 투표자 수 수정 문의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보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에서 배우자 비공식 일정 수행을 위한 선관위 전담 직원이 동원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이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별도 일정에 동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합수부는 출장지에서의 업무 활동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9: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목추천위원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닷새 안에 특검 후보를 3명씩 모두 6명을 추천받고 이후 3일 안에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부실 선거관리 등을 진상 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최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됐는데요.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군영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고 현장을 통제했더라도 임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질타했던 임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는 2심에서도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부하 지휘관들도 1심에서와 같은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사실관계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선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임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번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상병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검 측에 상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하며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 감사원은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낮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 가경입니다.
1: 국민의힘의 이딴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 당내에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4: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3: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5: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네.
3: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6: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3: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7: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3: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장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강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에 이틀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1: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장중 하락 전환하며 다시 8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1.09% 오른 6,365로 장을 연 코스피는 밤사이 미국 증시의 약세 마감에도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며 한때 6,415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전장보다 0.6%, 38포인트가량 내린 6,259에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금지 법안을 검토한다거나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소식 등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0.22% 강보합인 23만 원대에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4.88% 급락한 14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 주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9: 30포인트 좀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한 종목이 한 60포인트 넘게 그 6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보합을 보였으면 오히려 상승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원래 계속적으로 해왔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8: 이런 가운데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36% 내린 799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16.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0: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개개인서 받기보단 죽는 게더 쉬울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절기상 입추지만 무더위 기세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7: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8: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9: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7: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7: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정도입니다.
1: 근해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춘,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5: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000

0: 1,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 일어나진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도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흡착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0: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 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폭염에 가뭄까지 겹친 울산에선 이번 주부터 사연댐의 취수가 중단되고 강물을 끌어다 공급하게 됩니다. 저수율이 떨어진 탓인데 4년 만에 취수 중단에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입니다. 30일 기준 사연댐의 저수율은 18%. 실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저수율은 3.6%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는 사연댐 치수가 중단되고 식수 공급은 전량 낙동강 원수로 이뤄집니다. 겨울이 아닌 한여름 가뭄으로 사연댐 치수가 중단되는 건 4년 만입니다. 농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푸르러야 할농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4: 한창 물이 차 있어야 하는 논은 바닥이 갈라졌고 벼의 잎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3: 마을 저수지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5: 7월부터 8월 중순까지가 출수기입니다. 해서 물이 제일 필요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수지가 말라 있고 지금 지하수를 깊이를 4, 50m 더 내려도 물이 없는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3: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오로지 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이 길어지면서 작물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6: 비가 없어가지고 생육 시기에 멈춰가지고 지금 알곡을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라서 고사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료 가치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민으로서는 억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가뭄으로 인해 올해 출하량은 지난해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조사료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7: 가을에 2년 동안에는 우기로 해서 조사료가 50% 이상 감소를 했고 가뭄으로 인해 갖고 보시다시피 지금 다 말라갖고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축산농가로서는 지금 재난이라고 보는데.
3: 더욱이 8월 9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폭염과 가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울산 곳곳이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의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를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9: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8: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낮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 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딴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6: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5: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7: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5: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8: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5: 정책 여파로 새집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9: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5: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장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캐기 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10: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대출과 거래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공급 물량 부족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여파로 43만 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 내일은 강원과 경북,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13: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11: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12: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11: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14: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11: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15: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11: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17: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세요.
16: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18: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한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9: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16: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절기상 입추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2: 텅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1: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0: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강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가스, 바로 오존의 공습인데요.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더 위험한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 쉴 때 기관지와 폐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4: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과 격한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농도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한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5: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6: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 되느냐 안 되느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4: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7: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8: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7: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9: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7: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0: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7: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11: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12: 아무것도 안 되고.
11: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7: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7: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3: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7: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급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4: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5: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4: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16: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4: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17: 근로자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을 했어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0: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시간 등 폭염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영남 지역은 폭염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2: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3: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4: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5: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6: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 강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가스, 바로 오존의 공습인데요. YTN이 최근 10년치 오존주의보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것이 밀집해 있는 서울보다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심 전광판이 오존주의보를 알립니다. YTN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 3,9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발령 건수 1위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경기도. 경남과 충남, 전남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서울보다 대규모 해안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에서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내려진 겁니다. 대도시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합니다. 반면 지방 산단의 오존은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 원인입니다. 바닷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해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와 내륙으로 밀려들어가 정체된 뒤 강한 햇볕을 받아 고농도 오존으로 변하는 겁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만나 생성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독성 가스입니다. 자극성이 매우 강해 숨쉴 때 기관지와 폐 손상을 직접 유발합니다.
8: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활동과 격한 운동을 가급적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농도 시간을 피해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오존 발생 정도는 자외선의 강도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24년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는 70%나 폭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오존의 공습이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관리 정책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경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 후보는 전북으로, 김 후보는 전남으로 달려갔는데 두 후보 모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자신이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반도체 공장, 반도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품 장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곳 호남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11: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들도 조금 더 있어볼까 하는 고민도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황금 호남이 된다고 봅니다.
9: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중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10: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앞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
9: 김 후보는 레버리지 ETF 사태 관련 사과를 요구한 정 후보를 향해 야당의 방식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12: 사실 당과 정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9: 역시 이틀 연속 호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실존하는 명청대전이 없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건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윤석열과 마찬가지라고 정 후보를 들이받았습니다.
13: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냐.
9: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휴일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2주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무대로 한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선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진 만큼 2주차 순회 경선의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 향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의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15: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세요.
14: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16: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회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7: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14: 7인 체제 일주일여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내실을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퀘어내신뉴스시작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에이어어제부동산정책점검2차회의를주재했습니다어제낮2시부터6시간가까이청와대에서열린회의에는한성수국무총리를비롯해관계부처장관들이참석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주택공급촉진을위한금융지원방안과부동산조기공급유도방안을보고받고의견을주고받았다고밝혔습니다또전폭적인공급확대와이를신속히실행할방안이폭넓게개진되고면밀한검토가이뤄졌다고설명했습니다8.3 부동산세제개편안을둘러싼정치권논의가점입가경입니다국민의힘의이딴공세에민주당지도부는주택법안처리나가로막지말라고맞서고있는데여당의원이청년주택공급책대안으로버려지는버스를제안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증세대신공급을외쳐온국민의힘공세를정조준하며묻지마식비판으로부동산정상화를가로막지말라고비판했습니다말로만공급말고오는13일본회의부터나와주택법안처리에협조하라고압박했습니다
6: 정작국회에서정부의공급대책후속법안을가로막고있는장본인은다름아닌국민의힘입니다
5: 하지만동시에서울지역민주당의원들의고심은커지는분위기입니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문제제기가잇따르는점정책취지와달리세부담이비교적덜한가격대주택에투기가몰리는점을살펴야한다는겁니다
7: 한강벨트쪽에계신의원님중에한분이실거주와비거주사이에있어서의세금부담의격차가좀큰것같다이제이런얘기를이제하셨고요
5: 이런분위기를감지한듯국민의힘은비거주1주택을고리로여권을맹폭했습니다자녀학업이나직장문제등으로인한비거주사례를읊으면서거주이전의자유를박탈하는거라날을세웠습니다
8: 잘살던집에서쫓겨나거나울며겨자먹기로폭등한전월세를감당해야합니다이게이재명대통령이말하는부동산정상화입니까
5: 정책여파로새집에사는무주택자청년

0: 당연히 쫓겨나거나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짚었습니다.
1: 마영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0: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주택공급 절벽시장 장본인이다.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건 민주당 시장이다.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부동산 공급책 대안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삼자고 제안한 건데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결국 게시글을 지웠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청년을 도로 위에 난민으로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고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대형 악재가 될까 여야 모두 공방의 사활입니다. 시장과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사 논의의 폭과 변수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3: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4: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3: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 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점용 정비에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5: 정부에서 공급이 닭공을 얘기할 정책이면 반드시 이주비는 좀 완화를 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어떠한 동의율도 조금 재건축처럼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 대죄에도 모자랄 상황에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2: 어제 서울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부터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많게는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여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7: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8: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9: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7: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7: 평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정도입니다.
1: 근해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도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전국 온열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는데요.
1: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3: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4: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2: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

0: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5: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6: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7: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8: 아무것도 안
7: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9: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0: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1: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12: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11: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13: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1: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빙수를 제공하는 등 더위에 맞서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14: 분류사들이 쉽게 몸을 식힐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설을 했어도 주 5에서 주 4회로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업무량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1: 다만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휴게 시간 등 폭염 지침이 지켜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2: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5: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16: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15: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17: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18: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19: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15: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1: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이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20: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2: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

0: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2: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문을 닫아야 합니다.
3: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4: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1: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받더니 상대를 윤리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5: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6: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1: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7: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30초 됐습니다.
8: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1: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1: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0: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12: 김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11: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13: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해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4: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11: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위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0: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거

0: 논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1: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8월 8일 토요일 듀엣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치 중에서 메모리,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8월 8일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네요. 음악가들 중에서 고양이를 좋아한 경우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클래식 음악과 고양이, 많은 관계가 있죠. 자신이 아끼는 고양이를 제목으로 한 작품도 찾아볼 수 있고요. 작곡가 폴에는 엠마 바르닥이라는 가수와 사랑에 빠졌고 엠마의 딸 돌리를 위해 돌리 모음곡을 작곡했죠. 돌리는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음곡의 두 번째 곡 제목은 미야오, 그러니까 야옹이고요. 네 번째 곡은 고양이 왈츠입니다. 로시니는 고양이 이중창이라는 노래도 작곡했죠.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야옹이라는 것만 나와요. 음악회에서 부르면 정말 아주 웃음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특별히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시니의 고향이 이중창, 소프라노 빅토리아 대 로스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005님, 슬디 생일 카페에 다녀온 1인입니다. 슬디를 보고 오니 더 행복해졌어요. 생일 카페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듀엣토의 구름에 달가듯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지난주에 생일이어서 우리 팬분들께서 카페를 빌려 사진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장식해 놓으셔서 제가 또 생일이니까 또 집 근처여서 방문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또 하면 참 감사하죠. 옛날 사진도 보고 오랜만에 팬분들 얼굴도 봤네요. 덕분에 생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어디선가 올해는 날이 덥고 남쪽 지방에 비가 적게 내려서 복숭아가 작황이 좋다길래 복숭아는 비싸서 안 사먹던 저도 사먹으려고 보니 진짜로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아주 큰 복숭아가 5개에 10,000원. 아직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슬디도 이참에 복숭아 많이 사드세요. 그리고 좀 지나면 40대인 게 얼마나 젊은 건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순간들을 즐기세요. 파이팅입니다. 아, 복숭아. 복숭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생일에 친한 동생이 복숭아를 선물로 보내가지고 지금 며칠째 먹고 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더우면 과일이 달다고 하던데 오, 정말 달더라고요. 네. 그만큼 날씨도 더운데요. 오, 맛있어요. 박스로 왔습니다. 박스로 이렇게 요새 그런 선물 보내면 배송만 누르면 집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게 집에서 바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물복파거든요. 딱 복을 먹으면은 자꾸 막 목이 막혀요. 그래서 약간 완전 물복보다는 적당한 물복. 딱 지금 그 상태예요. 물복과 딱복의 사이. 아주 그냥 부드러운. 저는 진짜 옛날부터 과일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복숭아를 뽑았던 것 같아요. 복숭아. 자두도 좋아했는데 자두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싱거운 자두를 먹은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자두를 먹었을 때 자두는 복불복인 경우 너무 많았어요. 뿌띠뿌띠님, 설탕을 안 먹는 슬디. 저는 꽈배기에도 설탕을 뿌려야 먹어요. 요즘 슬리는 피자도 안 먹을 듯 하네요. 뭐 피자를 안 먹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과일도 워낙 당이니까 네. 과일 먹으면 많이 살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는 형이 과일 가게 아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덩치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야, 나 과일 가게 아들이야. 나 덩치 봐봐. 과일 잘 안 찐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과일도 적당히 먹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인위적인 설탕이 들어간 걸 웬만큼 안 먹어서 뭐 카페에서 뭐 이런 과일 주스를 먹을 때도 저는 아예 시럽을 0으로 해달라고 해요. 0. 그냥 이거 싱거울 텐데 아예 차라리 싱겁게 먹겠다고 수박 주스를 그냥 얼음이랑 시원하게 먹겠다고 설탕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KSY님, 잠든 동안은 선풍기로 견디고 6시부터 에어컨 아래 누워 모든 리모컨은 손이 닿는 거리에 두고 슬기님과 함께 클래식과 음식 투어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음식, 음악인들과 연계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하셨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에어컨 안 키고 그 선풍기 두 대, 세 대를 키고 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 생일에 어떤 팬분께서 여름 이불을 비싼 여름 이불을 냉 이불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아, 참 무슨 말을 못해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이제 자기 전에 틀어놓고 공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끄고 자거든요. 왜냐면 에어컨을 키고 자면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위. 저 처음 느껴보는데 이 정도 더위는 진짜로 처음 느껴봐요. 이 정도 더위가 있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없.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편의점을 가는데 못 가겠어. 와, 이거 뭐지 싶은.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이거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저는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오, 참.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룬님, 장자크 루소의 명언 중 행복이란 두둑한 통장, 훌륭한 요리사, 그리고 소화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행복하게 글렀네요. 아, 어떤 게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나가 없어도 안 되네요. 이게 보니까 일단 통장이 있어야 예, 훌륭한 요리사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소화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네. 맛있는 걸 먹었는데 자체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통장이 없어도 소화력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네. 뭘 먹어도 잘 소화한다면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 같은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샘프레님, 발칸반도 무슨 강 근처에서 송어튀김 먹었는데 예상보다 맛있었어요. 원래 민물 생선 못 먹는데 라고 하셨네요. 네, 송어가 민물 생선이죠. 메기, 잉어, 붕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는 뭐 메기탕 이런 걸로 먹어본 것 같고, 잉어, 붕어도 잡아서 먹어본 것 같고, 송어는 기억이 안 나. 미꾸라지는 사실 뭐 미꾸라지는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추어탕은. 진짜 건강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좀 이제 보양식 먹으러 다녀야겠네요. 초복 중복에 삼계탕을 못 먹었으니까 말복에는 꼭 삼계탕을 먹어야겠습니다. 삼계탕 좋아하는데. 2055님입니다. 실디, 2부 클래식 음식 특집을 맞아 열변을 토하는 걸 들으며 역시 먹는 것에 진심인 한민족의 후손임을 다시 느끼고 있답니다. 얼마 전 드디어 포샷 라떼, 이름이 무려 미라클 라떼입니다. 포샷 라떼 파는 커피숍을 발굴해서 행복하게 단골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샷이 4개 들어간 거군요. 근데 어디나 가서 샷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리는 여름에 여전히 선호하시나요? 여름엔 배탈 날 우려가 있으니 찬 음식과 얼음을 조심하시고요. 80세까지 힘내서 노래하는 실디가 되길 응원할게요. 홀스트 행성 중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신청합니다. 보통 요새 뭐 이런 거 그란데 사이즈를 먹으면 샷 3개 들어가고 여기다 샷 추가 하나만 하면 4개니까. 저도 포샷 많이 먹었죠.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죠. 막 샷 여러 개 추가해서. 근데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그냥 아메리카노도 써서 설탕 넣어서 먹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설탕을 3개에서 2개로, 2개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0으로 바꾸면서 에스프레소도 설탕을 안 넣어서 먹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왔었는데, 근데 에스프레소는 무조건 설탕 하나 넣어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모두 설탕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에스프레소를 원액으로 먹는다? 아니요. 다 설탕을 하나씩 넣어서 먹습니다. 4007님. 최수종의 오이디푸스를 보고 왔습니다. 발해 대조영부터 조선시대 왕을 섭렵한 최수종 대왕의 오이디푸스 왕 연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 왕은 왕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역할에 몰입해 90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빨려 들어가다가 예전에

한기야? 건방지다 했는데 알고 보니 최준영 씨가 형이었어. 와, 진짜. 연예인들의 어떤 그 나이는 거꾸로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요새 정말 핫한 배우 윤경호 배우님 보면 어릴 때부터 노안 소리 들어가지고 20대 때막 30대, 40대 소리 들었다고. 근데 반대로 동안이신 분들은 끝도 없이 동안이어가지고. 신기해요. 리얼님입니다. 9월에 바람이 부는 9월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슬디 9월의 바람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네, 9월의 바람. 네, 9월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바램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바람과 바램 참 어렵죠. 바람, 바램. 듀엣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구름에 달가듯이 이어서 홀스트 행성 중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00년 8월 8일은 미국의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가 태어난 날입니다. 코플랜드는 미국적인 음악을 추구한 현대음악 작곡가로 이후 미국의 현대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레너드 번슈타인이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죠. 올해는 코플랜드 탄생 1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을 고잉홈 프로젝트의 음악회에서 코플랜드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플랜드가 작곡 엘 살롱 멕시코,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성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경로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2: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5: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2: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6: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2: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

0: 받아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들은 중동과 전 세계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축이나 종파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며 핵 야망이나 군비 경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3국의 공동 안보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무력 충돌에 위기감을 느낀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5: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0: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1: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2: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3: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1: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4: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1: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정도입니다.
1: 그네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 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집

0: 변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1: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0: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2: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녹음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3: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녹음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4: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0: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계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 리터대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7: 일어나진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미터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 흡착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6: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2: 김나입니다.
11: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2: 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실리데이 2부 첫 곡은 거쉬인의 오페라 포기아 베스 중에서 Summertime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였습니다. 오페라 포기아 베스에서 처음 막이 올랐을 때 어부의 아내 클라라가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며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르죠. 요즘 너무 덥죠.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죠. 덥고 나른한 느낌을 주는 노래가 바로 방금 들으신 Summertime입니다. 사실 요즘 더위는 이런 노래조차 부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이건 뭐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십시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1: 네네.
0: 예술전당 오늘 3회차고요. 오늘은 음악사업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음악사업부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예술전당에서 공연들이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음악당 이렇게 여러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는데 네네. 그중에서 음악당에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건 좀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 다 하겠네요.
1: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연을 사가지고 와서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계신데 네. 준비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섭외 그리고 그분들을 심지어 공항에서 픽업하고 아. 혹은 이제 숙소 같은 데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공연 때 저희가 이제 케어해드리는 모든 일까지 심지어 프로그램 판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인하우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매니지먼트의 느낌으로 다 하시는 거네요.
1: 네. 사실상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사가 하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아,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사의 어떤 느낌이군요.
1: 네. 네.
0: 오, 그렇네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거면은 오, 이게 진짜 0에서 제로에서 100까지 음악 사업부에서 다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있었던 뭐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네. 연주자가 갑자기 공항에 안 왔다든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던지
1: 막. 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그런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가 긴장을 해도인지 사실 그 정도까지의 그 정도 지경까지 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0: 아, 그래요?
1: 솔직히 기획자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고 신경 쓰는 게 아마도 리허설 때가 아닐까
0: 리허설
1: 싶고요.
0: 때. 네.
1: 왜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이 연주자들이
0: 많죠.
1: 처음 만나고 혹은 처음 뭔가 합을 맞추고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0: 음흠.
1: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아직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기진 않았었는데 음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가구 같은 거 조립해야 될 때 처음 모든 부품을 다 늘어놓은 느낌? 이제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없지 않을까? 뭐가 짧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딱 그 리허설 시점인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부장님이라는 게 되게 거의 총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1: 네네네.
0: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전문적으로? 아니면 다 총괄하시나요?
1: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혹은 시리즈를 계획하고 그 방향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네.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기획자들과 같은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0: 아.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엔터에 있어 보면 이제 본부장님이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1: 네.
0: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1: 네.
0: 사실 대표님은 이제 이거 해 저거 하고 본부장님이 다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 그 전당에 이제 외국 그 연주자가 오면 그 내주는 숙소가 네네.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가요?
1: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고 또 아티스트 쪽에서 먼저 나 이런 숙소에 묵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혹은 이제 그것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할 때 이제 기간이 오페라는 한 달 정도 연습하니까 외국 연주자가 와서 머무는 숙소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멀면 또 이게
0: 오시는 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1: 네네.
0: 자, 어쨌든 우리 문성욱 부장님 오셔서 이런 사업부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이 사실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획사의 본부장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공연을 또 소개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예단 공연 부탁드립니다.
1: 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리고요.
0: 국제음악제.
1: 네. 이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여름음악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제음악제가 되었고 이 국제음악제에는 저희가 초청한 아티스트 9팀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7팀 그래서 총 16팀이 6일 동안 음악당 건물 전체를 써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청한 아티스트 9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국내의 7팀의 실내악 연주단체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활동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팀들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0: 아,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연주자가 오면은 사업부에서 다 이게 총괄해서 케어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1: 네, 지금 이미 저희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네, 이걸 조금이라도 뭔가 빠지거나
0: 그러니까요.
1: 예,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다 지금 분담해서 관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야, 이거 진짜 긴장 상태시겠네요.
1: 네, 네.
0: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개막 공연이 모두 라벨의 작품으로 되어 있고 폐막 공연은 쇼스타코비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두 공연 모두 이승원 지휘자님이 맡으시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가 개막 공연의 경우에는 모두 다 라벨의 곡으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라벨의 곡들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화려한
0: 네.
1: 그런 색채를 가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폐막 공연의 경우에는 전부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쇼스타코비치도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한편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곡들이어서 이 클래식을 많이 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할 뿐 아니라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는 레퍼토리이기도 하고
0: 네.
1: 아직 클래식을 많이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권할만한 레퍼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이게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요즘의 영화 음악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그 색채나 어떤 멜로디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임팩트들이 있어서
0: 네네.
1: 개막 공연하고 폐막 공연은 한번 꼭 보실 수 있으면 하고 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0: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네요. 혹시 부장님 전공 분야가 음악이신가요?
1: 아, 저는 음향을 원래는 처음에는 음향 일을 해 왔거든요.
0: 예.
1: 네, 네, 네. 그리고 영상
0: 원래는 예,
1: 음향 영상 좀 미디어 쪽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0: 아, 진짜 완전히 그 엔터 본부장님이시네요. 엔터 본부장님이 원래 음악 뭐 녹음, 영상 이런 거 다 하셔야 총괄할 수 있거든요.
1: 네, 이게 하다 보니 네. 예, 이제 어쨌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말하자면 근처근처에 있는 일이라서
0: 네네.
1: 예, 그렇게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0: 네.
1: 예,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0: 하긴 이제 영상하시고 음향하시면은 공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니까
1: 네네. 또 너무 좋은 공연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0: 네네.
1: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0: 또
1: 있습니다.
0: 또 이제 제일 좋은 게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지 않나.
1: 네.
0: 그렇죠. 우리 픽업을
1: 네.
0: 하는 분이 제일 1대1이니까.
1: 네,
0: 또 아티스트의 취향과
1: 네.
0: 이 사람의 성격과.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장님한테 잘못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 부장님이 입을 여시면 큰일 나는 아티스트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네. 아, 또 이게 있잖아요. 또 아티스트의 그런 예민함들이 또 이렇게 있을 텐데.
1: 아, 그렇죠.
0: 예. 네.
1: 근데 그건 저는 어쩌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왜냐하면, 아티스트로서는.
1: 예, 네. 왜냐하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그 시점에 아티스트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0: 오.
1: 예. 오히려 저는 그 무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어, 마음이 넓으시네요.
1: 그래야 공연이 잘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줘야 다 해줄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그렇죠. 네.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2: 예. 아, 저는 사실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와, 저건 너무한다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자, 보니까 이 공연에서 연주자로 피아니스트 케빈 첸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눈에 띄는 분입니다.
1: 네. 케빈 첸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그 재음악회 협연자로 썼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쇼팽 콩쿠르에서 2위를 했고요.
2: 아.
1: 그리고 이제 올해 독주자로서 물론 개막 공연에서 피아노 협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어서 이제 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 저희의 협연자로 섰다가 또 콩쿠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2: 그렇죠.
1: 또 저희 리사이틀로 다시 서게 돼서 그리고 케빈 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2: 네네.
1: 이제 알려진 바로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막 피아노 교육을 강요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2: 스스로
1: 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부모도 도와주셨고 또 선생님도 도와주셨고 이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특별한 아티스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리죠, 굉장히.
1: 네, 아직 젊습니다.
2: 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쇼팽 2등을 해서 네. 이제 아주 그냥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돼버렸네요.
1: 네, 그 직전에도 사실은 뭐 리스트, 제네바, 루빈스타인 이런 데 다 1등을 했던 아티스트라 이번에도 아마 저희는 굉장히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매진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1: 네, 많은 분들이 좋아.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2: 그래요.
1: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하고 많이 보셨으면 하는

0: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1: 좋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음악 페스티벌이 세계 여러 독주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드는 건데,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주하는데, 이번 음악제도 좀 새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조직한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 국제 음악제 그러니까 전신이었던 여름 음악 축제부터 계속해서 이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이 페스티벌만을 위해서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휘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승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 저희 맨 처음 여름 음악 축제로 시작했을 때그 당시에는 지휘자도 공모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공모로 들어왔던 지휘자가 이승원 지휘자였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이 음악계에서 성장을 하시고 2024년도에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셔서 사실 굉장히 지휘 콩쿠르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콩쿠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게 되신 지휘자고 이분도 케빈 첸처럼 저희가 굉장히 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큰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1: 공모라 하면 거의 오디션인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0: 그러니까
1: 받아서
0: 저희가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을 이렇게
1: 그래서 회의를 통해 그냥
0: 뭐 일종의 심사인 거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실 만한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여쭙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승원 지휘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놉스 콰르텟의 예전에 비올리스트셨고요. 놉스 콰르텟이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국내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어쩌면 가장 유명한 콰르텟 중에 하나거든요. 그 팀의 비올리스트였다가 이제 지휘자로 탈바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력 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고 비올리스트일 때도 사실상 굉장히 연주를 잘했던 연주자시기도 하고 또 지휘자로서도 지금 국내 젊은 지휘자 중에 가장 많은 콜을 받고 있는 해외 중요한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가고 있는 그런 지휘자세요.
1: 아니 근데 문화사업부에 계신데 이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0: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놉스 콰르텟의 음반을 만들었었어요.
1: 음반 제작도 하시는 건가요?
0: 저희
1: 클래식 음반 제작?
0: 저희가 이걸 자주는 아니지만 중요한 아티스트께는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30주년 기념으로 음반을 제작을 했고 그게 놉스 콰르텟.
1: 전당 주최.
0: 제가 직접 해서 그때 제가 그 녹음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시점이 이승원 지휘자가 놉스 콰르텟에서
1: 나오시고.
0: 지휘자로
1: 나오시고.
0: 바뀐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논의가 시작이 된 건, 음반 제작 논의가 시작된 건그 전이었는데 딱그 사이에 바뀌셔서 안타깝게도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멤버들과 같이 했던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놉스 콰르텟의 팬이었기 때문에
1: 빠지셔서 좀 아쉬웠다.
0: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또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이승원 지휘자가 지휘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1: 좋네요. 아이고,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게 저는 그냥 이런 어떤 이런 총괄의 느낌이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정말 많은 연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승원 지휘자님처럼 케빈 첸처럼 또 혹시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주가 있으실까요?
0: 제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지휘자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꼭 이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냥 뭐 젊은
1: 그렇게
0: 연주자들
1: 뭐겠지.
0: 데려다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1: 그럴 수
0: 많은데
1: 있죠. 근데 전혀 아니네요.
0: 지금 저희 그 면면을 보시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범베르크 심포니, 함부르크 필하모닉, 도이치 오퍼 베를린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주자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비수기인 여름에 이 페스티벌에서 모이시는 것이 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서 그래서 뭐 연주력에 대해서는
1: 뭐
0: 그냥
1: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0: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제 독주자들도 많은 연주가 있습니다.
0: 우선은 아마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아티스트가 이 아나스타샤 코베키나라는 첼리스트인데요. 일단 연주를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 그 소니 클래식에 소속되어 있고 세계적인 페스티벌에서 계속 이제 콜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이 첼리스트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일단 클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와서 연주한

0: 아, 첼로 버전으로 편곡된 거를 또 따로 녹음을 해서 음반으로 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추상화가, 숀 스컬리라는 추상화가의 작품들과 함께 미술관에서 연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방면에 그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이라서 일단 이번에 와서 들으시게 될 곡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아, 지금 보니까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고, 정말 아티스트 같은 아티스트. 이런 거다 섭외를 기획해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부에서 좀 관여를 하나요?
0: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1: 예.
0: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 어떻게 공연을 채워야 할까를 저희 부서 내에서 네,
1: 아,
0: 다 같이
1: 사업부에서도 같이.
0: 이거는 다 저희 사업 부서 내에서 기획하는 겁니다.
1: 아, 이 음악제는.
0: 네네네.
1: 아, 이게 또 기획부가 따로 있잖아요. 이.
0: 그게 저희입니다.
1: 아, 공연 기획부가 여기서.
0: 음악 사업부가 말하자면 기획. 그러니까
1: 아.
0: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술의 전당 안에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시를 제외하자면 두 개가 있고
1: 네네.
0: 오페라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그 오페라 극장, 토월 극장, 자유소 극장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저희처럼 음악당 내에서
1: 아.
0: 콘서트홀, 챔버홀, 리사이틀홀,
1: 네네.
0: 인춘홀까지 이 극장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저희 음악 사업부.
1: 아,
0: 네. 그리고
1: 그렇군요.
0: 저희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저희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기획 콘서트는 다 저희가 기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트란도트도 이쪽에서
0: 아니요,
1: 트란도트는
0: 투란도트는
1: 그
0: 이제
1: 오페라 하우스 쪽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0: 네.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글 착각한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예술전당 안에 대관 공연을 제외하면 다요두 개의 부서가 나누어
1: 아,
0: 맡아서 기획을 하고 있다.
1: 야, 그러니까 이제 음악제를 기획하셨으니까 진짜 음악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0: 네.
1: 음악제에서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보통 다양한 연주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연주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0: 네.
1: 여기서 또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0: 요번에 원래 사무엘 마리뇨라고 이제 메일 소프라노라고 부르는 남성
1: 아,
0: 소프라노라고
1: 네네네네네.
0: 부르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성악가인데
1: 네네.
0: 원래는 독주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혼자 오겠다고
1: 아하,
0: 했는데
1: 네.
0: 이제 저희 기획 파트에서 한국의 바로크 음악을 하는 팀이 있다. 콜라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1: 네.
0: 제안을 했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이라고 우리나라의 바로크 팀하고 매치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연을 하고 이 사무엘 마리뇨 같은 경우가 흔치 않은 카운터 테너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많이
1: 많이
0: 아는데
1: 알죠?
0: 예, 이 메일 소프라노라는 이 음역대는 사실은
1: 잘 없죠?
0: 예, 이게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서
1: 맞아요.
0: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고 흔치 않아서 뭔가 그런 신기하다기보다는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건 사실 요번에 와서 하는 이 레퍼토리 자체가
1: 네.
0: 굉장히 뛰어난 바로크 음악이라는 부분. 네.
1: 오.
0: 이 사무엘 마리뇨가 이 사람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1: 네.
0: 굉장히 화려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1: 네.
0: 패셔니스타이기도 하고
1: 예. 아주
0: 예.
1: 그냥
0: 네.
1: 예.
0: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성악가가
1: 네.
0: 편지를 직접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1: 편지를.
0: 예.
1: 네.
0: 2023년도에 한국에 이미 한번 왔었는데,
1: 네네.
0: 그때 아마 바리데기라는 한국 설화를 듣고 간 모양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거기 감명을 받아서, 요번에 헨델을 할 건데, 헨델의 스토리를 내가 그 바리데기 설화의 그 구성에 맞추어서 좀 하고 싶다. 내가 직접 그렇게 구성을 해 갈게. 라고 제안을 해줘서 요번에 그 레파토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1: 아, 스스로.
0: 네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도 더 일찍 오겠다. 아마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고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1: 야, 재밌습니다. 이게
0: 네네.
1: 다양한 조합도 있을 거고, 또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저희 요번에 그 하는 연주 중에
1: 네.
0: 컨템포러리 코리아
1: 네네.
0: 6인의 작곡가 세계 평화 음악 앙상블이라는 요 공연이 있는데 공연에 참여하는 6분의 작곡가들이 세대도 다 다르시고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범위도 굉장히 다르세요. 다른데 이분들이 모여서 공연하신 게 이미 뉴욕에서 한번 공연을 하셨고 그게 전상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와서 하시고 이 중에서 아마도 좀 이름이 낯익을 만한 작곡가가 그 이하늘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학부생이고

0: 굉장히 젊은 작곡가로 현재 여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작곡상,
1: 네.
0: 노스상하고 이런 것들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좀 부탁하신 게꼭이 얘기를 좀 해달라. 이 현대 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뭔가
1: 네.
0: 나랑은 너무 먼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꼭좀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주 차분하게 진짜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는 느낌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도 되게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0: 감사합니다.
1: 때 긴장하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아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개막 공연이 리허설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판매하는 건가요?
0: 아, 저희가 이게 예매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 아, 미리 예매하신 분들을.
0: 그래서 그분들께서 공연의 리허설을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1: 오,
0: 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1: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꼭 어차피 보면 될 텐데.
0: 이게 공연이 딱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걸 보는 거랑
1: 네.
0: 이게 준비되는 과정을 보는 게또 많이
1: 아, 그걸 또 보여줄 수
0: 다르거든요.
1: 있도록.
0: 그래서
1: 마치 영화 제작 과정을
0: 네,
1: 보듯이.
0: 맞습니다. 또 리허설 할 때는 옷도
1: 편하게 입고.
0: 아티스트들도 다 캐주얼하게 입고
1: 네.
0: 그 모습도 또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리허설 관람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1: 다큐를 보는
0: 같습니다.
1: 느낌이었군요. 네.
0: 맞습니다.
1: 아, 또 그런 기획을 또 하셨네요. 아니, 사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참 아깝습니다. 이게, 음악제 준비하셨는데, 이거, 혹시 뭐, 못하신 얘기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0: 이번에 저희가 음악당의 모든 공간을 요 기간은
1: 네네.
0: 오로지 음악제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음악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쉴 공간도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1: 아.
0: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작은 부재 같은 걸 하나 저희끼리 만든 게 있는데,
1: 부제네.
0: 그게 뭐냐면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날 시간.
1: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나자.
0: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영상과
1: 네네.
0: 이 스크린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1: 많은
0: 때문에
1: 사람들이 그렇죠.
0: 잠시 좀 이거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정말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몸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1: 그런 특별한
0: 있습니다.
1: 이벤트까지. 예, 오늘 주석걸 토요 매거진 예당 세 번째 시간인데 꿀팁 질문입니다. 예술전당에서 뭐 어디가 됐든 음악당이든 오페라하우스든 공연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명당 좌석은 어디일까? 많은 관계자분들이 알려주셨는데.
0: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미리 요거는 알려주셔서
1: 네.
0: 제가 객석에 가서 좀 고민을 했는데
1: 네네.
0: 일단 팬심이 좀 중요한 분들은
1: 팬심.
0: 나는 이 아티스트 보러 왔다 하시는 분들한텐 사실상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앉는 게
1: 아,
0: 최선일 것
1: 앞자리.
0: 같고요.
1: 구하기도 어려운 그 앞자리.
0: 근데 이제 그거 말고
1: 예.
0: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 소리를 어쨌든 콘서트홀이니까요.
1: 네네.
0: 콘서트홀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어디냐고 생각한다면 일단 너무 가까우면
1: 네네.
0: 이제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들은 너무 가까우면 사실은 특정 악기만 들리게 될 가능성이
1: 아,
0: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로부터 멀리 있는 악기들은 그 악기에 가려져 있는 상태가
1: 맞죠,
0: 되거든요.
1: 맞죠.
0: 그래서 무조건 가깝다고 좋지 않고요.
1: 오호.
0: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명료도 같은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네.
0: 이게 이제 제가 어쨌든 음향 일을 했었으니까 이
1: 네네네.
0: 녹음할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보통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보다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앞에 앉은 바이올린이나 제일 뒤에 있는 팀파니로부터 너무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특히나 콘서트홀은 객석이 경사져 있거든요. 제일 앞좌석은 제일 낮고
1: 그렇죠.
0: 제일 뒷자리가 높은데 높이 면에서도 너무 앞자리로 가서 낮아지게 되면 앞에 악기만 들을 가능성이 커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조금 더 뒤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돼서 귀의 높이가 예를 들어 지휘자와 좀 비슷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좋은 소리를 듣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몇번
1: 아,
0: 연열 몇
1: 좌석이다.
0: 번까지 찍어드리고 싶지만 그러기보다는 이제
1: 느꼈을
0: 그거를
1: 때.
0: 그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1: 아,
0: 듭니다.
1: 좋은 의견입니다. 정말 음향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제가 봤을 때 무대에서 오케스트라가 내 눈에 다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씩 옮겨보세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뒤로 앞뒤로. 그럼 아주 좋은 자리 찾지 않을까.
0: 네, 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정말 우리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셔서 이 예당에서 한 국제음악제 2026년 예술전당 국제음악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음악당 콘서트홀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리사이트홀에서 진행하는 이 국제음악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라디오 해보셨나요 혹시?
0: 아니요.
1: 처음이신가요?
0: 네.
1: 아니, 저는 지금 거의 클래식 전문인을 모셔놓고 지금 얘기를 듣는 기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합니다.
0: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1: 굉장히 저는 편했습니다. 딱딱딱딱 정확한 필요한 말씀해 주셔서
0: 다행입니다.
1: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언제 또 근데 우리 전당에서 오시는 분들은 매달 바뀌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언제 또 뵐지 아쉽지만 오늘 네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 예술전당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이었습니다.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는 8월 2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까메라타 안틱과 서울과 함께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 연주회를 갖는 남성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기 하소서 라 샤쿄 뺨가 사무엘 마리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8월 8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빈 신년음악회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끝맺는 것처럼 빈 여름음악제에는 같은 작곡가의 빈의 혈통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는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빈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더위는 많이 식었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이 많고요. 아직 내륙과 서쪽 지역은 후텁지근합니다. 다행인 건 폭염중대경보는 해제됐다는 건데요. 아직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이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서 조금 더 힘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9.1도, 대구 27.5도, 광주 2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동량은 거의 없는 편인데 고속도로 위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산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상광정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근덕에서 속초 구간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부근에서 강릉 분기점까지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대관령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0: 뇌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3: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4: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6: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7: 오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8: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7: 공항진
8: 폭염경보를 해제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5: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4: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9: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 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 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10: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11: 황승식 서울대
10: 폭염으로 인한 추가
11: 교수입니다.
10: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9: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복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 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지난 5일의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섯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4: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3: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2: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4: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2: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5: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2: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16: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17: 아무것도 안 되고
16: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2: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2: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9: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2: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빈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1: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0: 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을 오늘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제주, 오후 4시에 인천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6시쯤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0.99%포인트 차이 박빙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권리 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건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3: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분을 당대표가 합니다.
4: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5: 후보입니다.
4: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6: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5: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 봤더니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7: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8: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2: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9: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최민희 온갖 민주당 욕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아니,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10: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2: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5: 윤건영 민주당
11: 경쟁이
5: 의원입니다.
11: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2: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발언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지난 4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 징계 기준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 내용에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13: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12: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 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점용 정비에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14: 정부에서 공급이 닭공을 얘기할
5: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14: 이주비는 좀 완화를 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개발의 어떠한 동의율도 조금 재건축자람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12: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 대지에도 모자랄 상황에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1: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목사 추천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15세 안에 특검 후보를 3명씩 모두 6명을 추천받고 이후 3일 안에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 동쪽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외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되고요. 양이 꽤 많겠습니다. 간만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 다만 내륙 지역은 여전히 체온을 넘어서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종로구에서 집회 있고요. 저녁에는 종로와 강남에서 집회와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집회 열리고요. 정오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3시간 동안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광화문 서린빌딩에서 집회 있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은 서초역 3번 출구에서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요,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극한 더위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덥고 그래도 위험합니다. 오늘도 폭염 대비 안전수칙들 잘 지키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8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은 이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8월 8일 토요일 아침 오늘도 뉴스앤뮤직 주말 꼭 들어야 하는 뉴스 일상을 채워주는 음악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앱 채팅창 통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샌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Rick Astley, Never Gonna Give You Up.

7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결은 지난 5일 환자 수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엿새째 환자 숫자는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가량 주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히 실행할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의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통항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망세 속에 상승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보다 1.3%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18달러로 1.2%가 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항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두 곡 이어서 더 만나봅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한대수의 바람과 나. 이 곡은 9849분님 신청곡이에요.

뉴스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7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을 오늘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제주,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6시쯤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0.99%포인트

근처의 박빙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발언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지난 4일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기록적인 극한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찜통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을 26도에서 37도로 예보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혁오의 큰새,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두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수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 소식은 오랜만에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동쪽 지역은 이미 비가 지난 곳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12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지도 최대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외 지역은 오늘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은 벌써 10km 넘는 정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춘천 분기점에서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 분기점에서 2천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방향은 만종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에서 서인천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오늘 봄 미쳤다
5: 미쳤다
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7: 미쳤다 오와
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YTN 뉴스 와이드입니다.
0: 어제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부터는 극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상층에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오늘 낮 기온은 35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이라 더위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대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서울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1: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 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3: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4: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5: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3: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6: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사우나하고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3: 텅 빈 놀이터도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0: 어려울 정도입니다.
1: 근해 표면 온도는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한산한 놀이터와 달리 한강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보지만 온종일 햇볕에 데워진 물온도는 30도. 미지근하다 못해 온탕처럼 뜨끈합니다.
2: 저 큰 수영장은 진짜 뜨겁다 정도고 여기 뒤에 수영장은 미지근한 정도인 것 같아요. 방학에 아이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같이 노니까 더워도 신나는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 4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취재진의 카메라 온도를 재봤더니 순식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4: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0: 영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3: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4: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3: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5: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6: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3: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7: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3: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8: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3: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9: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3: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어제 저녁 8시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천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 원인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지난해 1230만을 넘어 최다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섰습니다.
2: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까지 겹쳐 잔여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는 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0: 팬들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한 프로야구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11: 관람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 오가고
12: 장동철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입니다.
10: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늘어나는 잔여 경기입니다.
13: 10개 구단 단장님들 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 8대2로
12: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13: 주말까지는 중단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10: KBO는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9경기는 취소된 경기와 함께 다시 일정을 짭니다. 현재까지 우천 취소가 25경기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 취소 30경기가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시안게임 변수도 따릅니다. 소집 일정까지 포함하면 잔여 경기 기간의 2주 정도는 핵심 선수들이 팀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축 선수는 빠졌고 경기 수까지 더 늘어난 팀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NC와 5위에 턱걸이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폭염에 가장 많은 8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 취소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거란 사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은 봄 구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토요일인 오늘 기록적인 극한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2: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 경보 수준의 찜통 더위가 이어

0: 지겠고 동해안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더위가 정말 밤낮이 없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죠?
1: 네, 그렇습니다. 좀처럼 잠들기가 아주 어려운 요즘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열대야 현상을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29.1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였고요. 또 인천과 청주, 목포, 여수도 밤사이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무척 무더웠습니다. 어제가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역대급 극한 폭염이 찾아왔었죠. 서울 낮 기온이 어제 38도까지 올라서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행히 어제를 기점으로 극한 더위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따라서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것도 폭염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창원 37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내리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속초가 26도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0: 네,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동해안에 폭우가 온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현재 제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전남 일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속 15m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는 지금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2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2: 전기세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1: 네, 요즘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어컨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어컨을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약한 바람으로 틀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한 바람은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온도는 낮게, 바람은 강하게 설정을 해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적정 온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또한번 작동을 하면 오래 틀어 죽입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 다음에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는 겁니다.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이 돼서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가동 전에 필터를 청소하는 겁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줄어드는데요. 2주에 한 번씩 필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0: 네, 많이 참고가 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1: 네, 내일도 동해안과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충북과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긴 하겠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대구가 32도로 오늘보다는 활동하기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속초의 낮 기온은 내일도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파고가 높아서 매우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주의를 하시고 갯바위나 또 방파제, 백사장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서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네. 자, 다음 주 더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1: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를 기점으로 극한 폭염의 기세는 한층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될 상황은 아닌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다음 주 내내 아침에는

0: 25도 선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4도에서 35도 정도로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요즘 장시간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될수 있으면 야외 활동 줄이시고요.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마시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에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현 캐스터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

0: 희귀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인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주말이라 서울 도심 안쪽으로 집회와 행사가 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도로 통제 예정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내일 저녁까지 신촌에서는 2026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신촌 연세로 이용이 어려운데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 앞 굴다리까지 어제부터 도로 통제 중입니다. 내일 밤 자정까지 양방향 모두 이용 어렵습니다. 종로와 강남에서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도로 통제 전인데요. 오전 11시에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집회 시작됩니다. 오후 2시까지 이어지고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광화문, 종로 1가와 을지로 1, 2가를 거쳐서 탑골공원까지 한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집회 있겠습니다. 집회 후 1시간 동안 행진 예정돼 있고요. 광화문 삼거리와 경복궁역을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이동할 전망입니다. 5시에는 광화문 서린빌딩에서 집회 있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8월 8일 토요일 아침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무더위로 떨어진 내 몸의 기력이 절로 보충될 것만 같은 좋은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음악으로 힐링하는 토요일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하시죠. 이 시간은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판타지.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친 몸과 마음 달래줄 주말과 휴일의 힐링타임 뉴스앤뮤직. 8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얼스 윈드 파이어 판타지 첫 곡으로 만나고 왔는데요. 다양한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다가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듣고 싶다 떠오르는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쉐릴 린의 Got to be Real, 쿨 앤더 갱의 Ladies Night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쉐릴 리네가 To Be Real, 쿨앤더 갱의 Ladies Night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을 오늘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제주, 오후 4시에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6시쯤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0.99%포인트 차이 박빙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늘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국제유가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통항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망세 속에 상승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로 전장보다 1.3%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18로 1.2% 상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항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현지 시간 7일 발표

유정석 질풍가도, 로저윤 마성으로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부터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상층의 찬 공기가 일부 유입되고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오늘 낮 기온은 35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이라 더위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에 모두 5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사회에서 경기 용인 신규 DRAM 생산시설에 35조 2천억 원을, 청주 청주랜드 생산시설엔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고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의 일환입니다. 태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현재 시간으로 7일 오전 방콕의 북서쪽에 위치한 논타부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용의자와 학생 1명, 교사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학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용의자의 집에서 총에 맞아 숨진 조부모 2명의 시신도 발견했다고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이 학교 8학년 학생으로 사건 당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학교 건물 3층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앱으로 신청하신 노래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리고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까지 전해드립니다. 저는 9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폭염 속이지만 그래도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줄었고요.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가 아예 해제된 곳도 많습니다. 다만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그 자리를 호우주의보가 메웠습니다. 아침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금천나들목까지 도로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1터널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또 비공식으로는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는데요.
2: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